0: 5000번입니다.
1: 북등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은 검은 조거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몇 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0: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일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0: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2: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1: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2: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책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0: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2: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도상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 위에 놓고 물었다.
0: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1: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2: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벌은 앞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앞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류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앞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앞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앞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름세를 내야 하였다.
0: 네, 그런 거였군요.
2: 모태똥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1: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2: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1: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0: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2: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0: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만은 어떠신지요?
2: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1: 네.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0: 그거 잘 됐군요. 허이명,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2: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 재미에 빠져들었다.
0: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1: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정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어?
0: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1: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2: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이 석탁의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서에는 수비군 당구경과 채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2: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0: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즈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2: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 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2: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0: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 무립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1: 맞네. 대도와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2: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0: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0: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나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3: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1: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지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느라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댔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댔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추가 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풀을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너지. 이번에는 큰 배를 스무 척쯤 띄워서 배마다 7, 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다섯 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2: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3: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색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1: 안 돼, 안 되지.
2: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1: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영아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 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궁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루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다

0: 하늘을 하였지만은 왕응문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 드리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응문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응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성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개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우원은 그 틈에 송영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성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 위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백에너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0일회를 머무는 동안에 3-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개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문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었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아선이었다. 그곳은 루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즈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르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에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새 아내에게 자기를 명했다. 새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들어 여인

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했던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축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되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겠다면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열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기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밖끝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하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는 거면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돼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거리아 반합니다. 룩거리아 반하겠다며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소원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세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이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참 성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1: 예.
2: 순결을 할 때문에 그 숨이 차서 그래서 주부들은 다 그래서 상처 나는 것 좀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예.
2: 그만해 갔어요. 주사를 엿댔습니다.
1: 예.
2: 몸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 안에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2: 해드미 제가 물어야 됐어.
1: 구급하는 거. 예 예.
2: 그래던 게 이거 숨을 지금 주신 안에 한 번 다 입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는 게 일 없습니다.
1: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길이 예.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러니까 예. 지금 혈압도 정상되고 잠도 용 잘 잡니다.
1: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이거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질 하라고 계속 해도 입에서 냄새 난다.
1: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약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다 썼단 말입니다. 예. 입안에도 냄새 안 납니다.
1: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2: 예. 그리고 예. 계속 이 당뇨니까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듭니다.
1: 그렇죠. 예.
2: 선생님
1: 예.
2: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1: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이 선생님 또 대답보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화계료 좀 넘었었습니다.
1: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1: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그래도 200R, 200S, 이렇게.
1: 위험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두루두루 자꾸 끊깁니다.
1: 예.
3: 그리고 심지어통도 있습니다.
1: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지어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1: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물론도 잘 나려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환을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 정말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나 정말인가 하면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너무 이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제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을까.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어제 그진 일 없습니까? 이거
1: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2개 료성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2번 내지 1번 자기절로 자아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1: 아, 예.
3: 신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1: 시름 먹 그렇죠. 예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도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아홉 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하셔. 아홉 가게 세각을 무료로 주게 돼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차원 중심한 수는 한잔다. 저는 로티를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앉아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4: 예, 술도 거리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전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쥐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사회 선생님 강의 듣고 시각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 안에 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4: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아까워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4: 그랬거나 활동 솔직히 예,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고 이 약을 떨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의 근가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5: 나도 이거 전 정신만 쓰는 환자.
1: 아, 그래요? 예, 예. 예
5: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만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네, 심지어 북해에서 예.
6: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6: 네 지금 저는 통신하는 먹고 있잖아.
1: 예.
6: 어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런이 잠깐 너무 숨이 차 있습니다. 예. 그리 나름이 계속 누워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링글도 급진 가고 이랬어.
1: 아, 예.
6: 근데 지금은 그 급성세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뭐 줄어지고,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6: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비싼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급성세는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6: 그래서 뭔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6: 예.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째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지 냄새 어떤 아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율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6: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다리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네.
6: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 가지고 신경말 젖꺼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6: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아홉 가도 살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6: 이 학과 따라서.
1: 예.
0: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 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내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 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功能의 약화를 많은 속도로 부르게 되죠.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며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패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0: 네, 그래요.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야, 이 천천심하는 정말 떴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7: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7: 그러던 게 천천심하는 예, 어서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7: 야, 지금은 숨이 아이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고 뭐.
1: 그러게요. 예, 예. 예.
7: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거.

0: 잃었고.
1: 예.
0: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아, 예.
0: 그래던 게 이거 벌써 두 개로 또 야든 딸나만 먹었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1: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0: 그래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로 더 먹을까? 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0: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1: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0: 그래서 어떤 예. 숨이 덜 타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1: 예.
0: 그리고 그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 혈액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0: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100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0: 난 또 사기를 해서, 한 옷에다, 옷에 넣어 눌러도, 대가를 받겠어.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0: 야, 선생님이 공약 소개해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게 무엇 때문에 숨이 찬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을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죠. 120, 139 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체

0: 높은 저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째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일보로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노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노자점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률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률이 기본 심률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률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0-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률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서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택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률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그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점 땜땜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퇴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거나 혹은 또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을 동반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발목, 발등 그리고 아래 그 장딴지를 하죠. 여기가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풍습성 심장이라고 중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심장으로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련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는 디딤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목소리로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연결 라디오 방송 살롱 토크쇼입니다. 저는 최명옥입니다. 네, 매년 9월은 우리 연견의 민족 단결 진보 선조날입니다. 연견은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한맘 한뜻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한 민족 분위기 뒤에는 언제나 기층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 특집 토크에서는 동네 곳곳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기층 삼일꾼 두 분 모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상의 희노애락, 민족 동료끼리 서로 돕고 배운 이야기, 주민들과 나눈 따뜻한 정까지 진솔하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계시 북산가도 단계사역구역에서 분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우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3: 안녕하세요. 같은 사회구역에서 문화체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호관입니다. 평소 현장에서 일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 이야기 나누는 거 처음이라고 좀 떨리지만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네, 우령씨 그리고 주호관씨. 네. 네. 이름만 듣게 되면 두 분 다 솔직히 한족분 같으신데 조선말 잘하시네요.
2: 예, 저는 조선족이고 조호관 한족입니다.
1: 그래요.
2: 예.
1: 근데 조호관 씨 정말 조선말 너무 잘하세요.
3: 아, 네. 어릴 적부터 조선어로 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쯤에서 이제 두 분이 어떻게 사회구역의 일꾼으로 사업하게 되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예,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사회구역에서 자원봉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또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뿌듯해도 났습니다. 그때 네. 생각한 게 아, 사회구역 사업이 나한테는 적성이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연결시 북산가도 단계사회구역에서 일꾼을 초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2022년 단계사회구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적성이 맞는 직업을 찾게 된 거네요.
2: 네, 그런 셈입니다.
1: 네, 그럼 주호관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 네, 어릴 적 배운 조선어를 바탕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남방에서 가이드로 일했습니다. 자랑인 것 같지만 한어에는 능숙한 것은 물론이고 어릴 적부터 배운 조선어 덕분에 자기가 가이드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1: 아, 그때 가이드 할 때 조선말 잘하셔갖고 그때도 잘 지키 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 또 어찌하여 가이드를 딱 그만두고 사회구역의 봉사일꾼으로 오게 되셨습니까?
3: 가이드하다 한번 집에 왔는데 우연히 이웃에 사는 그 할머니 한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회구역에 갔다가 이렇게 한족말도 하고 조선말도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어관처럼 이렇게 가능한 사업꾼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말할 때 아, 그때 나는 갑자기 연변이 나를 키웠는데 이렇게 내가 언어를 배우고 외지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해서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삼담하고 서리 사회구역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취에 들어와서 임무를 했습니다.
1: 네, 물론 뭐 타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나를 낳아준 고장에 돌아와서 일하는 것이 좀 보람있지 않겠나 싶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사회구역의 민족 단결 업무는 참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민족 간의 감정과 이해가 얹혀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힘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런 사업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는 청춘의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일이 무게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설렘과 긴장, 뭐 이렇게 부담감이 함께 공존했고에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기층 현장 업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사회구역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고, 뭐 이 사회 주민들이 생활 과 밀착형 업무라서 뭐 단순한 규정으로만은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구역은 한족과 조선족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뭐 생활 습관, 문화, 풍속, 이사소통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아, 예. 그래요. 또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회구역의 정황을 소개해 주실까요?
2: 예, 우리 북산가도 단계 사회구역은 영길시 동북부 도시와 농촌결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할 면적은 1.9평방킬로미터이고 약 뭐 4,769호에 6,193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등 다섯 개 민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소수민족 인구는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생활 습관이 서로 다른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평소 업무가 여간 힘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2: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육생육하고 부녀회 업무를 맡았을 때는 또 새로운 정책도 많고 알아야 할 문제도 복잡해가지고 그게랑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뭐 설명해드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층은 또 가정방문을 자주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네. 또 예, 듣기 거북한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예. 예, 한 바퀴 돌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1: 왜 안 그러시겠어요?
2: 예, 그럴 때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은 흔들리지 말자고 말입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적어놓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하나씩 끝내면 하나씩 지워가고 그러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면 동료에게 포념도 하고 네. 서로 힘내자고 격려도 하면서 말입니다. 뭐 지금 돌아보면 그때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은 예. 아주 털털하게 시원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하나하나 겪으면서 힘들 때마다 얼마나 스스로를 막 다루고 막 스스로를 막 위안을 주면서 견뎌왔을까 생각하니까 저도 살짝 밤이 그러네요. 이렇게 노력하는 오령 씨를 동료분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만나봤는데요. 함께 일하는 양유희입니다.
4: 소수민족 지역에 살다 보니 조선족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때 한족 동료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분은 조선족 주민들과 이야기 나눌 때 정말 끈기 있게 대해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가지고 하나씩 직접 확인하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저의 사회구역을 더욱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5: 也让我们的社区更加的完善美好.
1: 네, 그렇다면 우리 주오관 씨는 어떻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을까요?
3: 네, 처음 일할 때는 민족별 특성으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가 미흡할까봐 걱정 많았습니다. 또 주민들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0: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일이 정말 잘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까 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자기로.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가 선택하는 일이고, 책임감도 이렇게 선택하면 뭐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몇 달 동안 이렇게 매일 퇴근하고 업무를 복귀하고 선배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많이 배우고 모르는 방식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1: 네.
0: 다행히는 어릴 적 배우는 조선어하고 선배들 덕분에 빨리 사회구역의 조선족 분들과도 많이 어울릴 수 있고 업무들도 익숙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네, 주어관 씨의 이런 노력은 사회구역에서 언어교류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리선화 주민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2: 이 젊은 친구는 공덕상에서나 뭐 우리 러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인들이 여러 민족들을 합해가지고 하다 나니까는 말이 달라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친구가 우리를 말을 모를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도 보내게 해주고 우리 러인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러인들이 뭐 연수를 나가거나 무슨 우리 춤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그럴 때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고 자기가 앞서서 우리 러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두 분이 단순히 각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서로가 잘 보완해주면서 팀워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조선족 동료는 언어와 풍습 이해로 큰 힘이 되어주고 또 한족 동료는 업무 정리와 정책 전달에서 또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사회구역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정책 홍보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구역 홍보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면에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3: 예, 우리 당의 사회구역은 9개 큰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2개 내지 3개 위치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책이나 활동 소식이 있으면 바로 그룹에 올리고 핸드폰 홍보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민속 행사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면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이어서 뭐 참여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회회 업무도 마찬가지로 교육 생육 건강 정책을 간단한 이미지 글로 만들어 올리면 리해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2025년에 새로 시행된 육아보조금 같은 경우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그룹에 올렸더니 별개 공지물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1: 네.
3: 또한 교육생육 분야에는 특별지원 대상자란 특수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따로 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수시로 안내하고 안부전화도 드리면서 또 명절에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인사와 함께 최신 정책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1: 네, 그러시군요. 공지문을 보느라고 먼 길을 걷기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으로 편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예, 우리는 독거신들을 위해 굿모닝 연길이란 그룹을 만들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신압구동의 주씨 할머니가 며칠 동안 미접성 상태여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입원 중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돌봄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 구역은 어르신들이 많아 핸드폰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함께하며 뭐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
1: 네.
3: 하고 있습니다.
1: 네, 듣고 보니까 사회구역에선 뭐 이제 고령층의 노인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청소년도 있습니다. 네, 대상층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소통 방식도 달라야 할 텐데 네, 현장에서 쌓으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해 줄까요?
0: 주민을 상대할 때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 소통을 많이 합니다. 말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쉬운 말을 풀어서 전달하며 딱딱하게 서술 용어 우리 적겠습니다.
1: 아, 딱딱하게 얘기하시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풀어서 알기 쉽게 얘기하시는 거죠?
0: 아, 네, 네,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언어를 잘 활용하고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재밌는 관계람에 통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1: 예.
0: 네. 류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생활, 적용, 그 다음에 관심, 습관, 집 구하는 취업, 자녀, 학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고 정책을 잘 이렇게 알려주고 좋은 느낌을 남겨주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회구역에서. 네.
1: 일단 좋게 인상 줘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찾을 수 있겠구나는 믿음을 주는 거잖습니까?
0: 네.
1: 네, 이제 주민분들의 진솔한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우리 기층 사업 일꾼들이 민족 구분 없이 또 모든 주민을 똑같이 따뜻하게 챙기고 또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살펴주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 민족 단결 조세 노래 한 곡 감상하면서 쉬어갈게요. 연변 가무단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사추의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추 와서 자기 일로 지금 집에 한 달에 없는데 할머니가 장애인으로 돼서 자기 절로 밥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1: 어떡해요?
0: 우리도 상황은 모르고 그다음에 두 사람 한 조씩 할머니 집에 찾아가니까 할머니는 지금 아픈 데다가 장애인이 돼서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상담해보고 이렇게 매일 두 사람 한 조씩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 할머니로 장애이니까 또 움직여야 됩니다.
1: 네.
0: 우리가 또 몸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한 달씩 견지해서 할아버지가 지금 여지에서 올 때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송해주면서 우리
1: 쉽지
0: 견제했습니다.
1: 않아요, 진짜로.
0: 네.
1: 네.
0: 할아버지 와서도 아주 감동받고 수치 와서 우리 고맙다고 그때가 자기 하는 일이 아주 이 있고 힘들다는 감각도 없습니다.
1: 근데 제가 느낀 건데, 왜제 주민들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 솔직히 집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가족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보다는 사회구역 일꾼들한테 좀 돌봐주십시오. 가장 간절한 부탁을 했다는 건두분 같은 사회구역 사업 일꾼들께서 평소에 그런 믿음을 많이 주셨고, 또 가족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그 앞서 얘기 드린 그 위치에 굿모닝 연결 거기에 그 주씨 할머니는 며칠 뒤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1: 오, 그러셨군요.
2: 예, 그래서 또 자녀분들이 또 인사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식들이 없을 때 사회구역에서 많이 돌봐드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라.
1: 네. 그럴 때마다 좀 느끼는 바가 달랐을 것 같아요.
2: 예, 업무적으로 민원이 올리는 시기에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고 있지만, 진심으로 주민들이 대하고 문제를 해결해드리면 주민들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마다, 아, 기층에서 일하는 보람이 이런 거구나 하고
1: 네.
2: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 정말 힘들었고 많이 지쳤던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또그 순간은 조금씩 그 어려움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층 민족 단결 업무는 겉으로 보이기엔 간단해 보입니다만 평면해 보이죠? 네, 실제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민족 간의 감정과 이해가 얽혀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것인데요. 이제는 사회구역 주민들과 너무나도 친숙해져서 일부러 선녀 같은 오령 조관 도친굽으로 사회구역에 나온다는 주민분들도 있습니다. 자, 탱서운 주민입니다.
3: 예, 为什么对他们了解呢?
4: 제가 왜 이분들을 잘 아냐면요. 오령이라는 친구가 정말 사람한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거든요. 밖에 일하러 나갔다가 길에서 마주쳐도 저희한테 꼭 인사를 해요. 사회구역에 일 보러 가면 멀리서부터 저희 보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음이 확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사회구역에 더 자주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령리가 그렇고 오관이도 그렇고 우리 루석이도 민족 간일 처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들 보면 절대 싫어하는 내색 안 내고 웃는 얼굴로 내 부모처럼 반겨주는데 기분이 여간 좋은가 아닙니다.
1: 민족 단결은 거창한 구호나 큰 행사보다 바로 이러한 소소한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같은 동네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또 작은 정부 혜택 하나라도 제때 여러 민족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어야 진정한 민족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평소 사업의 경험을 계기로 저는 다양한 민족 융합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족, 다른족 주민들이 각자 생활에 가서 서로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웃이지만 낯선 사람처럼 지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민족 단결 선전월이 되면 이 계기로 뭐두 민족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요리 나눔 행사나 그리고 민속 공연 체험, 그리고 가을 등을 파는 체험 등 따뜻한 활동을 열었습니다.
0: 네, 처음에는 어색하던 주민들도 서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가까워졌습니다. 한족 주민들은 조선족 전통 음식, 남의 뭐 민속 풍습이라며 많이 배우고, 조선족 주민들은 한족의 전통을 많이

0: 공유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네. 배우는 분위기도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들 서로 주민들도 서로 도와주고 가족처럼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일도 점점 더 많이 지고 따뜻한 풍경이 매일매일 많이 나옵니다.
1: 정말 얼마나 따뜻한 온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지 몸소 느끼실 겁니다.
0: 예, 이 모든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느끼는 보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화목한 이웃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 청춘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또 예전에는 민족 간의 교류가 적어서 서로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는데
1: 서먹하죠.
0: 네. 근데 주민들은 자기가 민족에 수여하는 생각은 적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로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일하면서 친해지는 모습을 볼 때는 이렇게 옛날에 주민들이 서로 이 행사를 통해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문화를 배우는 거 좀 행복하게 눈에 띕니다.
1: 네. 네. 그런 분들 보면서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사배구역 주민들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매일 사배구역 문구장을 찾아 운동하고 있다는 송영일 주민은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문구장이 지금 뭐 성모회가 지금 만아홉인데 우리 문구장이 인원수를 볼 때 연기지에서 문구자야 몇십 개 되지만 우리 문구자가 인원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예. 서치 조직에서 우리와 같이 문구 시합도 하고 예. 민속 단결도 잘 되고 그다음에 서치에도 관심해서 우리 서치에서 많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는 단길 서치에서 우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고 그다음 또 우리 문구장의 회원들 지간이 단계 잘 되고 특히 예, 한쪽 분 아줌마가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가 자기 밭에 채소도 가져다 많이 놓아주고 예, 민족 단계 좋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1: 네, 결국 민족은 달라도 주민을 섬기는 마음 또 진심은 똑같다는 것이 정말 큰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함께라는 지도일꾼들은 두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잠시 영상 인터뷰 보겠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길사회구역 당위석이 겸 주민위원회 주임 류건입니다.
3: 广州员每天走街串巷，谁家有困难，我们第一时间响应。
4: 역사 관련분들이 매일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어려운 일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이웃 축제,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이웃 사이 정도 돈독히 하고 구역 전체에 따뜻한 분위기가 돌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령 주거관 두 동문은 정말 실적 있게 일하는 분들입니다. 고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의료보험 업무도 도와드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해서 생기는 이웃 갈증에서는 통역도 맡아서 중재도 합니다. 발로 뛰고 입으로 소통하면서 민족 단계를 말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두 분께 정말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민족단결 신보선조를 맞아 준비한 특별방송 민족단결의 청출을 바치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연길시 북산가도 단길사회구역에서 근무하는 우령주오관인데요. 정말 청춘의 열정이 헛되지 않은 멋진 결과라고 또 값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년간 기층에서 민족단결 사업을 해오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진정한 민족단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사실 민족단결이란 아주 큰 것보다는 사소한 작은 일부터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의 할머니가 힘겹게 배추 나누는 거,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옆집에 한족 형님 집에 나누고, 서로 한족 집에는 할머니가 뭐 고추람에 힘겨울 때 뭐 들어주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서로 민족 단결이는 제 생각에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놔두고 이렇게 민족 단결이 구성되는 겁니다.
0: 네, 서로 돕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단결이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시죠?
2: 네, 저는 2023년 연길시 항미원조 70주년 문예공연에서 조선어와 중국어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0: 이야, 두 가지 언어로요?
2: 네, 예. 그 자리에서 두 언어로 역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게 민족 단결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죠.
2: 네, 사회구역에서는 4년 넘게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민족 단결은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누가 참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는 이웃인데 어려울 때는 서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민족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쉽게 말하면 함께 살고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것 바로 그게 민족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 같이 그 가정에서의 한 가족 같아요. 부대끼며 살다 보면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또 서로서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같이 누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예전에는 민족 단결이 단순히 서로 민족 간의 싸움이 없으면 그게 평화롭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년간 기층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거는 민족 단결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는 민족 간의 수수한 문화, 전통, 민족 단결은 뭐 다른 한쪽이 이렇게 다른 쪽을 맞추는 거는 아니고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장점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는 겁니다.
0: 네, 그래요. 정말 두 분 다 깊이 있고 진솔한 생각 같습니다. 네, 기층 일꾼으로서 민족 단결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기층 민족 단결 사업의 청춘을 이어가실 계획입니까?
2: 예, 수년간 기층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무는 기층 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민족 융합 교류 활동을 더욱 풍성하게 기획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청소년 민족 교육 프로그램하고 민족 전통 기술 공유도 공유 활동도 할 것이고 세대 간 민족 소통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0: 네.
2: 특히 젊은 세대의 민족 단결의 중요성을 알려 어릴 적부터 민족 간의 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0: 그래요.
2: 예.
1: 취약 계층 민족 주민에 대한 맞춤성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0: 네, 맞춤형의 서비스를
1: 네.
0: 이제 제공하고 싶다고요?
1: 네. 네. 이렇게 단순한 일화성 지원이 아니고 각종 가정의 상황에서 맞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취업지원, 복지 형태 등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 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젊은 기층 사람들과 민족 단결 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면서 젊고 활기한 기층 서비스 팀을 만들겠습니다. 청춘을 이렇게 연변의 땅에 바쳐 이렇게 대민족이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네, 정말 다들 정말 멋진 포부와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청춘의 열정과 진심으로 기층 민족 단결 사업을 묵묵히 이어가는 두 분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네, 오늘 9월 민족 단결 진보 선조날을 맞아서 두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느끼는 민족 간의 화목한 일상 뒤에는 이처럼 수많은 기층 사업 일꾼들의 헌신과 노력이 숨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두 분 다 정말 진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감 한마디씩 얘기해 주실까요?
2: 예, 모든 민족이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연변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1: 네, 작은 배려와 이해가 모두 단결을 이루고 앞으로 기층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든 주민과 함께 따뜻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기층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묵묵히 헌신하는 한족, 조선족, 도사업 일꾼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족 단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민족 단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수많은 기층 사업 일꾼들이 청춘을 바치고 또 매 순간 소중한 정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령 주호관을 비롯한 모든 기층 일꾼들의 노력이 빛나고 우리 연변이 더 화목하고 안정하며 아름다운 민족 융합의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렴수원 가수가 부른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을 들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삼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삼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삼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구산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오늘 본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방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방외과 명서방은 구산 맹절을 맞는 특수한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구산 휴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도 이전에는 하루였는데 지금은 민족정책이 락실되면서 사흘 휴식하는 이런 특수한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 활동도 특수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우대 활동을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참남성 구복액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하얼빈 제4 중약청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면서 그 성분이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통 제가 이야기하는 얼리 쳐주는 약과 내리누르는 약 가운데서 열이 난다면 내리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중노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혈이 부족하고 간과 콩팥 공동이 많이 떨어져서 뭐 역할이 많이 떨어지게 기본 세포 공능이 많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면역력 저하를 더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올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노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빠른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한 곽의 가격이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합니다. 하루에 3번 식전에 복용하는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 잘 들으세요. 15곽을 싸면 참남성 구박액 15곽을 100% 무료로 줍니다. 두 번째는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권을 총액도에서 빼줍니다. 세 번째는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곽의 평균 가격은 26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점 일단 드셔보시게 되면 와 이게 내가 지금 청춘으로 돌아가는 기운이네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곽에 15곽을 드리고 저는 현금권을 드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곽을 또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 가운데서 한 곽의 가격은 26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힘들게 노년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건강장수요법에 속하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편안하게 노년을 지우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방송 듣고 있으면 새로운 약 참남성 구백을 지금 한 달 넘게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야, 효과 엄청 좋고 빠른다.
0: 그렇죠. 이렇게 좋은 제품 예. 자체가 그리고 제약 차이도 특수하고 그렇습니다. 예.
2: 이 사요. 아니, 이 과학도 또 받더라도 약도 전혀 새로운 약 나고 어제 그리 좋습니까? 너무
0: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예, 난 또 먹기 전에 이제 다른 약 먹긴 먹어도 이건 한 그래서 그만한 데서 이렇게 더 파트다 해서 그만한 성성도 깨어나고 더 말.
0: 예.
2: 그렇죠. 그냥 뭔게 너무 효과 잘 나타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기침이 가래 그냥 나고 변비 설사 자꾸 나타나는 게지 이거 먹어서 인수나 효과보다 새로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제품이 들어갔는가 하면 치자란 성분 들어갔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변이 무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조절해서는 소화계통을 조절해서는 사인이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비 설사 이거 걱정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2: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 그냥 소리 나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냥 윙하면서 이렇게 된 게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소리는 적어지니까 잠을 영 잘 잡니다 지금.
0: 그렇죠. 건반지 예, 든든해지니까 예, 귀의 소리가 없어질 수밖에.
2: 어제 아이 먹었는데 인품이 나아지더라.
0: 그렇습니다. 예.
2: 잠을 잘 자지 머리도 멍하고 그냥 어빠나고 하던 게 지금 정신도 안 나고 하면서 그냥 맥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맥이 특별히 나고 다리 맥도 나고 자꾸 걸기 쉽습니다.
0: 예. 근데 나니까. 이 제품 자체는 보충해주면서 부상타워한다는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 올라가서 혈압을 막 높여주거나 이런 예. 게 비교해서 효과가 온화하면서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우수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어요. 참남성 구복액은

0: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 무릎 붙일 정도급니다. 와, 이제 분이구나.
1: 예, 그리고 안수 먹어서 뭐 한숨 끝에 없이 나왔댔습니다. 한숨이 나고
0: 예. 아, 그렇죠. 예.
1: 하품이 자꾸 나왔댔습니다. 근데 자꾸 잠을면 자도 또 자꾸 잠을면 나만 딱 자잠 예. 자지 못하던 게 이 한숨 자꾸 나던 게 뭔가 하품이 자꾸 나던 것도 없어졌습니다.
0: 예. 향후하고 울금이란 성분이 들어가서 비교적 늘 소침하고 근심 걱정 있고 예, 마음이 편하지만 예. 이게 아주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좋은 제품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노래는 이게 중요합니다.
1: 예. 맞습니다. 가슴이고 난 답답하고 황하고 무슨 이렇게 근심 걱정 자꾸 무슨 크게 없는데 자꾸 근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싫으면 없더니 가슴이 좀 편안하십니다. 그래는 그
0: 정도 그렇죠. 수간 제위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이죠.
1: 예, 이런 소냐 처음 써보니까 옛날 무슨 오래된 약을 해서 좋은 것도 안 입대다. 예. 나는 내 생각은 그게 금방 나니까나 더 좋습니다. 약이 자꾸 차례차례 다 바꿔 나오니까나. 근데 오늘도 들어보니까나 구삼 활동 대대로 좋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 돈 있어도 예. 돈은 천원 빼주지 않겠네. 이 활동이 오늘 참.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무료 배달이 예. 가는 겁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민서방 약수는 한답다.
0: 아, 그래요.
3: 예, 너는 반년 넘었었다.
0: 예.
3: 예, 이거 쓰기 전에 이제 눈이 계속 깔깔하고, 예, 그래도 눈이 뿌은 게 잘 아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밖에 날씨 따가볼 때는 막 이 눈이 끄지 막 따가봤댔습니다.
0: 예.
3: 제가 이게 눈이 안압이 올라가는지 자고 한 거에 그래서 이렇게 눈이 눈을 해서 저기 고상해서 예, 또 시병원에도 같이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 연대 거기에 그 이행 거기 가서도 치료받았습니다.
0: 예.
3: 치료
0: 예.
3: 치료받아 약 열대 약도 거기 한 것은 너도까지를 줬습니다. 약
0: 예.
3: 예, 이게 약을 엮고 치료할 땐 조금 나선가 들어하다도 예, 또 그렇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0: 속으로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도 모든 엮는 약도 임신은 되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에서는 그래도 속으로부터 치료해야 눈병 치료를 포함해서 많은 병이 호전을 철저하게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그래 눈이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하니까 이 안압이 이제 그래 약 약간 거기에 올라갈까
0: 그러더라고요. 예, 발견 잘했습니다.
3: 예, 따갑다고
0: 예.
3: 그러니까
0: 예.
3: 그래서 또 약을 거기서 또 가져다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다가 내 이명서 방문 약을 방송 드리니까 여러 이렇게 손님들도 그렇고 이래 효과 반응하는 거 들어보고 이거 나 써보자 써봤는데 이걸로 지금 이 눈이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0: 눈 편하지요? 너무 예, 편할 겁니다.
3: 편안한다. 예. 그 뿌어둔 증상도 낫고 까까란 증상도 낫고 그 따가봐서 얘 막 그러던 것도 이렇고 예. 그다음에 막 이렇게 조금 이래 밖에 나가도 예, 바람이라 있고 이럴 때는 막 눈물이라 그냥 났댔단 말입니다.
0: 예.
3: 근데 그 증상도 다 없어지고 예,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또 구산 활동이 좋다지 해서 여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 받아서 좀 계속 쓰려고 그랬잖아요.
0: 어, 이번에 천원 빼주는 특선 우대 활동 진행됩니다.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특히 따갑다 하게 되면 간에 뜨거운 피가 눈에 들어가는 그 전지하에서 그를 담아부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압도 문제고 기타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시름 넣고 쓰시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21가지 약재 자체가 특수한 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병 치료 약품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눈을 구했습니다. 시름 넣고 쓰세요.
3: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참남성 구복약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어떠세요?
4: 네,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이 뭔가 나도 변비 해줬습니다.
0: 아, 예.
4: 네, 그리고 이 뭔가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머리도 저 자꾸 아프고 그다음에 이 가슴도 답답하고 예, 뼈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0: 예.
4: 그래서 스탄약을 썼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 새로 나온 잠남성 구보객은 확실히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효과 용 빠릅니다.
0: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4: 예. 예. 그래서 이 민감이 머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 그다음에 이 변비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이 민감 소화에 된 것도 소화도 잘 되고 예.
0: 예.
4: 네, 이제 한 솜나루 썼습니다.
0: 예.
4: 용 좋습니다, 효과.
0: 예.
4: 예, 그리고 다리, 이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0: 예.
4: 예, 우리 친구들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아, 이제 살로 나온 약인데 참남성 구복약을 썼는데 지금 많이 효과 확실히 좋다고 말합니다.
0: 그렇죠.
4: 말했다 말입니다. 예. 친구들 누워야 그냥 자기네도 싸야 되겠다. 이랬대요.
0: 보통 4, 50대, 특히 5, 60대에 계시는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내재하고 있는 그 면역력 그 기질을 가지고는 모든 그 장수의 비결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이 그런데 빨리 회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예. 그래서 민감이 이번에 이 할때 좋을까요? 또 천원 빼준다지 또 15각 쌈 또 그렇게 좋다지 해놓을까요?
0: 15각에 15각 줍니다.
4: 배달받자 그래요.
0: 예, 15각 쌈에 15각을 주고 저는 또 네.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과약 끝이 따라가니까 귀해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4: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도 창남성 구복약 주고 있습니다. 예. 나는 예. 눈 머리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래서 꿈이 많고 잠도 아예 오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5: 귀도 나빠서 와지 돼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맥이 없지. 면역력이 약하지. 또 감기는 없어. 감기자도 막 그래서 나는 벌써 감기를 합니다. 지내 나는. 예.
0: 아, 그렇죠.
5: 사실상 감기를 계속 빼놓는.
0: 아, 그게 전형적인 예. 증상입니다. 노래니 어떤 분들 예. 하루 건 넷씩 감기약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 예.
5: 예, 그래고 소변 자수도 잤지, 그것도 뼈도 아프지, 어중에 병이 없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감도
0: 예.
5: 아프지.
0: 예.
5: 그래서 참석 구복약을 예, 썼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5: 예, 이런 증상이 많이 계속되었습니다.
0: 예.
5: 머리 그리 아프다고도 머리도 덜 아프지. 소화가 잘 돼, 밥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0: 예.
5: 잠 잘 못 자도 잠이 잘 옵니다, 이야기.
0: 잠이 잘 옵니다. 원질의 성분 자체가 잠이 잘 오고, 기억이 잘 되고, 부승을 빼주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예.
5: 예, 정말 약은 좋은 약인데, 사회가 발달해 약도 정말 저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0: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는 얼마나 살이 편안한 게 좋습니까?
0: 그렇죠.
5: 예, 그래 나는 여러 가지 병을, 정병이 있는데, 약을 효과를 봤으니까, 예. 이번도 구삼할 때 그렇게 정말 대단히 좋은데, 구삼할 때 참석해서 나도 15가구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정책입니다. 1,000원 빼준다는 게 시장에 나가 1,000원 쓰자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한 달 채소비 넘어나는데 이런 돈 빼준다는 게 귀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예전
0: 안까? 예, 말씀하세요.
6: 예, 난 밀세대학 먹고 있는데 영석가 좋습니다.
0: 예.
6: 백내자 이제 어른 짝눈이 심하고 이랬는데 조금씩 다 할까요? 뭐 수술을 하셨다. 그래도 그 나 있는데 뭐 수술해도 어떤 사람은 아이 된다까 수술하여 그래서 있다가 뽀뽀한 게 만나고서 안개 낀 것처럼
0: 백내장이 저는 증상입니다. 예.
6: 예. 그리고 내구리 창 깎고 비 오는 깎고 이랬댔습니다. 안개 낀 거. 그런 게 이미 세방 먹은 게 이게 점점 환해지고 그리고 이 눈이 어떨 때는 팍 지르는 깎고
0: 예.
6: 이렇게 그다음에
0: 염증
6: 것처럼 영 깔깔하고
0: 예,
6: 그랬댔습니다.
0: 검졌증
6: 예. 그런 게 지금 그 증세 다 없어졌습니다.
0: 큰 해결이죠. 예예. 예.
6: 예, 그리고 눈곱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런 게 그것도 좀 눈곱이 지금 나온 또 그저만 좀 적게 나오고
0: 예.
6: 어찌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은 것도 점점 없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6: 이제 내가 그러니까 한 몇 달 밖에 안 먹었습니다.
0: 예.
6: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니. 지금 이 사지 은행
0: 사지 은행 예.
6: 예 거기서 했지 않을까요?
0: 예.
6: 그래서 내 이 눈 약 쌀 때 그거 같이 먹으면 좋다 내 쌌는데 다른 약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거 아예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6: 그래서 이제 한 저녁 어제는 한 일주일 먹겠는데 이 약 어떻게 복용할까? 전에 먹습니까?
0: 아, 식전에 듭니다. 예, 사지원에 그 식전에 드시고 그리고 예. 명서방 식후에 드시고 그렇게
6: 예,
0: 하면 됩니다.
6: 식후에 먹,
0: 예, 그렇게 하셔. 사지원에 통은 됩니다. 예.
6: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0: 먹습니까?
1: 40원에 두 번 내지 세 번 드시면 됩니다.
0: 예. 아, 두 번 먹어도 됩니까? 저녁 먹기 전에?
1: 예, 예. 예.
0: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돌씨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70여년의 긴 세월 동안 여러 민족의 따뜻한 정이 어우러진 이 고성에는 풍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새 마을에는 정다운 웃음소리가 넘쳐흐르며 이곳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나 둘 만들어 왔습니다. 보다 더 아름다운 연변의 미래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행 가이드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구삼명절 우리 명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면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고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에 오시면 한 번쯤 맛보셔야 할 다양한 특색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냉면입니다. 연변 냉면은 중국 10대 면 요리 중 하나로 꼽히며 조선족 냉면은 약 15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조선족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2007년에 조선족 냉면 제조 기술이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선족 냉면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여러 조선족 집거구에 분포가 돼 있고요. 2016년 중국관광협회와 중국관광음식업협회가 주관한 제1회 중국 최고 관광음식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연길냉면이 국자호 최고 음식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냉면의 주 재료는 메밀가루, 밀가루, 녹말이며 옥수수가루나 수수쌀가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탄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육수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이용해 만들며 표면의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해 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식초와 설탕으로 새콤 달콤한 맛을 내고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즐깁니다. 고명으로는 김치, 오이, 삶은 달걀, 소고기 편육, 배나 수박 조각 등을 얹어서 풍성한 맛을 더합니다. 조선족에게 냉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장수면으로 불리고 특별한 의미도 지닙니다. 음력 정월 초사흘이나 생일에 냉면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시원하고 개운한 맛으로 더위를 식히는 여름 별미이자 사시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2025년에는 연변에서 세계 냉면 대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연변 냉면은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대표 음식으로 그 명성과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면 특색 음식인 온면, 차갑게 먹는 냉면과 달리 뜨거운 국물에 말아먹는 면 요리로 특히 추운 계절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연면의 대표적인 면 요리로서 냉면과 함께 조선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입니다. 온면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조선족의 삶과 밀접한 의미를 지닌 문화입니다. 국수 장국이라고도 불리는 온면, 가느다랗고 긴 면발이 건강과 장수를 상징해서 예로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 손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음식으로 쓰였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생일을 맞이하면 긴 국수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라는 뜻에서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초대해 온면을 대접하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자는 따뜻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 뜨거운 국물에 온면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온면은 사용하는 면과 육수, 토핑에 따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면으로는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옥수수 면이 주로 사용되고 끓는 물에 삶은 후 찬물에 헹구어 전분기를 제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옥수수 면 외에도 밀가루나 메밀면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육수는 소고기를 우려낸 뜨거운 국물을 기본으로 하며 양지머리, 달걀, 완자 등이 올라가서 풍성한 맛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당근, 양파, 청양고추 등을 함께 볶아 만든 온면장을 얹어 얼큰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한층 살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등으로 마무리 간을 맞추면 더욱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장수의 염원과 정성, 온면 한 그릇으로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변을 여행하신 분이라면 길거리나 식당에서 순대를 한 번쯤 맛보셨을 것입니다. 순대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농업, 어업, 수렵, 채집, 목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승의 내장이나 해물, 통이 큰 채소 등을 이용해 여러 가지 음식감을 넣고 익혀먹는 습관을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대의 원형이 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 6세기 초엽에 나온 중국의 농업문헌 제민요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의 피와 양고기 등을 다른 재료와 함께 양의 창자에 채워넣어 삶아먹는 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 옛날부터 축산업이 발달해 고기가 흔했기 때문에 소시지가 발달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잘게 갈아 소금에 절인 뒤 돼지 창자 속에 가득 채워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과 달리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고기가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창자 속에 약간 붙어있는 돼지고기나 돼지피도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채소와 쌀, 피 등을 함께 넣어 알차고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염전 순대는 종류가 다양하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순대하면 흔히 돼지 창자에 여러 재료를 넣은 것만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사실 순대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돼지고기를 소로 쓰면 고기 순대라고 부르고 돼지피를 소로 쓰면 선지 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의 배로 만든 소벨 순대, 양의 배로 만든 양벨 순대도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나 해산물을 이용한 순대도 있습니다. 낙지 순대, 명태 순대가 대표적입니다. 명태 순대는 내장을 꺼내고 내장과 명태살을 다져 쌀과 함께 버무려서 다시 명태 배 속에 넣고 찌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이용한 순대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 순대, 가지 순대, 배추 순대 등이 있습니다. 통이 큰 고추나 가지, 배추잎 속을 파내거나 데쳐서 그 안에 쌀과 다진 고기, 채소를 넣고 찌면 훌륭한 야채 순대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검소함과 창의성이 빚어낸 지혜의 음식, 건강과 맛으로 승화시킨 염변순대, 한 그릇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족 배추김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표하는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돼서 중국 고대 문헌인 시경에 이미 저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후 16세기 중반 고추가 전해지면서 오늘날의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연변 지역은 겨울이 길어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우는데 조선족 선조들은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소금에 절여 겨울 내내 저장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이는 겨울의 반년 양식이자 1년의 대계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모여서 김치를 담그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었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연변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선족 배추김치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정성스럽습니다. 속이 꽉 찬 황신배추를 골라 소금물에 하루 정도 절인 후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은 기본이고 새우젓과 멸치 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하며 애플배를 갈아 넣어서 은은한 단맛을 내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꼼꼼히 바른 후 땅속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시키면 매콤하고 새콤달콤하며 아삭한 맛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조선족 김치 제조 기술은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문화유산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연변의 배추김치는 가정의 밥상은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과 해외로 수출되는 주요 특산품으로 성장했고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별미이자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족 배추김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한 지혜, 정성 어린 손맛,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전통으로 앞으로도 그 명성과 맛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냉면과 온면, 순대 그리고 배추김치 등 연변의 특색 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에 담긴 장수의 염원, 따뜻한 온면이 전하는 위로와 정성, 검소함과 창의성이 빚어낸 순대의 깊은 맛,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담긴 배추김치의 새콤달콤한 여운까지 오늘 함께한 맛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안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기억에 실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경과 낯선 맛,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여행의 이유이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또 연변의 매력입니다. 여행가에 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용단.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 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엔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도 성립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이 기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산천, 그리고 그 땅에 깃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흥겹고 감동적인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3명절 옹해야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역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산천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드넓은 들판은 오늘처럼 기쁜 날이면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 타의 쉐베강입니다. 혈배강에. 네.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펜탄푸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은 펜탄푸엔왈. 옛날에 2년 전에 우리 이 황진수한테 한번 우리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확실히 우리 이야기가 모자라가지고 저리 미처 생산 못해서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끊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게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재료가 다 도달하고 그 량이가 도달하고 했거나 그 다음에 생산이 회복됐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게 지금 또 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10세트에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8세트가 가게 되는데 약과를 따지게 되면 36곡 간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 오늘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혈배강 열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어제는 충분히 줘가지고서 환자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혈배강 열곽을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곽을 따지게 되면 70곽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다 또 환자분들이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 침구 12번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복절 기간에는 침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왕청에서도 그다음에 그 영정 도문 여김에서도 또 와서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한테 직접 문의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약을 다 배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자꾸 걸지 말고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중풍 같은 거는 예, 정말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벌써 발다리가 불쇠로 맥이 없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어지럼증 난다. 뒷대티 막 뻣뻣해 난다. 예,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반신이 막 마모기 온다. 예, 이럴 때 빨빨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하는데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단 놓치게 되면, 예,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자면 이미 중풍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시 회복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병벌 사람들 직접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2층에 그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제가 찾아와서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고혈압 예김에 대해서 오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중에는 고혈압이란 말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없는가? 기실은 고혈압이란 거는 혈압이 높아졌다. 그 당시 증상을 말하는 것이 우리 그 미국의 의학자들도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온 하루 24시간 어간에도 혈압 파동이 30호미 공주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무슨 내 혈압이 어떻다 해서 뭐 무슨 병이 나타난다 뭐 중풍 걸린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혈압을 공절할 때 서약을 무조건 써야 된다 이렇죠. 근데 문제는 서약이 모든 서약들이 리뇨제가 보통 많습니다. 리뇨란 거는 소변을 내보내면서 몸속의 이 압력을 덜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압이 왜서 올라가는가 이 원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서약은 꼭 간 콤파치를 다 해칩니다. 기질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간 콤파치가 나빠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마지막에 간 콤파치가 싹 나빠진 다음에 그 서약을 써서 더 나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서 혈압이 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사측 돌아다니면서 이사를 배우면서 또 어느 이사 말 듣고 그 이사들마다 말하는 게 또 틀리죠. 뭐 이런 혈압약 바꿔봐라, 메톨롤 바꿔봐라, 뭐 카토플리 바꿔봐라, 무슨 뭐

0: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쇼번 디핑이 바까바까 이래도 혈압이 공지 잘 아이돌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혈압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예.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몽땅 쫄아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머리가 같은 거 우리 그 차를 씻을 때 그 물을 그 깨거나 관을 수도에다 득 끼구슬이 수도 속히게 되면 그 물이 나올 때 느슨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차를 씻을 때는 그 느슨한 물로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관을 압푹 꽉 누릅니다. 그러면 이 물살이 씻죠. 이걸 통해서 그 차를 씻을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혈압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혈관이 몽땅 쫄아들었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혈관이 몽땅 쫄아든다 말입니다. 어느 한 곳에 뭐 동맥경화 생겼다 이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모든 혈관이 다 쫄아든다 이 뜻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혈배광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2: 우리 형님이 병실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 잘 못 쓰고 입도 비뚤어지고
0: 네.
2: 손도 구부러지고 그렇게 돼서 되게 불편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나는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기관지 선식도 오고 해서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아픕니다.
0: 네.
2: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2: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창문 열고 통풍시켜야 돼.
0: 통풍시켜야 되죠.
2: 예. 낮에는 소변적인데 밤만 되면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드나들고 나면 맥이 없고 설사 하루에 열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네.
2: 예. 발이 붙인 다음에 신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쓰개 신고 다니고 기억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 금방 밥 먹고 이제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네.
2: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저 혈배강을 듣고에 유학 먹고 중국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집에 형님분도 이 황진수한테 쓰고 지금 대단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 네.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설사도 아예 합니다.
0: 예, 예.
2: 그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잘 자고 붓긴 것도 예. 다 내려서 이제 신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정말 예. 혈배강하고 황지수한테 감사드립니다. 예, 듣다니까 요새 이 황진산타에하고 혈배강이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0: 아니, 값은 이미 올랐습니다. 예.
2: 올랐습니까?
0: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집에 형님분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2: 예예예.
0: 예. 예, 예. 그 예. 언어장애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황진산타의 예. 덕분이지 않습니까?
2: 예예예.
0: 예예예. 예, 예.
2: 그래서 나도 한 이 이번에 활동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좀 많이 자만해 놓을 예사입니다.
0: 네. 30 세트에 50 세트를 더 드릴까나요? 또 우리 예. 같이 논아서 가질 수 있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참가하세요.
2: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0: 네.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아, 나는 예, 오늘 처음 남편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0: 네.
3: 제 남편이 예, 녹은 근육인체기라는데 이제 거의 거기에 예. 세 번이나 걸렸대요.
0: 아, 중풍 세 번 왔고. 예.
3: 네, 그래서 예, 정말 다 좋은 걸 살렸습니다.
0: 네.
3: 치료라니까 좀 낫기는 낫는데 지금도 예, 혈압도 높고 반신을 그리 잘 쓰지 못한다.
0: 네.
3: 예. 그리고 손발도 저리하고 예. 말하는 게 말이 똑똑하지 못하고 예, 말할 때는 예, 또 침이 자꾸 흐른다.
0: 아.
3: 그리고 예, 성격이란 건 얼마나 또 보여졌는지 옛날에는 아이들이었는데 아, 고집도 세고 성격이 나쁘고 집 식구들이 큰 숨도 못 쉬고
0: 맞습니다. 합니다. 원래 간열이 세 그렇습니다. 예.
3: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보니까 예, 심율도 거르지 않

0: 않다는데 그래 그러지. 야 숨이 차다 뭐 얘 저 사람은 죽인다 한들 봐.
1: 네.
0: 예, 이제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힘들어할까? 예. 본인도 예 사는 게 점점 희망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예 내 친구가 놀라왔다가 예, 예 친구 말하는 게 자기 친구 남편도 똑같이 그 녹음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반신 잘못으니 그랬단다. 그래서 그 친구도 예 친구 소웰러 선생님이하고 그 황진수한테 뭐 혈배강이란 거 그거야고 쓰고 예.
1: 네.
0: 몇 달을 썼답니다. 근데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아, 친구들 같이 놀러도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불벗어 죽을라랍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제절로 다른 때는 약 병원 가서 막 싫다고 때려 쓰던 게 그 약을 먹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이게 솔직하게 선생님 넣어봐지 마세요. 아이, 광고약이 들으면 얼마나 듣겠는가 하는데 친구 남편이 확실히 나사진 거 보니까 얘도 희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힘든 걸로 해.
1: 네.
0: 네, 근데 이게 이하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들 써도 될까요?
1: 지금 예, 우리 그 수면상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중풍을 치료한다 이런 약들이 많은데
0: 예.
1: 근원부터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혈관 확장하는 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혈배강 황진수산타의 이런 조합으로 된 약은 처음입니다. 어제 그런가 우리 지금 중의과학도에서 본다 할 때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 중풍마사 온 환자들을 매겨보게 되면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맥이 겪거나 뛰는 게 맥이 없게 뛰고 그리고 자꾸 뛰다가 중간에 서고 이거 뭐 설명하는가 하면 심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다고 뜻입니다. 기실은 이 대부분 중풍 환자들은 노공시의 부주로 인해 가지고 머리에 피공급을 제대로 못해줘서 마지막에 이런 탄화이랑 오는 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장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질은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게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다 피가 충족한 피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렇기 때문에 근원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전문 심장을 치료하는 게고 심장에 이런 양기를 찾아주고 심장이 잘 뛰게 하고 일단 맥주에서 맥이가 고르게설이 자꾸 떼야 됩니다. 이래야 제프 절대 아이옵니다. 그 다음에 그 황진수산타이가 직접 들어갈까나 황진수산타이는 직접 공농조치에 썼습니다. 이런 중풍 탄환, 그 다음에 반신불수, 군어장애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45가지 약재가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꼭 쓰세요.
0: 아니 그래서 예 그래도 본인도 쓰겠다고 저는 막 도자기도 애난지 나도 이하고 저 사람처럼 그 저 집 남편처럼 먹고서 나도 다른 거는 못하도 나가 거리 그 마음대로 살고 지고 걸어다니도 좋겠다고 기차기 불구한다
1: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친구까지 결합하면 더 빠릅니다. 친구 제가 직접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중풍 바다쇠 이걸 쫙 열어줄까나 전문 중풍 치료한 침이 있습니다. 그 결합하면 효과
0: 어디가 맞아야 된가?
1: 예예. 그래서 그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은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입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0: 아 예예. 그래 뭐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는데.
1: 예예.
0: 예,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황진수산타이 저걸
1: 황진수산타입니다. 예.
3: 네,
1: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수안이란 게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3: 전신고 한 대 같이 쓴다. 저는 그런 중풍 후유증 중풍이 다 빠져 왔다 갔습니다. 누워서 일어도 못 나고 손발이 마가 되고 춤 깨지지 흘리고 밥을 먹자 하면 밥을 입 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는 못 그러고 소리를 펴놓고 그러고 밥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러던 차에 혈배강 황진 타이르, 산 타이르에 먹어놔네.
1: 네, 황진산 타이르.
3: 그 효과가 빠릅니다.
1: 빠릅니다.
3: 예. 예, 손이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게 이렇고, 예. 입이 막 부들부들 떨던 게 그것도 많이 났고, 예. 밥이 어선 입에 들어간다.
1: 네.
3: 그냥 입을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엎드려 먹어봐, 별나게 다 먹어봐도 안 되던 게, 그래, 이래가지고, 그게 놓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래, 건심과까지 한 대 같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는 정신이 나고, 예, 맥이 나고, 그리고 경력이 상실되던 게 경력이 돌아오고, 예, 맥이 오고, 정신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두 번째 생명은 얻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3: 좋냐고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점점 못해지죠.
1: 예. 예, 예, 점점 못해지고, 뭐, 돈은 돈대로, 뭐, 다른 아이 됐지.
0: 예, 예.
1: 예, 그리고 소리, 그 다음에는, 이 해병강 약이 좋고 선생님 친구를 잘한다는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0: 예.
1: 그래, 후부터 이 해병강하고 먹고 하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1: 예, 나는 효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항상 머리가 푸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손과 발이 저리고 아 손이 자꾸만 떤다 말입니다. 손가락에도 뜨고
0: 네. 맞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1: 아무리 꼭 빨리 이렇게 정신차려 지져서 부들부들 떨리면 아이 되고 자꾸만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자꾸만 깨끼고 깨낀 땐 대단히 바쁜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희리하게 아이 보고 아 말은 내 이 말을 하던데 벌써 생각과 다르게 말이 딸로 나오고 춤을 줄줄 흘리고 아무리 춤을 아이들 뜻덕이라도 아이 되잖아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회담하고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어떨 때는 병원에 실려 갔었는데
0: 네.
1: 그리고 회담하고 세 번 병원에 실려 간데 지금 이래가 사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여러 병이 있게 1년 내내 약 먹어도 아이들 아이 됐대다. 아이 낳았을 때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아이 됐대다. 야, 병이 어찌 악질인지. 그러게 그 지금 예, 선생님이 황진수한테 혈병하고 친구를 잘한 데서 예, 지금 두 달이 조금, 석 달 조금 아이 됩니다.
0: 예.
1: 예, 석 달 아이들 친구하고 혈병의 약을 먹었는데, 아이 나래나마다 효과가 특별히 좋지 않을까?
0: 네.
1: 예, 내겐 특별히 좋습니다. 지금 이 약이.
0: 네.
1: 예, 그니까 지금 예, 손도 아이 저리고 머리도 아이 어지럽고 밥맛이 옵니다 지금도
0: 네.
1: 예, 오늘은 밥맛이 다르고 내일도 밥 맛있고 예, 이러고 또 눈도 마가지고 예. 그러니까 특히는 예,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병원 아이 갑니다 지금 쉽게 예. 아이 갑니다
0: 예 끊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혈압약 완전히 끊으니까 병원도 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정말 예, 선생님 설명과 같이 천연약제하고 천천단 기술로 만들어진 약이 완전히 다릅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머리가 허리 통분하던 것이 지금의 병이 나서니까 머리가 대단히 상쾌하고 예,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0: 네. 예.
1: 매진하고.
2: 네.
0: 해보세요.
1: 이번에 예. 활도 좀 참가하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도 예. 좋습니다.
1: 예, 예. 활도 참가 또 쌓으려고 합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1: 주세요. 예, 예, 예. 예. 0888.
0: 네,
1: 예, 알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이제 나의 방송 들으면서 모든 여러 저희 분들이 저 효과를 많이 가져왔다는데 나는 정말 이 방송 시간을 양심에서 들으며 학습하고 나도 또 그게 결과를 해서 약수보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0: 네.
3: 이미 전에 나도 계속 선생님이 방송 들으면서 이거 약을 싸먹었단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예, 혈배강만 먹던 게 또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었습니다. 예.
0: 네.
3: 건식오를 함께 같이 먹으니까 심장이 저기나 영 좋지 않던 게 돌아 저 많은 호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이 혈배강이 저기 황진수한 타이 나와서는 더 이거 같이 먹으니까 더 견고하게 나빠지는 것 같다 말입니다.
0: 네.
3: 원래는 저기나 숨이 차고 땀 세게 흐르고 예, 그 다음에는 정말 병이 누워서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0: 네.
3: 이래고 혈압이 다 의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한 반년 넘어 이거 먹을까 혈압이 130 내지 140으로 좀 공제됐단 말입니다.
0: 네.
3: 이렇게 혈압이 좀 공제되니까 아랫다리 부었던 거 좀 붓기가 다 내리고 손을 안에 저기나 발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던 게 이게 다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에 아바의 누이 중풍 맞은 지 오랍니다. 그래 무슨 본인들로 그 활동이라 함에 운동한다 해도 그렇게 세기 저기나 호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 황진쌈팔이 내 먹음에부터 같이 잡았더만이 옛날에 주먹을 폈다 갈았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0: 네.
3: 바로 이 그래서 이제 숟가락 드는 것도 바쁘고 무슨 물건은 저거 가져다 달라 하나 무슨 어찌 또 싸서 들어라 하면 바로 들지 못했어요.
0: 네.
3: 그러던 것이 지금이 이 손 이 꽉 꽉 하던 손이 다 펴지게 됐단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황진 수한테는 이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예, 이런 예. 그 전문 편탄후연왈 예, 반신 예, 못 쓰거나 당화에 왔거나 이걸 회복해주는 처방입니다. 유일한 처방입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글쎄 그렇게 오래된 이 지금 저기나 환자 우리 아빠의 환자의 이 손을 지금 무슨 마음대로 넓일 수 있었어요. 아주 반갑합니다. 밥 잡수는 거나 무수고 하는 게나 다 제대로 되니까.
0: 그렇죠. 예.
1: 예, 그래 진바람 시키고라고 용도 다 말입니다.
0: 아 그래 이래.
1: 그래 난 지금 나도 그래 이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 약을 계속 쓰고 네. 우리 아바이도 같이 써서 더 효과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겠다는 이런 거 내 선생님께 얘기를 하면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약을 예. 자꾸 알선해줘서 예. 나는 이 방송 정말 명심해도 할 줄 압니다.
0: 많은 효과 받죠. 축하합니다.
1: 예예예. 예. 그래 좋은 약들을 많이 가져다 주세요.
0: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저도 예, 항진 상태를 주문해서 먹는데 이거 먹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바에 투 맞아서 꼼짝 못하던 게 지금 아이 마음대로 저기 밥도 잡을 수 있고 예 산도 그 떨던 게 떨지 않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저는 예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하고 진짜 저기 심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소리. 저기 그런 뭐니까 항상 90만원 그런 말에 여가도 다닐 때였습니다.
0: 네.
3: 걸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거 먹으면서 지금 눈이 걸을 수도 있고 산책도 좀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에 지금 음식이랑 잘 먹습니다.
0: 네.
3: 그리고 저기 그런 눈도 그렇게 깔깔하게 모호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서 지금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괜찮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네, 이 이야기 너무도 신기하게 좋으니까 예, 우리 아바에 있더구나 좋으니 무슨 딴 거 말할 게 없습니다. 아바에 지도하느라 애도 있는데
0: 네.
3: 아바에 지도를 하나도 들지 않아도 예, 다 네. 다
0: 그 사람이 해방받았죠. 예.
3: 예, 좀 해방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약을 계속 주문해서 둘이서 같이 먹기 위해서
0: 네.
3: 또 많은 많이 싸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0: 네.
3: 감사합니다.
0: 네,
3: 2880018번.
0: 예.
3: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심장이 막 바쁠 때, 예, 수저주심활, 거기 매 천공하고 빙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 500돌돈 작은 분자로 냈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 들어가서 그 우리 딴션디활, 입에다 무는 것처럼 예, 직접 그렇게 심장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딴션디활 안에 단삼삼칠 빙패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매 몽땅 들어가 있습니다. 단삼삼칠, 예. 예,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 줄 때 우리 단삼삼칠 豆蔻仁하고 뚜중, 샹후, 그 다음에 텍사는 전형적인 리뇨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진저울함이 우술 이런 약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압 조절이 엄청 좋고 전문 중풍 심내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

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추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영웅 대만령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엔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도 성립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변의 각 지역에서는 명절을 즐기는 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은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우리 모두의 명절,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김인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산 명절 우리 명절을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의 삶과 추억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마그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시대의 희망찬 바람이 이 땅에 불고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최성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당의 인도 아래 더욱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 연변의 모습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대해를 노래합니다. 연변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연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아름다운 여성들의 화음으로 담아냈습니다. 류은정 작사, 황기옥 작곡의 여성 중창 내 사랑 연변이여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우리 고향에 대한 사랑을 더욱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에는 푸른 들판이 바람에 물결치며 가을에는 황금 파도가 설레이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내려앉는 우리의 고향. 연변은 사랑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사랑스런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3: 우리도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 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도라시 승리가도 문원 300구역 당위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1년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실사를 질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 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 400구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 부대 공사인 도시 서위 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학습, 문화교류, 레저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 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미본양입니다. 현재 지하실 공사를 마치었고 주체 공사는 구간별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 중심 부분은 지상 2층 천정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하실 방수 공사와 지하실 외부 되메오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근년에 연결시는 국가 공공봉사 균등화 건설 요구에 엄격히 표준을 맞추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리듬을 견지하면서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관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민생 대상의 낙차 건설을 전력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며 발전의 혜택을 대중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중심 대상 연결시 우이로 남쪽 광진거리 동쪽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가 1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진찰종합청사, 발열진찰청사, 의학실험청사 및 기타 기능구역을 포함하고 800개의 침상을 갖추게 됩니다. 대상이 준공이 되면 연결시 병원을 핵심으로 연결시 응급중심을 통합해 의료, 응급 등 기능을 일체화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춘 다기능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결시 공공의료위생봉사 중심 대상 기술 책임자 정지탁입니다. 대부분의 건물 장식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

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 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거리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치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하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핀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현시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의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질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유실, 자람새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녹음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작업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육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새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프라시놀라이드, 린산 E 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새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현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 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 병충해 방지 관리사업을 펼쳐 전향의 옥수수, 콩벼 등 도합 7만 2천 무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새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도현 영경향 조양천 당지부석의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에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0: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 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은 관할구역 실제에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계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 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요구가 다르며 치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2: 요새 이제
1: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 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 부동산 관리사 모식을 다섯 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에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 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추어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사암열군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단체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주 우수 당사무일꾼, 연변주 38붉은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0: 연변성령예술관의 일전이 개관하면서 우리 주위의 새로운 문화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

0: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상은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변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단체로 천년 가마부리의 문화적 저력,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 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 해동성에서 단행간 수집해온 당성 원명 청 여러 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미술가 청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정품 역작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 되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 문화재 전승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맥을 구현해 지역 문화 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 연결시 모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차 밑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군 등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 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1: 당시
0: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봤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훈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됐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0: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0: 산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이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이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아닌가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한방 건강 비계 두 개와 유산균 두 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여섯 곽 구매하시면 네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족 비타민제 다섯 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열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천 원에 상당하는 영양 밥솥 한 대와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다섯 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조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RA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가을 계절은 그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계절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 동청아초 발균본 공단 측에서는 이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이용할 것도 알려드리게 되고, 예, 지금 우리 그 동청아초 발균본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이고 또 우리 원가격이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실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동청아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을 드리고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분은 4,500m 이상이 고온의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고, 예, 그리고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청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오장육부의 여러가지 증상 가운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이 음양 조절을 제일 빨리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병 가운데 80%가 호흡기통 질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0: 지금 우리 요 가을 계절에 와서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호흡기통 질병인데, 그 우리 이 계절이게 되면 호흡기통 감염이 많이 나타나게 된대. 폐렴이라든가 근만성 기관점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기관, 예, 그리고 폐기종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폐수음료 같은 걸 보관하게 되는데, 또 이 가을 계절이면 이런 병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런 병이 우리 감기 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감기가 그 철저히 치료되지 않았을 때 나쁜 기가 체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기라는 건 우리 여러 가지 이런 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천화초 발효염은 독특한 발효 동감 기술을 통과해가지고 발효된 동충하초 발효균분의 약효를 중약이 30배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여러가지 약에서 효력을 보지 못했던 분들, 우리 동충하초를 쓰시려 하는 분들에게 되면 지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여러가지 병 가운데서 항상 먼저 치료하는 것이 소화계통, 그러니까 우리 그 위에 문제가 있거나 비장에 문제가 있거나 간담낭 소장 대장이 원해서 소화계통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먼저는 중에서 말하게 되면 소화계통을 먼저 치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제입니까?
0: 예.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네, 저 동승하처럼 원래 통수다가 연결해서 좀 광고했고 이 약소약이 좋은 건 많이 말해놓은 것 같아. 이 약소약이 들어가서 들어왔대요.
0: 예.
2: 이게 어제 동성화초 쓸 때는, 아이, 아이들 제가 그 동성화초 빼던 쓰는 후에 이런, 지금 좋습니다.
0: 그래. 그 이럴 때 사실 우대 활동하게 되면, 우대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그 가격이 많이, 그 누구나 접수할 가격이고 또 많이 사게 되면 절반 가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왜 안 보여가지고 다른 약을 썼습니까?
2: 막읽지 못해서.
0: 그러니까 다른 약을 사는 그 돈이 되면 적게 사게, 처음에 적게 사고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2: 선생님 그 하나 물어볼 거는.
0: 예.
2: 지금 공집에서도 예, 지금 저기, 그, 신고하게 되면, 그, 염려병원의 진단은 우울증이랍니다. 자꾸 이래 늙었다, 싫었다 하면 땜 좀 나고.
0: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 나 요즘은
0: 70세. 아, 예, 예.
2: 근데 무슨 생각은 자꾸 항소이 근심이 정말 참 많습니다. 무슨 바보하는 것도 근심하니,
0: 예.
2: 나는 것도 근심하니, 뭐 이거 저거. 어쨌든 그림이 우울증을 하고, 예.
0: 아.
2: 그래서 약을 썼댔습니다. 그, 빈약도 쓰고,
0: 예.
2: 염려병원의 약을 계속 먹고, 빈약도 쓰다가 또, 아이 쓰고, 또, 이따도 쓰고, 자꾸 썼다는 게 맛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몸병 같은 이런 병은 어떻습니까? 그, 저기, 동성하소는 해결됩니까?
0: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우리 그 나이가 40, 50부터 55세 사이게 되면 우리 갱년기라는 게 옵니다. 여성분들이. 근데 여성분들은 참을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내가 조금 알아도 예? 뭐 참고 치료를 하기 싫어하고 돈을 계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갱년기 때 갱년기를 잘 넘기지 못한 분들이, 예? 우리 60대, 70대 가서도 예? 갱년기에 나타났던 예, 불쇠로 열이 나거나, 불쇠로 차가 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근심 많거나,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몸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 검사하면 기계검사 나타나지 않은 이런 것이 나의 이런 그 몸을 좀 그,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병들이 내가 갱년기를 잘 넘기지 못한 분들, 예? 이런 분들이 60대, 70대 와서의 갱년기에 있었던 이런 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염은 제가 그냥 이야기하지만은, 예? 우리 여러 가지 잘 치료되지 않았던 병에 좀 중한 병, 예?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예? 우리 동충하초 발효염에서는 나이가 많아서도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다른 약이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좀 중간병이라 하기 때문에 피모포사균이나 이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이 해결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우울증이라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신경과도 관계고 심장과도 관계고 여러 가지 장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정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예? 정서 조절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떨 때는 울기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듯 이런 분들, 그리고 중에서 말하게 되면 이 정서 조절하고는 병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정서가 나타나는데 그 내가 그 원병이 해결됨에 따라서 정서도 따라서 해결되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신다는데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예.
2: 예, 그럼 이제 이번 학도하신 돈 동무로도 그래도 18가지 좀 빠졌습니다. 그래야 좀 경제적이지.
0: 그러십시오. 예, 그러게 되면 뭐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예, 들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2: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거 급세 모으려던 년가량 됐는데
0: 예.
3: 정말 여러 가지로 다 도와줬습니다. 나 옛날에는 정말 약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뭐 땡길 맞고 청약을 먹고 그래서 정말 신약, 청약, 이런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급세해서 먹기 시작해서는 예. 모든 거 지금 아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몸이 영 좋아집니다.
0: 맞죠. 예.
3: 야, 이게 정말 옛날부터 면약이라도 말이 맞는다. 이 신기한 약이 4,500m 높이에서 생겨나는 게 겨울에는 벌레되고 여름에는 하토되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0: 그런데 맞죠. 예.
3: 정말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시작해서 지금 얘 많이 좋아지니까 이번 할 때 이래 보이고 약 먹기도 여러 가지를 계속 하고 날라도 약만 먹고 그 줄을 세워놓고 먹었던지 아니 뭐 어떤 건 그래서 할랄 치시 꺼내놓고 줄을 세워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예, 그래도 한번 먹으면 그 다음에 오늘날은 무슨 약 먹는 역시에도 없고 얼마나 간편하게
0: 좋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3: 좋습니다. 약 세게 먹던 사람인데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예 정말 이 그런 좋은 약이 사람들께 다 이렇게 좋은 복음 준 게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좋고 저 여러 가지 치료 정말 오장육부로 다 하고 양가우 병행시키고 오장육부로 정말 다 치료되니까 먹지 못할 위기 때문에 바로 못 먹든지 먹는 것도 해결되고
0: 맞죠.
3: 그러니까 위도 어떤 해결된 셈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지금 영 아예 좋았습니다. 물실 있다도 예, 막 식은땀 남이슬이 소소람이 막 토함이 막 그렇다면 병원 가야 되고 이래던 게 지금 그 증세가 더 없어졌습니다.
0: 맞죠. 예.
3: 완전히 정말 병원 무슨 좋은 치료보다도 낫습니다.
0: 그렇죠. 예.
3: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예, 살려고 지금 그랬다.
0: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예, 우리 약도 많이 드리고 지금 드리는 부분이 면별로 드리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예.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제 동충하초 발효균 보면 한 잔면을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 예, 제 힘들다는 건 좀 나 있어놓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긴 한데, 병원에가 검사한 크게 진단이 아예 나왔습니다.
0: 예.
4: 예, 그런데 제일 힘들다는 게, 제 잠을 못 잤습니다.
0: 예.
4: 잠을 못 자면 저녁에 누우면은 거다, 예. 온 밤 꿈끼다가 예, 꿈을 누게 다음에 식은 땀을 그저 빗장등에 그저 푹 적게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밤을 못 자니까 예, 진짜 이 정신력이란 말이 알겠습니다. 정력이 그저
0: 예.
4: 막 우울증 정도로 예, 결국 이 그러면서 이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면서 예, 이 소화도 안 되고 진짜 계속 후들후들하네. 그렇게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나야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또 이래 감기로 또 이 남

0: 가지고 살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실 그 양감길이 그래서 한 달에도 거의 두 번 정도로 그냥 감기 또 치료해서 낫는 것 같으라면 또 감기 오고 감기 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면역이 약해져서 또 면역에 대한 것도 많이 먹어도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잠을 못 자고 이게 이 가슴이 후들거리고 이러는 것도 이 중기들을 배워가도 참약도 먹어보고 또 이 광고의 약도 먹어보고 많이 먹어봤는데 효과 조금 날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좀 수탄고상했습니다. 진짜 울증 정도까지 막 왔다 말입니다. 막 어떤 때는 이사들 내가서 막 의사들과 막 울면서 막 낯설 것처럼 하다 정약을 이 나사서 내 더 먹겠다고 제타 약을 지서 가져다 이틀 먹으면 또 더 하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그럼 막 이사 찾아가서 막 울면서 막 이사들과 막 걸고 막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하도 너무 힘드니까, 이, 우연하게 방송 들어왔는데, 이 동춘아 초발효병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영특이 하더라 말입니다. 뭐,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는 풀이고, 또,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거기다 발효까지 했다 합시다. 하도 특이해서 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나 먹어봐서 먹어봤는데, 진짜 이걸로 내 이 손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다 해결받았다 말입니다.
1: 맞지요, 예.
0: 예, 거기다가 그도 설사도 그도 그 대변 형태 없는 거 보면 그도 설사도 하던 게 그 증상도 다 없어지고 예. 지금 여러모로 용돗습니다. 나가 활동하기도 마음대로 하고 예. 그래서 그게는 우리 집에 분은 또 이 식모엔을 알아가지고 서리 봄가스리면 그도 계속 지침에 감기 달고 있는다 말입니다. 최근에 이거 내 먹으면서 이거 대접해서 이거 같이 쓰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도 지금 감기를 아예 한다.
1: 맞지요.
0: 예, 자관 이 여러모로 용도 쓴다. 이게 이번에 활동도 좋지 하니까 우린 둘이 먹기를 해서 열자도 가고 배달받기 쉽게 전화했습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많이 사게 되면 예, 많이 들으는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상에서도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0666번이.
1: 예, 맞습니다.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전화입니까?
1: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네, 라디오를 이제 가서부터 듣는데, 그, 주사위 어떻는가 뭐, 자꾸 위가, 이전에 위로위 주성 위험이라고 서 진단받았습니다. 검사란 게 위기한 게. 그래서 네. 약을 많이 썼는데, 낫다가도 안 낫고, 지금 저거 아니는 소화자도 안 되고, 엄청 것처럼요, 민식이 자꾸 아프면 어떨 땐 또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소변을 한란전하게 한 2라도 번 화장실까 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 그렇게 하면 또 어떨 땐 2시간에 한 번 이래서 지금 내 이런데 해결되겠는가 내 잠을 해보자 그랬다.
1: 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그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네. 나이가 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위축성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위축성염이라는 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가 좀 쫄아들었다는 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위산분비가 잘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 온 하루 동안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먹지 않으면 네. 생명의 위험을 갖다 주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예.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복부에 뭐 통통도 있고 예. 불편감이 많고 이런데 그러니까 음식이 달기지 않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죠 발효기면에 알파 분해매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위약이랑 없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또 이미 원래 위축성염이라고 진단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 또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에 문제가 있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니고 예. 어떤 분들은 궤양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예. 그다음 반열성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든지 간에 우리 알파 분해매란 거는 전문적으로 이런 소화계통에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위과 위하고 비상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에 이게 다 소화계통인데 이 장기에 나타난 증상을 다 위에와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이게 위 문제라 하게 되면 우리 위약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다른 장기 문제라 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데 근데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거는 이 여러 개 장기를 다 같이

0: 친해지기 때문에 진단이 잘 나지 않을 때 그 소개팅 문제가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소변이 지금 하룻밤에 7번 8번 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되지 않으면서 여성분들은 방광염이 많이 옵니다.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그 항문하고 소변 거기 좀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문 쪽으로는 그 대장강균이란 게 우리 거꾸로에 방광이 들어가서 방광염이란 게 오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면 예, 소변이 그만 누웠는데 또 말한 것 같고 자꾸 그래서 예, 다 넘지 예. 못한 것 같고 예, 이런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하초 발효염을 쓰게 되면 예, 하나는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면서 예, 소변 문제가 예,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여성분들도 소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우리 지금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면 한 번도 안 일어난 분들 또 한 번 뭐 많이라 하더라도 예, 두 번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손님도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우리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예, 이런 병들이 네.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에서 예,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썼지 않습니까? 써서 어떤 분들은 네. 나이가 어떤 들지에 약은 말을 듣지 않자 그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신심을 갖고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1: 네. 네, 예, 소변을 해서 서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하이 됐습니다. 계속 그저 두 시간에 한 번, 지난밤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딱딱 갔다 올까.
0: 그니까 그게 원인 해결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서약들은 예?
1: 예.
0: 서약은 증상만 해결해주지 원인이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조사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손님, 그리고 오늘은 위하고 방광인데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나한테 적게 많게 있던 이런 병도 이제 약을 쓰게 되면 다 같이 나아진다. 점차적으로 이거는 한가적으로 오상육부 치료한 약이기 때문에 예, 손님이 얘기한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상육부의 예. 다른 데서 나타나는 적게 많게 있던 병들이 다 같이 따라서 나아집니다.
1: 아, 심장도 좋아지니까.
0: 예, 심장도 좋아지고. 예, 맞습니다. 놀란다는 것도 아. 신장 콩팥이하고 관계있습니다. 흥분한다에 흥분한다 네. 너무 좋아한다에 이렇게 심장과 관계인데 놀란다 무섭다 이거는 신장 콩팥지와 관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심장하고 신장이 교대를 잘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질병을 같이 치료하기 때문에 꼭 함께 나아집니다. 예.
1: 아, 네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게 뭐니까 심장이란 게 어떤 때는 전화를 같이 해빛났는데 전화벨 소리에도 와닥닥 놀라고 예.
0: 맞습니다.
1: 설거지를
0: 예.
1: 하는데 또 집에 아빠 있던 내 핸디 와서 무식이 말하면 그 아빠의 소리에도 또 막 놀라고 그런다.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을까?
0: 네, 그게 신장이 약하다 말합니다. 콩팥지가 약한 아. 걸 말합니다. 그게 다 같이 예. 좋아집니다. 예.
1: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0: 예.
1: 감사합니다. 살리고 그랜다.
0: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나도 동청하초 쓰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예. 예, 동청하초 나는 혈압이 높아서 영 고생했는데, 혈압이 이렇게 정상이 된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계속 머리가 정신 안 나고 어지럽고 이랬던 게 그것도 좋았었지. 정말 이 약은 4,500m에서 자라는 약이래 그런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0: 맞지요.
3: 예. 그리고 겨울에는 저기 벌리고 여름에는 풀로 된다는 약이래 그런지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이 약은.
0: 맞지요, 예.
3: 예, 그리고 다리 아파서, 너무 무릎이 아파서 나는 걸어도 못 다녔는데, 이거 먹고 이 무릎은 엄하고 생각밖에 이롭습니다.
0: 맞습니다. 골가병이 꼭 나아집니다, 예.
3: 예. 그래지 소변이 잦아서 바로, 밤에는 잘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변을 한 번에 또 혹은 두 번 봅니다. 예, 그래지 해서 요 저기 할머니 좋을 때 내 지금 열려도 까고서 알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그냥 쓰시라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가장 경제상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잠이랑 잘 자지 못한 분들 뭐 꿈도 많고 뭐 저녁에 식은땀도 난다는

0: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잠을 내 못 자게 되면 우울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식은 땀이랑 그 땀이라는 게 또 우리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통증하죠. 발병물을 그 제가 그냥 소개할 때 이야기 되는데 하나는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때게 되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2: 저도 동청 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땅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는 게 답답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 게 숨이 잘 올라옵니다.
0: 맞죠.
2: 위 아파서 밥을 잘못 먹던 게 밥을 잘못 먹고 그래서 설사를 정말 1년을 두달 하다시피 했습니다.
0: 예.
2: 설사 못 씁니다. 처음부터.
0: 그리고 우리 설사랑 자꾸 하는 분들이 비상이 약합니다. 비장의 양이 찬 분들이 좀 찬 거 먹거나 생 거 먹거나 튀긴 거 먹거나 이런 거 먹게 되면 인사설사라는 분들 이게 다 비장의 양이 허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 설사라 하는 분들이 하나는 우리 동청하초 발효염 쓰게 되면 우리 그 비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는 300억 개의 유익근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설사란다 변비란다 이게 모두가 균하고 관계했습니다. 이런 유익근이 작용을 해서 설사라거나 변비가 있던 분들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2: 예. 예전에 언니는 내랑 살 자꾸 먹는다고 소리 빌었대. 언니 먹을 게 하는 거 그랬다. 맨날 설사했어. 계속 설사 약다 먹는 게 더 얼마였습니까?
0: 맞죠. 예.
2: 이야기 좋습니다. 딱 설사 먼저 이제 설사 해야 한다. 맨날 찬 거고 그 얼굴 못 먹었댔습니다.
0: 그랬겠죠.
2: 예. 길게서 마음 잘 먹어도 이렇습니다. 기호도 지금은 10년 넘게 못 왔습니다. 지금도 잠이 항상 잘 잔다.
0: 맞지요.
2: 지금 골이 아파서 계속 동동 펴먹는데 지금 골이 아프지 않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맞습니다.
2: 예. 지금 다리 또 용색 아프던 게 다리 다 아프다. 선생님 동통 하통은 예, 바르던 약이고 4,500m 과산지에서 따른 순수한 약제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온 영약이고 그 어떤 약보다 하루 있겠디다.
0: 맞습니다.
2: 예. 동통 하통은 예, 겨울에는 벌레도 되고 여름엔 풀로 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발효제가 30배로 높인 약이 아닌 겁니까?
0: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써보면 예, 그 어떤 약에 비하지 못한다.
0: 맞죠.
2: 예, 숨을 스스로 예, 땅꽃이 호갑된 약 병이 다 하나하나 사지가 예, 계속 예, 우습게입니다. 땅을 깨라면 아침에 빨리 한번 먹겨 동통 하통을 깨면 딴 약은 영국 다시기 싫어하면 이건 그랬다.
1: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우리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기념일인데요. 1952년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연변에 자치주가 세워졌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며 조국의 품에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장백산의 굳건한 기상과 해란강의 따뜻한 품에서 연변은 조선족의 대표지이자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터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연변의 날입니다. 찬란한 동북의 변방에서 밝게 빛나는 우리의 고향, 연변의 더 큰 발전을 함께 노래합시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떠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노력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일까요? 꾸준히만 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안데르센 에릭슨 로버트 풀의 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때 화제가 됐던 소위 만 시간의 법칙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슨 일이든 만 시간의 투자를 한다면 그 영역의 전문가로 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책에서는 세상에 타고난 천재란 없고 흔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철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단언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술 영역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려줍니다. 음악가를 우리는 무조건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은 어떻게 발견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어릴 때 어떤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잘한다 싶으면 부모의 칭찬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이런 영향을 받은 아이는 그 분야에 대해 더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또다시 더 큰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쌓고 쌓인 시간은 특정 분야에 남들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게 하며 연습을 거듭한 결과는 남들로부터 천재나 재능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작자는 이런 현상이 재능의 영역보다는 예술 영역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연습을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그토록 오랜 시간 연습하는 전공자들은 전부 최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책에서 그 원인이 바로 방법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의식적인 연습인데요. 그저 막연히 앉아 연습하고 시간을 때우는 연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만 시간을 채운다고 모두가 뛰어난 실력자로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분명 처음에 연습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실력이 일정 궤도에 올라갔다지만 반복된 연습이 아닌 의식 있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집중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연습했다고 전부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의 차이인데요. 교수하여 안데르슨, 에릭슨, 로버트, 풀의 만 시간의 재발견을 통해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알아봅시다.

뻔하고 반복적인 연습은 진정한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명확한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심적인 표상을 심어주어 그 이미지를 훈련하는 법을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역의 시도는 대체로 성인이 되면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심어준 다음 이를 명확한 목표로 삼아 실력 향상에 성공한 성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지만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공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적인 연습으로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향상된다는 뜻인데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업 계획을 짤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흉내 내기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뛰어난 스승을 만나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해당 분야의 뛰어난 사람이 했던 방법을 흉내 내며 똑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

배우는 과정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며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노력은 재능의 차이라기보다 잘못된 방법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틀에 박힌 연습을 반복하는 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한 방법으로만 시도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비결입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연습하다가 어느 정도 달성하면 다른 목표를 하나씩 세우며 성취감을 맛보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 이런 의식과 목적이 있는 연습만이 일정 수준의 실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력이 멈춘다는 것은 제자리 걸음만이 아닙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관련 분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오늘, 내가 멈추는 것은 그만큼 도태되어감을 의미합니다. 발전하는 내가 될 수 있는 길은 목적의식이 있는 연습과 의식적의 연습의 꾸준한 방법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짚어주는 책. 이상 오늘의 추천도서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프리즌, 만시간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가까운 곳을 자리하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의 일, 공부, 휴식,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일상 활동에 스마트폰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거나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야 하거나 돈을 결제해야 할 때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다면 이것만큼 애타는 일이 없을 텐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장마철이 들어서면서 급작스러운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은 생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량의 습도나 젖은 손으로 만지는 등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충전 단자에 물이 들어갔을 때 충전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경우입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잠시 물에 빠졌거나 거센 비에 노출될 경우 선풍기나 드라이기의 약풍으로 충전 단지 쪽을 말린 후 육안으로 물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충전해야 합니다. 이때 휴지나 면봉, 마른 칫솔 등을 충전 단자의 입구에 넣어 살짝 닦아낸다면 물기의 빠른 제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보다 물이 많이 스며든 상태라면 수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는 일반적인 물과 달리 대기중 산성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기를 부식시킬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야외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래 사용된 스마트폰의 경우 물기 노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스마트폰은 사용 중 발생하는 열이나 습기, 충격 등에 의해 조금씩 변형되면서 방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게임 등 높은 성능을 필요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또한 방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출하기 직전인데 충전을 까먹어서 배터리 잔량이 간당간당한다면 이때 옷을 갈아입는 잠깐 동안이라도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비행 모드로 설정해놓고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전력 소모를 줄여 충전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 비행 모드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차나 자동차를 탔을 때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휴대폰은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기지국의 신호를 잡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데 비행 모드로 설정했다가 도착한 후 해제하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아낄 수 있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일상 곳곳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계속하여 스마트폰의 수명을 좌우지하는 배터리의 수명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을 간단하게 설정하는 것도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생산되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화면 발광이 유기발광 다이아오드라는 물건을 사용하는데 이 화소가 대부분의 전력 소모를 차지합니다. 검은색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한다면 이 발광물질의 화소를 끄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화면 밝기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차지하는 전력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화면의 밝기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오래 가게 하려면 배터리를 0% 돌 때까지 다 쓴 다음 충전해야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는 정확하지 않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됐던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경우 잔량까지 방전시키지 않은 채 충전하면 전체 용량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했으나 현재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굳이 완전 방전 후 충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스마트폰에 여기저기 깔린 애플리케이션, 앱들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쓸모없는 앱들도 배터리를 야금야금 잡아먹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앱은 얼마 되지 않기에 일부는 우리가 모르는 채 실에되어 배터리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앱들은 제때 삭제하고 정리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 스마트폰 배터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상에 꼭 필요한 스마트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는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짚어주는 책 안데르스 에릭슨 로버트 프리존 마인 시간의 재발견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특한 민속 문화와 음식 문화로 전 세계 각지의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 연변. 성지비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기쁨을 나눠봅시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소설 대장장 원작 위외 외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제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몇 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일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 세금은 벌써

0: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0: 그런데 자질구레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2: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1: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2: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책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0: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2: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투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 놓고 물었다.
0: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1: 참, 다양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2: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부는 아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아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류문휘의 형 류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아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아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아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울음새를 내야 하였다.
0: 네, 그런 거였군요.
2: 모태똥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1: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2: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1: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0: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2: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0: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2: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1: 네.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0: 그거 잘 됐군요. 허이며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2: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걀을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0: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2: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1: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정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어?
0: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1: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2: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1: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서에는 수비군 당우경과 최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에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2: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저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2: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 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2: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1: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 무립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3: 맞네. 대도와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룡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평범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룡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2: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1: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3: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1: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4: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3: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지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느라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댔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댔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 죽어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풀을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너지. 이번에는 큰 배를 20척쯤 띄워서 배마다 7, 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5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2: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4: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색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3: 안 돼, 안 되지.
2: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3: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룡하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 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궁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로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 다 매수해버렸거든.

0: 로이는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로인의 말에 의하면 석달개는 송영아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개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성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 왕응원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응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응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개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응원은 그 틈에 송영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령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 위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배겨내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0일회를 머무는 동안에 3, 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 8천 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개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원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었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아선이었다. 그곳은 로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즈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러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새 아내에게 자기를 명했다. 새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들어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했던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오늘은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당의 영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이민은 서로 돕고 단결하여 분투해왔으며 경제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뜻깊은 날에는 고향의 숨결과 시간의 무게를 느껴보고 연변의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그려보면서 여러 민족이 마음을 합쳐 단결하고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가며 변경 고향의 새로운 풍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미란입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발 한심 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숨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벌벌 휘날려 세계가 되고 보면 워.

0: 나.
1: 是。
0: 무정 세월은 터넌 시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오늘의 노래주머니 코너에서는 판소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감상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판소리는 조선족의 전통적인 설창 예술의 일종으로서 극성에 있는 장편 이야기를 음악 선율에 담아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판소리의 판은 여러 가지 놀이가 벌어지는 연희, 장소, 즉 소리판이라는 뜻으로 전해지며 한마당 혹은 전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소리라는 뜻은 노름판의 노랫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0: 판소리는 구경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떻게 선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판소리 자료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은 춘향가입니다. 세종국이 창건된 후 1952년부터 연변 가무단을 비롯한 전문 예술단체 음악가들이 민간 음악과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 발굴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연변예술학교가 세워지자 신옥화, 박정열, 김문자, 리금덕 등 민간 예인들은 민족성악교원으로 접임되어 후대들에게 판소리를 전수하였으며 연변 가모단에서도 무대에 올렸습니다. 1961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문예연구조를 설립하고 동북 삼성의 조선족 집거 지역에서 판소리를 발굴하고 수집했습니다. 1962년에 연변에서는 판소리의 조예가 깊은 박정열, 신옥화, 리금덕 등 민간 예인들을 중심으로 연변 창극연구소조를 세우고 전통적인 판소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이 시기 전화자, 강신자 등 나젊은 판소리 세 일대가 양성되었고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림명옥, 배하숙과 같은 판소리꾼들이 활약했으며 1991년에 강신자의 지도 밑에 김월려, 김화 등 나젊은 판소리 후계자들이 양성되었습니다. 현재 연변대학예술학원에서는 판소리를 포함한 민족음악예술 인재 양성을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판소리 선생님은 연변주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전승인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외 연변 가무단을 비롯한 예술단체에서 판소리 절목을 공연하고 있어 조선족 문화유산 전승에 좋은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소리 두 대목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이어서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두 대목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전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한번 놀아보는디.

빼어 춘향 못 치는 아무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넌 춘향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춘향 못 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춘향

좋고 나도 좋지야. 마음에도 못 오도요. 남과 별로 다르더니 오 큰일 잘 되었다. 도련님 앞에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알고 척척 수심이 허리호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화기사원

판소리의 기본 창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창인데요. 일명 단가라고도 합니다. 가수가 판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호두가를 부른 다음 판소리를 시작하는데요. 이를 일명 서창이라고 하여 판소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목풀이로 부르는 소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명 단가라고도 부르는 형식인데요. 서창의 기능은 첫째는 부르기 힘든 판소리의 음악적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음량이 크고 음역이 넓으며 급변하는 박자와 정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미묘한 장식음이나 목떨림을 제대로 넘기게끔 예비적으로 성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판소리를 할 때 시작음의 높고 낮음을 알려주는 반주가 없기 때문에 가수가 첫 음을 적절하게 잡고 음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는 소리판의 분위기를 조절하고 청중이 흥미를 가지고 소리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판소리에서 또 3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가, 일명 서창이고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란 판소리 가사에 음악가락을 얹어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판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명 창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안일이가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소리와 소리 사이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줄거리를 설명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가수가 이따금씩 소리를 멈추고 필요한 전경과 사실을 대화식으로 청중들에게 교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일이에는 말조 안일이, 소리조 안일이, 서술조 안일이, 연극조 안일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기입니다. 가수는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오른손에 부채를 들고 왼손에 손수건을 들 뿐 인물 분장을 하거나 분장에 따른 아무런 화장을 하지 않고요.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가수는 창본의 내용과 소리의 정서에 따라서 호흡과 성대 음량을 과학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요. 이를테면 명사나 한문 어구와 같은 것은 짧게 내고 형상성이 있는 동사나 추임새 및 에, 의와 같은 조사는 길게 빼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맺고 풀거나 짧고 길게 빼는 등 부동한 정황에 따라서 부채를 말고 펴고 허공에 치는 등 동작을 합니다. 또한 고수에게 장단을 요구할 때 부채를 말아 부채 끝으로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또 먼 곳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손수건으로는 눈물을 닦는 동작을 하며 팔을 벌리고 춤을 출 때는 손수건을 흔들기도 하는데 이런 동작과 행동을 판소리에서는 발림이라고 합니다. 판소리의 반주자, 즉 고수는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가수와 마주 앉아서 소리가락에 맞춰 장단을 치는 한편 구절마다 좋다, 좋지, 으이, 얼씨구, 흥, 이런 추임새와 감탄사를 넣어서 가수의 흥을 돋우거나 소리 사이에 틈을 메워주며 다음 구절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추임새라고 합니다. 추임새를 잘하는 고수는 가수와 혼연일체가 되어 가수의 흥을 돋워주어 소리를 잘하게끔 합니다. 판소리에서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수를 첫자리에 놓는 것이 우연한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판소리에서의 이러한 요소들을 되새겨보시면서 판소리를 감상하시면 좋겠네요. 역시 춘향가 중 쑥대머리.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가무단 허미옥 소리꾼의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이어서 판소리 춘향가중 궁자 노래입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아이고, 우리 도련님 말씀도 잘하시네. 어디 그것뿐이랴? 이번에는 또 국자 노래 한번 들어볼래. 이 노래는 조금 상스럽기는 허다마는 너와 나와 단둘이 있는디 무슨 노래를 못 부르겠느냐. 국자 노래!

0: 그죽구나 병풍이 우드랑 둥탕 이리 한참 유란 흘제 바르지 않더라도 알리로다.
1: 판소리에서의 반주는 주로 어떤 악기를 사용할까요? 반주에는 주로 판소리 북을 사용합니다. 전통 판소리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 등 다섯 마당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데요. 판소리 선율은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대체로 서술형, 서정형, 봉태형, 성태형, 형태형, 공간태형 등 부동한 선율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판소리조는 소리의 짜임새나 모양새에 따라서 지어지는 음악적인 특징으로 평조와 우조, 그리고 계면조가 많이 쓰입니다. 자, 역시 심청가 중 심청이 바삐는 대목 감상해 보실까요?
0: 심청모는 청을 낳고 산후병이나 7일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건다. 빗덩이 같은 노린 자식과 안 못 보는 신봉사에게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었건다.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 어린 청이를 안고 이 집 저 집 추나 추동 사지장철 가리지 않고 동량젖을 얻어먹여가며 키울 적은 세월이 이루어야 신청 나이 7살 되던 해부터 동네 나가 밥을 빌어 부친 공양을 허였겄다. 그날부터 어린 신청 밥을 빌러 나가는 뒤 바가지 옆에 끼고 서리 아침 추운 날 추적추적 걸어 마을에 당도하여 봉문전 당도하여 애근히 피는 말이

0: 아버지, 서러워 마시고 진지 잡수시오.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에게 효도받기는 인상 단행이오니 아무 걱정 맙시오. 부친을 위로한 후에 날마다 얻은 밥을 합쳐놓으니 집집마다 밥이 달라 흰밥, 밥밥, 보리밥, 기장, 수수까지 갖가지로 있어 신봉사 집은 항상 정월보름 닥치듯 허였다.
1: 장단에는 속도, 강약, 길이, 억양, 박자, 절주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율동의 내재적 흐름과 음악적 정서가 내비칩니다. 세 박을 한 개 단위 박자 형태로 삼는 것은 판소리 장단을 포함한 음악 장단을 구성하는 기본 특징입니다. 판소리 장단에는 오래전부터 소리북을 사용해왔거든요. 거수는 오른손에 북채를 쥐고 북의 오른편 모서리거나 가운데 채편을 치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왼편 변죽에 걸치고 손바닥으로 북의 왼편 공편을 칩니다. 장단은 반드시 채편과 공편 그리고 오른손 변죽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은 보통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휘머리, 엄머리, 엇중머리 등을 사용합니다. 가장 늦은 장단은 진양이고요. 보통 속도의 장단은 중머리이며 빠른 속도의 장단은 잦은머리입니다.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판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이고요. 조선족이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고비서사 예술입니다. 전승인들의 힘써...
2: 인생의 황금 시간을 건강하게 따뜻한 정보와 공감을 담아 전합니다. 건강한 황금 시절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이

0: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림상표는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심장병 환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성 심한에 지금 도계전 오셨습니다.
0: 아, 예.
2: 예, 이래서 도계전 오셨거나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솔직히
0: 두개라정 썼으면 잘 썼습니다. 예, 그렇게 견제해야 됩니다. 예. 예,
2: 항상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의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0: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2: 예.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든지 이발 쓰겁고, 그리고 예, 기침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많은 기침이
0: 있어요. 예, 예.
2: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떤 데는 가슴이 아까 선생님이 보면 답답하면 어떤 데는 숨 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제들도 이런 가끔씩 나고 이렇게 손이 잘 올라오지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구달을 그러니까 나 동계조동 지금 썼는데 완전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떤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찬 거 모르고, 그리고 이발 쓰겁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던 건 완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주죠. 이 제품이. 예.
2: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정서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0: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2: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제가
0: 그렇죠.
2: 잘 잡니다.
0: 예.
2: 지금.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좀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0: 그렇게 하셔. 예, 예.
2: 앞달 저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예.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쇼지 울려도 놀라고 예, 라조 소리 나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사기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을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못 살까나 어디 가겠어요.
0: 집은
3: 어디에? 예. 예.

0: 그래던 차 선생님 강의 듣고 서도 이거 세 가지 한 가득 더 줍니다.
1: 예, 그렇죠.
0: 올해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그게 낮아지고 그래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래고 가슴에서 그릉그릉하던 게 그것도 없어진다.
1: 그렇죠.
0: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도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밤잠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잤는데 모릅니다. 그랬던 게 아이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야 아,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던 게 지금까지 불어나까 아,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 장기적으로 이 좋은 청심환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1: 예, 좋은 청심환에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예.
3: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이 내게 맞겠다고 시작했었는데 어선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3: 저녁에 기다면 아이 숨이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1: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예,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
1: 예.
3: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예.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3: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계다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싸면 여섯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계다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며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면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벗어지고 이 정도게 다면 병원에 가게 다면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집어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의 뇌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던 게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령이 불려갔습니다. 가서 주사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흔들던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지 않은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에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을 심장병이 콩팥 공능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도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0,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고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의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0: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의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판, 근육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재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있거나 혹은 보도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뭐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3: 우리도 여러 현시에서는 무인기 한 차례 본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지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지능화된 현대 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 알곡 풍작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도라지 승리가도 문원 사백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소계영은 관할구역 실제 입각해 당건설 치리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편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결시는 실사를 줄선으로 시료를 방향으로 삼아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민생 대상을 실시해 민생 온도를 높이고 고품질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연결시 학부명거 주거단지 승강기 두 대가 초보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승강기 외관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바 전체적으로 독립 철골 구조를 채용해 독립적으로 하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해당 주거단지의 다른 승강기 두 대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연결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민생실사 대상의 제1진 시범본보기로서 올해 10월 20일쯤이면 이 주택단지에는 승강기 넉 대가 사용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남양 409역 주민 류풍섭입니다. 이번 승강기 설치가 빠르게 추진돼 대중들이 많은 실리를 보게 됐습니다. 나라와 인민에게 유리한 공사여서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요. 올해 연결시에서는 승강기 400대 추가 설치 목표를 둘러싸고 145개 주거 단원을 첫 시험점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개 대상은 전부 실질적인 시공 단계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 책임자 장욱입니다. 현재까지 전시적으로 승강기 52대의 관련 수속을 완수해 현장 시공 조건을 갖추었고 26대가 시공 중입니다. 연결시 중점 공공문화부대공사인 도시서휘중심 대상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총 투자는 1억 9,500만 원이며 연결시 장백산 동로 남쪽 하남거리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은 계획에 따라서 5층 종합청사 한 채를 건설하고 독서학습, 문화교류, 레저체험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하게 되느냐 올해 10월에 주체공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부 부장 위법 일부 구역에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내 칠 합성 고무바닥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실외는 대부분의 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석재 포장도로 및 록화 구역 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올해 말에 준공 검수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죠. 1년의 민생대상 건설 성과 뒤에는 연결시가 민생 목록을 책임 목록으로 전환한 실무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하루빨리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연결시는 대상의 관거리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생실사 대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거치를 하지 않고 실제적인 공력을 들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목표에 입각해 연결시는 도시 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는 바 28개 중점 기초 건설 대상이 동시에 추진되며 협동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배수 도관망 빗물 오수 분류 개조는 도시의 홍수 방지 및 배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물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BRT 2기 전 구간이 개통돼 도시구역 동서 방향 교통 맥락을 원활히 했고 부르하통화 종합 7위 공사는 생태 친숙 견관대를 조성했습니다. 1년의 기초건설 공사는 도시의 종합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바탕색을 돋빛내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은 양질 교육 의료 자원 편리하고 원활한 출행 조건 기능이 완비된 공공문화 공간과 시정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고품질 발전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시 발전에 더욱 따뜻한 온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8월에 있었던 강한 폭우, 태풍 등 재해성 날씨로 인한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주 여러 현시들에서는 보존관리의 황금 시기를 다잡고 무인기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진흥화 병충해 방지 작업을 전면 전개하면서 과학화 정밀화 진흥화된 현대농업 관리 수단으로 가을알고 풍장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계 극단 날씨 영향을 받아 도라시 일부 향진의 옥수수 밭에서는 양분 유실, 자람쇠 약화 등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라시 농업농촌국에서는 8월 25일부터 가을 알곡 항력 및 재해 방지 전문 자금에 의탁해 흑석향, 앵목진, 안명호진에서 한 차례 분사로 여러 효과 촉진 무인기 병충해 방지 작업을 가동했습니다. 도라시 농업기술 보급중심 식물보호과 과장 조홍문입니다. 지금은 옥수수의 요수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 후에 옥수수의 수확량을 효과적으로 높여 작물 정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죠. 프로젝트 실시 후에 농업농촌국에서는 역속 전문기술을 일꾼들을 밭머리에 파견해 작물의 자람쇠에 따라서 병충해 예방 퇴치와 보존종합관리 등 기술 지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작업은 과학적인 식물보호 표준을 엄격히 집행을 하고 프라시놀라이드, 린산이 수소 칼륨 및 전용 보조제를 정확히 배합했습니다. 한 차례 분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현해 재해 후 옥수수의 누르익기 부족, 자람쇠 지연, 성숙기 연기 등 문제를 목적성 있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 투자는 98만 원에 달하며 관할 구역 주요 재배 옥수수 밭을 전면 피복합니다.
안도현 영경향에서는 현향촌 3급 연동식물보호기제 의탁을 해 전액에서 지능화 무인기병 중의 방지관리사업을 펼쳐 전양의 옥수수, 콩, 벼 등

0: 부합 7만 2천 호 경작지에 대해 통일 예방 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날씨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비추어 현지에서는 증산과 역경 저항을 위한 혼합약액을 정밀하게 분사해 작물의 자람쇠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밭의 병해 저항, 도복 저항, 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을 알곡 생산의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안동현 영경향 조양천 당지부서기 전조입니다. 농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면 비료는 옥수수와 콩의 소득과 생산량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도 예방을 하죠. 인력, 물력, 재력도 절약하고 다른 한편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과학기술에 의한 식량 생산 능력 제고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 정밀화, 보존관리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대규모 통일 예방통제와 과학기술로 보존관리 힘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식량 종합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식량 안전의 최저선을 단단히 지켜 전주 가을 알곡을 전부 거둬들이고 풍작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과학기술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1: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주거단지 류형도 다양해 기층치리 임무가 무겁습니다. 문안사회구역 당위 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석예영은 관할구역 실제일 입각해 당건설 치리 모식을 혁신하고 일련의 변민봉사를 구축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따뜻이 덮여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석예영을 만났을 때 그는 관할구역의 한 부동산 봉사사무실에서 업주위원회 부동산 봉사회사 대표 그리고 주민들과 둘러앉아 그들이 반응하는 문제들을 인내심 있게 듣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정좌담은 관할구역 각 주거단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매달 또는 분기별로 상시적으로 진행합니다. 문안사회구역은 관할 범위가 넓고 주거단지마다 여구가 다르며 치리의 난점도 제각각입니다. 사회구역 당조직의 인솔자로서 소경은 당건설 인솔을 견제하면서 분류치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주민 리홍강입니다. 의견을 제기하면 확실히 효과를 봅니다. 리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다고 제기하면 부동산 봉사회사에서 몇 개를 더 설치합니다. 어떤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하면 아주 빨리 잘 개선해줍니다. 2020년 서경은 앞장서 도나시 첫 부동산 봉사기업 비공유제 당지부를 설립하고 홍심부동산관리사 모식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승격했습니다. 부동산 봉사회사 수익의 10%를 주거단지 개조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대중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도록 했습니다. 업주위원회 설립이 어렵고 주민 참여도가 낮은 문제 직면해 그는 앞장서 주민들을 방문하고 소통했으며 당원과 퇴직 골간들을 자치대회에 추천해 수백 가구가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공동건설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고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많은 부동산 봉사기업들이 과거의 관리 모식에서 현재의 봉사 모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주거단지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와 유동 인구 관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주택 도우미 편민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관할 구역 대중들의 취업 수요에 비추어 무료 기능 강습반도 개설했습니다. 사회구역에는 잇따라 홍성류 사진관, 공익법률자문실 등이 건설됐습니다. 관할 구역 독거 노인과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결연 도움 대호를 조직해 노인과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사암들꾼 염지화입니다. 서석이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나 모두 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일이라도 우리를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백방으로 완수합니다. 저는 사회구역에 온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서계영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사업을 사회구역 당건설의 곳곳에 융합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구역 홍성류 선전 강연단 단장을 맡아 주재 당일과 주민 대강당에 의탁해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 정책을 함께 학습하도록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담채와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자주 왕래하고 많이 교류하도록 하면서 서로 돕고 관심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승리가도 문안사회구역 당위석이

0: 주민위원회 주임인 서계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계속 우리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도나시 정품 도시 건설과 결부해 우리도 정품 사회구역을 적극 건설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20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견제해온 그의 노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계영은 선으로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 연변주 우수 당사무일꾼, 연변주 38붉은기수 기준병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고 얼마 전에는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으로 평이됐습니다. 오늘도 서계영은 사회구역의 평범한 일터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족융합을 촉진하는 감동적인 답안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1: 연변 성령예술관이 일전 개관하면서 우리 주의 새로운 문화지표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연면 성령예술관은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핵심 지하구역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전시관 총 부지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대사는 2025년 5월 건설을 시작해 2026년 6월 전면 준공이 됐고 8월 정식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시관은 연면 성령 옛 도자기 전시관과 연변 성령 미술관 두 개의 기능 구역으로 구성이 됐고 천년 옛 사기 문물과 변강사와 예술 두 가지 핵심 전시 담채로 천년 가마부리의 문화적 저려, 비단의 길 문명의 흔적, 변강예술의 정수를 하나로 융합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북경해동성에서 단엔간 수집해온 당성 원명 청 여러 시기 해저에서 인양된 옛 도자기 진기 소장품 350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관 첫 전시인 발자취 연변 유명미술가 청품전도 막을 올렸습니다. 전시는 연변 미술의 발전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변의 원로 중견 신진 미술가들의 대표적인 청품 역작을 한자리 모았습니다. 작품은 국화 유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릅니다. 전시는 10월 8일까지 대회 개방이 되며 광범한 주민과 문예 애호가들이 전시관을 찾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술관에서는 예술 교류, 대중 미학 교양과 무형 문화재 전승에 독 힘을 쏟으면서 변강 이야기를 잘 전하고 중화 문맥을 구현해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결시무 가구공장 부근 도로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연기를 내뿜으며 불이 붙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가구공장 직원 여러 명이 선뜻 나서 긴급 구조를 펼쳐 화재를 진압하고 차주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여줬습니다. 이날 오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한 가구 공장 부근을 지나던 중에 차 앞부분에서 갑자기 짙은 연기가 치솟고 찬밑 부분에서는 불꽃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당시 공장 구역에서 작업하던 소매운동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차주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을 경고한 뒤에 공장 구역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신속히 불이 난 승용차로 달려갔습니다. 연결시 모 가구 공장 직원 소명훈입니다. 당시 차가 이쪽에서 와서 좌회전하여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불이 났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 소명훈과 동료들이 가져온 소화기 두 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소진됐지만 승용차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새 소화기를 가져와 계속 불을 끄고 일부는 주변에 차를 대피시켜 2차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소방구조 인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모두는 힘을 합쳐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서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0: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산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 가네.

0: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복원 기술로 믿

들숭이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방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장약 심리방에 대해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또 장약 심리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리죠.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이죠.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서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

0: 아니만 장약 심리방 번약 세곽을 또 증송해 드리시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푸른 발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또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작용도 있으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서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오.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입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세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인데 이런 고급 선물 세트를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걸 놓고 말하면은 러시아 야생 해삼이 선물용으로도 아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죠.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기시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증공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심리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고 신장이 나쁘던 게 많이 좋아지고 아무런 이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0: 예.
2: 이 약을 먹고 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에 우리 영감이 또 녹궁에 걸려서 또 신장이 나쁘겠다 해서 얘네 믿음이 있어서 인사 대주신 게 우리 영감도 지금 미네 정상적인 사는과 똑같습니다. 언제 알았던가 싶습니다. 매일 사람 좋다고 놀라댕기는 게 식사도 잘하고 잘 주무시지 어쨌든 좋습니다.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우동의 사람들이 무슨 약을 잡수기 이렇게 나는가 물어봅시다. 그래네 그 약을 알려주고서 여러 사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해서 부마도는 그 할머니도 잡수인 게 많이 났고 또 한 조이가 나왔다 한 벌 또 더 싸 잡수지 그모니까
0: 맞습니다.
2: 예, 근데 굳이 영감이 또 주사 다섯 개 했단다.
0: 예.
2: 그 약을 왜 같이 먹어도 되는가 물어봅디다.
0: 주사로 다섯 개를 한 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거 잡숴야 됩니다. 우리 이 주사를 다섯 개 한 분들이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닙니다. 그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그 부분을 딱 그래서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 혈관이 막힌 걸 해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한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 주사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만이 그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류량이 잘 흐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주사를 한 분들한테는 복음입니다. 이 약이.
2: 내 또 소개를 할게요. 그럼.
1: 그렇게 하십시오.
3: 선생님이십시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도 지금 혈압조절에 앉아서 한 20여 년 혈압약을 먹으며 살다가 선생님 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심리방을 먹게 됐는데 이 약 먹은 게 좀 혈압조절에 영 잘 되는 게 알겠다.
0: 알겠다.
4: 그래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이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야득 달 만에 지금 장약 신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잘 되죠 원래.
4: 예. 그리고 또 나는 여기 여러분 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아 눈도 무거워서 예, 뜨기 힘들었는데 야, 지금 예 눈도 가벼워지고 눈이 맑아지고 사람이 정신 나는 게 머리도 가벼워지니까 정신이 바짝 나니 기분이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변비가 심해지지 지금 이게 이 약 몸에 변비가 해결되지 관절이 나빠 긁기 힘들은데 지금 관절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거리도 지금 바쁜 줄 모릅니다 지금.
0: 네.
4: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지금 예. 당뇨 합병증을 해서 많이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이 당뇨병을 많이 고생했어
0: 당뇨병 합병증에도 그렇게 좋습니다.
4: 예, 당뇨 예. 먹어보니까 이 당뇨 합병증의 치료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4: 예. 이 약 성분을 원래 보니 해발 4,500m, 홍경천은 또 5,400m고
0: 그렇지.
4: 서당에 서당에서 련황금으로 불리는 약자가 네 가지가 들어가지.
0: 맞습니다. 예.
4: 그러니까 먹어보니 확실히 약이 돌출한 게 다른 약에 비해서 돌출한 게 확실하게 알린다.
0: 그렇죠. 예.
4: 네, 내 친구 여지가 예, 만나서 우리 저 식당에서 밥 먹으니 아, 그 친구는 여기 뱃머리 떨지 몸도 떨고 팔도 떨고 야, 너무 영 고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 이 장, 저기 장약 심여방 지금 먹으라고 그래 권조하니까 야, 그럼 나도 이거 선, 뭐, 선생님과 문의하고 먹어봐야 되겠다니 지금 라디오를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선생님 그 예, 그럼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 선생님 말씀해 주시오. 예.
0: 예, 이렇게 떠오는 이런 분들 신경세포 포에 문제가 있으면서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예. 이 파킨슨 병을 서인은 중추신경계통이 변성질병이라고 보고 중인은 중풍이 한계 류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파킨슨 병이라는 거는 대뇌 중간에 중로라는 게 있는데 거기 흙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도파민을 분비하죠. 예. 도파민이 분비 못 되면은 파킨슨 병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예. 이 도파민은 호르몬인데 예. 이 호르몬이가 신경세포 전 전달물질입니다. 예. 이 신경세포 전달물질이가 제대로 안 돼서 아, 머리를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또 온몸을 또 떤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 예, 우리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심리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에 쏘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주기 때문에 손을 떤다거나 그 다음에 잿머리를 떤다거나 온몸을 떠는 이런 분들 또 행도일함에 용두리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초임기 생물신경활성효소라는 거는 아, 그 세계 이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제 생제이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아, 신경치료를 해주는 그 이런 그 신경을 강하게 해주면서 신경쇠약 증상이라며 치료를 해주고 예,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청궁이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의 하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주는 이런 면에서 예,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그러면 예, 오늘 처리했을까
0: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은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아,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당뇨 심내방을 먹고서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네.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20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이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에 네. 이 약을 먹고서 이 선생님의 지도를 또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또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던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혈압 조절이 얼마나 정말 너무 잘 됩니다.
0: 예.
3: 지금은 예, 장난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또 이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이 숨이 이렇게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또 저기나 뭔가 잠도 안 나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가 멘붕까지 와서 이 말하나 웃거나 해도 저기나 이렇게 당기우고 눈이 붙을 때 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가지고 예, 이 약을 예, 앞달도 한번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위 또 저기나 뭔가 위 저기나 뭔가 개양이 있어가지고 예, 시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예, 아팠댔는데 예, 지금은 예, 그것도 좋아지고 전체 몸이 다 용 좋아졌단 말입니다.
0: 예.
3: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예, 다른 야생약대들로 최소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다른 일반 약보다 예, 다르대라.
0: 네, 그렇죠.
3: 예, 우리 부부는 예, 이 당약 신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0: 예, 그래도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저 우리 남편은 예, 저자를 저기나 뭐야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검사한 결과 수치가 예, 도달하지 못해서 저자를 저기나 뭔가 못했단 말입니다.
0: 아.
3: 그래 지금 이 당약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졌는지 예, 너무 저기나 뭔가 좋아한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은 예, 우리 집 저기나 두 사람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0: 하하, 그만큼 그 본인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네. 좋다고 해도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는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3: 예, 선생님이 예. 약이 이렇게 효과 좋은 거에 소개했으니까 그렇지요.
0: 예.
3: 예, 내 나는 예, 이 친구 친척들을 많이 소개해서 이 약을 많이 예, 모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모두 다 효과가 예, 좋다고 나를 대비해 막 칭찬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3: 네, 계획 활동실에
0: 계획
3: 하나 있는데 혈압이 너무 용쇠이 났고 조금만 움직여도 예, 겨울이나 여름에나 예, 가슴하고 잔등에서 예, 땀이 줄줄 내린답니다.
0: 아.
3: 예, 그리고 또 심장도 예, 이렇게 용 이렇게 통쇠 난답니다.
0: 예.
3: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지 해서나 드립니다.
0: 예, 이 혈압이 영 낮고 또 조금만 움직이면 그
3: 예,
0: 겨울이나 여름이나 예. 계속 그 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쫄쫄 내려온다 잼까 예. 예. 예, 우리 몸이 피가 부족하면 혈압이 낮아진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신내방 치료 범위 보면은 피를 보충해 준다고 딱 적혀져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심장이 펌프 기능을 강화해 주면은 이 혈액 순환이 예. 잘 되면서 또 이 혈압이란 또 잘 그 일어나신 분 들 아, 해결을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예. 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 소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아, 당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그리고 이 예, 예. 이런 분들이 이걸 보충 이 혈액을 잘 보충해 주면은 혈압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만 움직여도 아가슴하고 뒷잔등으로 예. 해서 땀이 잘 이렇게 나는 이런 분이 그 이 땀이라는 거는 심장액을 말하는데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예, 진액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예, 진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돼. 이런 분들은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심장이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당귀라든가 소목, 천궁, 아, 소홍화 이런 아, 그것도 홍경천이 들어갔고 지룡이랑 예, 예, 또 황계도 들어갔고 이래서 아, 이런 증상들이 또 점차적으로 나사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심장이 통쇠 난다는데 심장이 예. 이렇게 통쇠 나는 거는 협심증에서 심교통이 예, 네. 이런 협심증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아, 심교통 이게 협심증 다 한 가지 말인데 예, 네. 심교통을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그 약과기 치료범위에 밝혀놓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분한테 맞습니다.
3: 예, 맞는 땀은 예. 배달받아 쓰겠다.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저녁에도 배달되는데
3: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서 정말 상수위에 서약, 혈압약 못 먹어서 아, 그렇게 고통스러워 살았습니다.
0: 예.
5: 예, 그러다 선생님이 장약 신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내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아,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0: 그렇죠. 예.
5: 예, 그러니까 나 8달 만에 장약발 신내방 먹는데도 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 그러고도 나는 예, 경동의 오른쪽 방콰리에서 항상 거짓말하다가 예, 이 십내방 넉다발 먹고 검사를 하니 방콰리 없어졌습니다.
0: 그, 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

0: 나오니까 야 기분이 좀 영 좋습니다. 그리고도 옛날에 심장이 아주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에 앞뒤 가슴에 무슨 속속속 찌르는 이렇게 아팠는데 이 뭐 후부터 이정사에 없어지고 가슴이 예, 답답하다는 게 조금 왜 숨이 활이 나오는 게 좀 가슴 편안한다. 아, 이 아주 여러 번에 나는 효과 봅니다, 지금. 아, 전혀 세월에도 밤소배를 자꾸 세월하지 못하고, 아, 잠 자지 못하니까 아침에 뭐에, 아, 머리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 아부 후부터에 한 번 본 소배내게 많아지면서 소배 자수 좀 해줘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러 놓으니까 밤 다 자니까 아침에 뭐에 정말 정신이 바짝 난다, 난.
1: 그렇지.
0: 그래, 우리 효과 좋으니까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 할 때 또 전국에 다다다다 왔습니다. 고도리 먹자고.
1: 아유, 예.
0: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0: 내가 같이 학동실 다닌 친구 조금 있는데, 이 친구는, 야, 어때 뒷장들이 거리 따갑다며 꼼짝 못 하겠단다.
1: 아.
0: 그래, 이게 어째서 이런가 또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째 이랬습니까?
1: 예, 뒷장등이 그렇게 따갑다는 거는, 예, 체내의 그 습열이 심하고 기혈 운행이 잘 안 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내방 보면은, 그 습을 빼주는데 소홍화라든가 홍경천 우슬 황계가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그리고 열을 빼주는데 또 담남성이라든가 또 지룡 단기가 배합이 아주 잘,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기혈 운행이 또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죠. 예, 홍경천이랑 또 황기라든가 또 당귀라든가 아, 또 천궁이라든가 소홍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이분이 예, 그 체내의 습열을 제하고 또 기혈 운행이 잘 되게 한다면은 이 뒷잔등이 뜨거워 나는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아,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좀 배달받아 쓰겠단다.
1: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아, 그,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거의 20년 동안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3: 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소장약이 소장 4,500m, 해발 4,500m 고원에서 자랐고, 또 거기 또 홍경천은 또 5,400m라지, 그리고 또 영황물로 불리는 네 가지 좋은 약재가 들어갔고 했거나, 아, 써보기 싶어서 쓰이시다 했는데, 지금 모든 거의 2년 씁니다. 그런데, 예, 6달부터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감량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 배합에 쓰고 했는데, 6달 반부터 그것도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환자의 어두운 미동입니다. 딱 그것도 고정됐단 말입니다, 혈압이.
1: 얼마 좋습니까?
3: 그 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혈압이 높아놓을까, 자꾸 거기 혈압으로 무슨 다른 병하고 또 부위 올까봐 근심 많이 했거든요.
1: 그렇지. 예.
3: 예. 그리고, 이 다발성 내기 색이 순할까나 자꾸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기억력도 없고 이랬는데 아침에 뭐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기고 네. 그리고 또 그 위궤양이 순할까 위가 계속 쏙쏙 찌르고 뭐 먹으면 내려야 해가고 골골이 계속 나고 더불어 가게 식후물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밥은 미네 못 먹었다만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밥을 지금 어서는 아, 옛날에 두고 배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살이 좋아진 거죠.
3: 네, 예, 완전히 좋아지고 예. 또 활동도 나가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와서 우리는 부부가 같이 쓰라고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서 예. 우리 또 활동실에 친구로 소개해서 지금 이미 쓰고 있는데
1: 예.
3: 그 집은 남편은 관심병이고 이 여자는 또 고혈압에 이 또 아이 좋고
1: 예.
3: 이 관절도 아이 좋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중에 여러 가지로 예, 다 효과가 보기 시작한다며 이번에 나눠도 인들 활동이 좋으니까 이렇게 쌌는데 제주 생각이 좀 싸워서 오, 잘 쌓였다며 두려워서는 계속 이거 잡수며 건강 찾겠다고 용 좋아합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시라십시오. 부분 보고 예.
3: 예, 예. 예.
1: 전화로 예. 하고 됩니다. 예, 이사일.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3: 예.
2: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오.
4: 예. 우리 남편은 예, 30년 넘어 예, 혈압 약 먹었습니다. 그래도 예, 혈압이 엄청 안 됐습니다.
1: 예.
4: 그러다가 저리 예, 그래도 내 인생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0: 고상이 방법이 없을 때다. 무슨 어떻게 뭐 아무리 애원이 했대 무슨 어디 무슨 제거 방법이란 게 어디 밀방이 없을 때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예, 바보 돼서 그래서 집에 누워 있고 그런 점이 자유롭게 활동도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제 자체로 예. 그러다 어느 때 선생님 강의 듣고 열심히 내 강의 이게 중풍당 치료한다니까요. 구약에 쓰기 시작했는데 예. 해답이 처음에는 예, 그렇게 모르겠던데 이 장례방 쓰고 그 다음에 해담이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예, 이렇게 예, 알려주는 데 딱딱 먹으니까 해담 저소리 언정됐대다. 그러던 게 예, 차차차차 나선 게 지금은 오전에 2년이 거의니까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약을 딸 되니까 나의 해담이야 그 꿈게 되니까 나의 정말 좋아지대다. 예. 그 다음에 이 장례만 먹어도 예, 해답이 엄청 잘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잘, 저기나, 하고 변비서 그려된 게,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소변을 못 넣어서 그려된 게, 소변도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잠 잘 잔다. 그러고, 예, 밥도 잘 먹고 이란다. 예. 심장이 나빠서, 예, 그저 헐떡헐떡 하던 게, 지금은 예, 까딱 그런 게 없습니다.
1: 예.
0: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다는 거 우리는 설명하고 우리는 이 약만 먹습니다. 예. 우리 아빠도 예. 나도 그래 심장이 나빠서 예. 이게 밤은 못 자고 신경질 많고 심장 팔딱팔딱 죽고 등대는 매겼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위에서 그랬는데 이 약 먹고 어디 팔팔했는데 알 다니는데 없습니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얼굴에 예, 이런 연판성이 나와서 예, 나 먹으면 늙으니까 나 이게 예, 신진대사 아이 돼서 이랬던데 지금은 예, 얼굴이 밝았으려한 게 정상 썩을 피시하기 때문에 예, 영 탈탈해지고 곱아졌다고 사람들 다 말합니다. 예.
1: 네, 순환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나 이야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법이지요. 예,
1: 그래서
0: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예, 이야기도 합니다. 예, 근데 예, 어머니도 우리 활동할 때 사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야기만 먹고 살겠습니다. 예.
1: 그래서
0: 우리 저기나 시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 남편이 예, 지금 예, 노공이 걸려가지고서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빠나고 예, 이게 바로 예, 그런 자리를 못하고 근데 거기다가 줄자리에 예, 두 개를 했답니다. 예. 근데 밥도 잘못 먹고 얼빠나고 바로 몸을 못 쓰니까 나 우리 신이 영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답니다. 그래서 내서 아 기업도 좋은 거 보면 모르는가 하고 이거 빨리 쓰라고 그래서 전번에 배달 받아서 예,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차차차차 지금 똘똘해지고 있답니다. 좋아지고 있답니다.
1: 아, 노공이라미 그게 좋아지면서 예, 그런 그 좋아지고 있는 게입니다. 그게 예. 노공이
0: 아, 우리 좋아지는 게 어째 그 사람이라고 좋아지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서 예. 빨리 바짝 쓰라고 이랬습니다. 한두 번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제는 네. 거의 2년이 된다고 이랬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먹어보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배달 받겠답니다. 예.
1: 예.
0: 좀 또로로 해가지고 났으니까나 예. 바짝 쓰겠답니다.
1: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심리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심장 질환과 뇌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터졌거나 해서 일으키는 질병을 아, 그 심리혈관 질병이라고 하죠. 예, 심장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예, 예, 심장 근육 세포라든가 영양물질 이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나면서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예, 예, 필요할 때는 심전구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나타나죠. 예,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아, 가슴이 답답해나는 이런 감이 납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또 숨이 차면서도 가슴이 답답하죠. 예, 식사를 한 후에도 또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많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숨이 많이 차면서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신체 일부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된다거나 할 때도 쉽게 또 그 가슴이 짜릿짜릿해 나면서 또 왼쪽 가슴이 또 답답해 나는 이런 감을 느끼고 예, 심혈문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시어상간유를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심장병이 아주 중해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0: 이런 분들 마지막에는 음중하면은 심장 지압까지 넣어야 됩니다.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예,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또 아주 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장약 심리방이. 그럴 때 이런 장약 심리방을 써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조준석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주 성립 78시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긴 세월 우리 주 여러 민족은 한마음한 뜻으로 단결해 서로 돕고 아끼면서 이 땅에 삶의 터전을 갖고 왔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며 경제, 문화, 생활 등 제반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자치주 성립의 소중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더욱 번영하고 행복한 연변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요드 섭취에 중시를 돌리고 계십니까? 요드는 우리 몸에 아주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은 결코 작지 않은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요드를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드 섭취가 부족해도 문제고 과잉이어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요드 첨가 소금을 도입하면서 요드 결핍 문제를 크게 해결했지만 여전히 지역별, 개인별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드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요드가 하는 역할, 요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리고 요드의 적정 섭취량과 관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드는 우리 몸에서 구경 어떤 일을 할까요? 아래 먼저 요드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과 3-요드티로닌을 합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심장과 뇌 등 주요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태아의 뼈와 뇌 발달에 갑상선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심각한 요드 결핍은 류산, 사산, 선천적 기형,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심각한 정신지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증 결핍이라도 학습 능력이 뚜렷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아기와 영유아기의 요드 결핍은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회복되지 않은 손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흡수한 요드의 대부분이 갑상선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갑상선은 요드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기관이며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은 더 많은 요드를 모으기 위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갑상선종입니다. 갑상선종은 목 앞부분이 붓는 현상으로 요드 결핍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드는 태아와 영유아의 중추신경계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임신 초기부터 아이가 태어난 후까지 충분한 요드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회복되지 않는 손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 박동수, 소화 속도, 체온 유지,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요드가 부족하면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 10억 명이 요도 결핍 환경에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도가 부족하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요도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고 극심한 피로감, 체중 증가, 건조하고 거친 피부,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거칠어지는 현상, 변비, 우울감, 기억력 저하 및 집중력 감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류산, 사산, 분만 전후 사망률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인 여성은 요도 필요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임신 중 요도 결핍은 태아의 뇌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지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하루 요도 권장 섭취량은 120마이크로그램이며 임산부는 230마이크로그램, 수유인 여성은 240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량이 더 높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요도 결핍은 성장 지연, 갑상선종,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요도 결핍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기능 향진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들의 요도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요도 결핍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넘기기 쉽지만 요도 결핍이 숨은 원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드 하면은 부족만 걱정하지만 사실 과잉 섭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요드를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드 섭취량과 갑상선 질환의 관계는 U자형을 띠는데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이어도 갑상선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요드 섭취는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등 다양한 갑상선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갑상선 유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잉 요드 섭취는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 섭취가 많은 경우 개인에 따라 요드 섭취량이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안 지역 주민들은 해조류와 해산물을 통해 많은 요드를 섭취하는 반면 내륙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량을 섭취합니다. 요드 과잉 섭취는 하루 15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섭취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다시마나 미역 같은 고함량 해조류의 과도한 섭취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요드 상한 섭취량, 즉 넘지 말아야 할 최고 섭취량은 하루 2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해안 지역에서는 요드 과잉으로 인한 갑상선 질환 발생률이 내륙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조류와 해산물을 통한 자연적인 요드 섭취에 요드 첨가 소금까지 더해지면서 과잉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드 섭취는 적정한가요? 아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드 섭취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요드 첨가 소금을 도입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요드 결핍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전반적인 요드 결핍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드 섭취는 지역별,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안 지역은 해조류와 해산물 섭취가 많아 요드 과잉 위험이 있는 반면 내륙 지역은 여전히 부족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 요드 섭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요드 섭취량은 약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서는 여전히 요드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잉 상태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년 여성 어린이의 경우 요드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요드 첨가 소금이 전국적으로 보급돼서 전체적인 요드 영양 상태는 량화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이유로 요드 첨가 소금 대신 천일염이나 주겸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일부 계층에서 요드 부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역별 요드 섭취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요드 첨가 소금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요드 첨가 소금의 농도를 낮추거나 지역별로 다른 농도의 요드 첨가 소금을 공급하는 등의 세분화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도는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요도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도가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해조류, 즉 김, 미역, 다시마는 요도의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다시마는 요도 함량이 매우 높아 과다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다시마는 주 1, 2회 소량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선, 새우 등 해산물과 우유,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달걀 역시 요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식습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평소 해조류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해조류를 거의 먹지 않는다면 요도 부족 위험이 있고 매일 다시마나 미역을 많이 먹는다면 과잉 위험이 있습니다. 요도 첨가 소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요도 첨가 소금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만 최근 건강을 이유로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요도 섭취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면 요도 첨가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혈압 예방을 위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도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산전용 비타민에는 요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복용 중인 제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자신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요도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 가족력이 있거나 해조류 섭취가 극단적인 경우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식문화를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요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안가에 살면서 해조류를 자주 먹는 분은 요도 과잉을 주의해야 하고 내륙 깊은 산간 지역에 살면서 해산물을 거의 먹지 않은 분은 요도 부족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족 단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서 식사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슷한 요도 섭취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전체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품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요도 섭취량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이 많은 분들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금의 종류를 알 수 없으므로 가정에서 조리할 때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요도의 중요성과 적정 섭취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도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조류 섭취 패턴과 지리적 환경 때문에 요도 섭취가 부족한 사람과 과잉인 사람이 공존하는 독특한 상황입니다. 요도가 부족하면 갑상선종,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민감성 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수유내성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뇌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잉 섭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 심지어 갑상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황금률입니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요도입니다.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해조류 섭취가 극단적이지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김 한 장, 미역국 한 그릇, 다시마 한 조각에 담긴 요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원장님께서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평소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아주 알기 쉽고 실용적인 병치료 원리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 하면 부강주사요법이 유명하다는 것을 많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부강주사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 골관절병과 난치명 질병을 치료한 지는 이미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포재생을 촉진하고 퇴화됐다는 게 로화된, 괴사된, 썩은 뼈와 조직을 새롭게 되살려낼 수 있는 부강주사료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치료기술은 전국에서 오로지 연길시 현대병원에밖에 없는 독특한 첨단기술로서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치료기술이 매우 미흡하였으나 40년간 매일과 같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남병 연길시 현대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상에 보면 아주 큰 병에 걸린 일부 환자들이 큰 데로 가면 더 낫겠지 하는 것은 북경이나 상해나 물론이고 아니면 또 일본이나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도 잘 안 되다는 환자들도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고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많은 환자분들이 부강주사요법이 좋기는 한데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던데요. 무슨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1: 아, 그건 사실입니다.
0: 네,
1: 이게 부강주사요법이 확실히 효과는 좋은데 치료할 때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2026년 9월 1일부터 부강주사의 수면 무통 치료를 진행합니다.
0: 수면 무통 치료란 또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수면 무통 위경, 수면 무통 상징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부산과에 가서 인공유산할 때도 모두 수면무통유산을 합니다. 지금 이 수면무통치료는 많은 병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무통치료법입니다. 치료할 때 환자가 잠깐 잠을 자면서 치료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다 치료하고 깨어나면 이미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0: 네.
1: 아, 그러므로 치료할 때 전혀 아픈 건 모르죠. 뭐.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부 마취제로 치료했는데 기실 국부 마취제를 놓을 때도 여러분들 맞아봤지만 그것도 여간 아프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국부 마취제는 한 번에 놓는 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놓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 개 부위값밖에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경추병 있고 경추병, 뭐 견조염, 잔등, 곱사등이도 환자 있지 않습니까? 곱사등이 어깨 그

0: 되는 거, 허리치로 골반이 엉치뼈 양, 저 양쪽에, 그 신다리 뭐 장단지, 그 다음에 뭐 좌골신경통, 발목, 무릎, 아 이렇게 한다면 어떤 환자는 한 번에 열 곳도 넘어 치료합니다.
1: 네.
0: 한 번에 한 곳을 치료한다 해도 열 번도 더 다니며 치료해야 하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의사도 힘들고 환자들은 아마 더 힘들죠.
1: 네네.
0: 그러나 이제 수면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열 곳을 치료한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한데 그렇지 않으세요? 열 곳을 치료한다 해도 치료 시간은 보통 15분이나 길어서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네.
0: 한숨 푹 자고 깨어나니까 열 곳도 치료가 끝났다.
1: 네.
0: 이렇게 많은 곳을 치료하면서도 전혀 아픈 줄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옛날에 더 치료하고 싶어도 아파서 치료 못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강주사료법을 수면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1: 네, 들어보니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부강주사요법으로 어떤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게 크게 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일체 골관절 질병, 두 번째로는 모든 동통성 질병,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상관없습니다. 아픈 병은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난치성, 완고성 내장 질병.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 현대 난치성 질병을 치료합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 아래 세 가지 부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골관절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골관절 질병 치료한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하지만 퇴화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병원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추병이나 허리병이 심해지면 조직이 다 퇴화됩니다. 여러분은 퇴화된다는 말이 이학명사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늙었다 이릅니다. 조직이 늙었다. 또는 무릎 연골이 다 다스렸다. 이 말은 쉬워도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대화되고 다스린 연구를 확실하게 새롭게 수리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화한다면 그냥 그것을 수술해서 인공관절을 바꿔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북경 상해 아이고 미국 간다 해도 매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이 방면은 아주 채 해결하지 못한 이학 난제입니다. 이게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이 부강주사료법은 퇴화된 세포를 다시 재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CT나 MRI 상에서 무릎 연골이 다스린 환자도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척수란 게 우리 골수 아닙니까? 연변에서는 골수라 척수가 보이지 않는 심한 척추관 협착증. 이 사진에서 이게 협착증이 그 배우지 않는다면 이거 대단히 심한 게입니다.
1: 네.
0: 수술에도 맡기지 않거든.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들은 수술해서도 반드시 꼭 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기술에 확신하기 때문이고 1년에도 한 수천 명씩 여전히 40년 함에 정말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며 여전히 경험을 쌓은 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 효과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수술 치료는 또 수술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그렇지만 부강주사료법 부작용과 치료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1년 댕김에 봐도 부작용 후유증이 있다 그런 환자들이 발견 못합니다. 1년에도 수천 명 골관절 환자를 치료하는데 퇴화된 세포가 재생하지 않는다면

0: 어떻게 그 많은 퇴화성 골관절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퇴골 무균성 괴사. 괴사됐다는 말은 뼈가 썩었다는 말입니다.
1: 네.
0: 확실히 썩은 게거든요. 현대의학은 아직까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괴사된 대퇴골 괴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은 큰 병에 걸리면 문 앞에 현대병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먼 곳, 큰 병원 찾아갑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수술하지 않고 썩은 뼈를 살려내는 큰 병원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다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기시 현대병원에서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썩은 뼈를 얼마든지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치료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들과 계약서를 쓰고 치료 효과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는 며칠 동안 뭐 이렇게 해온 게기 때문에 요 며칠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1: 네.
0: 모든 것은 사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수면 무통 치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려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첫째, 이제 골관절병에 대해서. 어쨌든 일체 골관절 질병은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체 통증.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관성 통통, 뭐 신경성, 공능성, 기질성 통증. 그 외에도 진단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이런 통증은 아무리 큰 병원에 가서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이런 완고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고성 두통, 10년, 20년이 넘는 완고성 두통, 온갖 치료를 다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서 그럴까요? 과학이란 원인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두통약은 보통 지통제를 쓰고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기실 대뇌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대뇌가 어째 신경을 통증 얻겠나? 대뇌를 떼개고 대뇌를 침을 찌르든지 칼을 찌르든지 해도 대뇌는 아픈 거 몰라요. 이거는 대학교 교재 필집에는 다 있습니다. 이거 내 혼자 말이 아니거든. 완고성 두통이 근본 원인은 대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뇌와 연접한 기타 부위에 원인이 있습니다.
1: 네.
0: 부강주사료법은 그 원인을 찾아서 주사를 놓아서 치료하는데 절대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 한두 번 치료로 10년, 20년 되는 완고성 두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삼차신경통 얼마 아픕니까? 여러분 아파본 데는 전하제일 통통, 삼차신경통. 대상포진 후유증도 역시 같은 기치입니다. 이 병을 알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리 큰 병원을 가도 진통제 외에는 별로 특수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 후유증은 두통보다는 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15일 간격으로 3차 내시 4차 치료한다면 기본상 임상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강주사료법이 위력입니다. 통증에는 아주 많은데 배가 아픈 병, 무슨 저 잔등이 아픈 병 뭐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배 아픈 병이라 해도 관계되는 장기가 많습니다. 거기는 위장도 질병은 물론이지만 단결석으로 아픈 거, 신결석으로 아픈 거, 무슨 저 부인과 병으로 아픈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배가 아픈 거. 무슨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데 배가 아파 죽게 아프다. 또 어떤 분들은 음낭이 아프다. 여사들은 또 외음부가 아프다. 칼을 째는 것이야. 검사를 하면 다 정상. 이런 통증은 그리고 말기 암증으로 한 통증. 말기 암증 통증 두렁딩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말기암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통,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손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는 손을 수술에 절단해 손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손이 계속 아프다.

0: 잠도 잘 수 없고 건너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방법 없이 발끝이 잘라버려. 그래도 계속 손이 아프다. 손은 없는데 손이 아픈데 여러분 어떤 치료예요? 이것은 대뇌 자체가 병들어서 대뇌에서 가짜 정보를 내보내 아픈 병. 이런 병은 병명으로 중추민화증이라 합니다. 중추민화증. 이때는 어떤 지통제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부강주사료법은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통증이든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강주사료법은 지통제입니까? 아닙니다. 지통제 아니거든. 지통제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이런 통증을 아프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강주사 약을 관건적인 혈류에다 놓은 다음에 대뇌 중추신경을 사각하여서 대뇌가 직접 면역체계를 동원하여 인체 자체가 자가치유능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자가치유능력 네. 이것으로 아픔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통제가 아니며 근본을 치료한 방법입니다. 이는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큰병에 걸리면 그냥 큰병은 먼데 하는데 아무리 먼데 가도 부강주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난치성 인한병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림상에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부강주사는 다만 골관절병과 아픈 병만 치료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강주사가 무엇입니까? 그 공능이 무엇입니까? 퇴화성 질병, 퇴화된 거, 로화된 거 이거 술이 재생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 내장의 병도 퇴화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강주사의 예. 치료 원리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0: 부강주사료법의 원리는 한마디로 환자 자신이 자가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1: 네.
0: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아픔은 지통제를 먹고 뭐 염증 소염제 먹어야 되지. 그 지통제 다 해먹고 소염제 다 해먹고 환자의 자가치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기 한다. 이거 참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주사를 놓은 다음에 주사약이 신경교통을 자극하여 대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대뇌가 퇴화된 세포를 처리하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NK세포, T세포,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 세포들이 대뇌에서 파괴되어 오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병든 부위에 몰려와서 병을 치료합니다. 이 치료 과정을 인체 자가치유 능력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가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가치유 방법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1: 네.
0: 자기 세포로 자기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어떻게 있습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가주사료법은 혹시 마취제 주사에 극소수 환자들이 체질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부강주사 자체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대로 가장 큰 우점입니다.
1: 네, 원장님. 그러면 부강주사요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난치병 하면 실질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우리 먼저 간단히 귀납해 봅시다. 눈병.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뭐 진광염, 뭐 황방변성, 눈병 얼마 많습니까? 시력이 되는 거.
1: 네네.
0: 그리고 비염, 과민성 비염, 인후염, 완고성 위장병, 치질, 뭐 만성 맹장염, 급성 맹장염, 뭐 병이 얼마 많습니까? 많은 점집성 질병. 지금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네. 계속 앉아서 그렇거든.
1: 네.
0: 앉아서 깔고 있어요. 전립선 질병, 소변이 작고 소변이 흐르는 병. 이 눈병하고 전립선 질병은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네네.
0: 그러나 부강주사료법 모두 다 수술하지 않고 수면 무통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이상의 질병들은 부강주사료법으로

0: 치료한다 할 때는 모두 다 치료가 아주 간단한 질병들이므로 시간상 관계로 여기에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이난병, 난치병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환자는 온몸이 불편한데 진단이 없다든지 진단은 있는데 또 치료 방법이 없다든지 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현대병원 부강주사를 보면 바로 큰 병원에서 말하자면 현대비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리관라 선생이 너무 과장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 리관라는 금년에 74살입니다. 허풍 뗄 나이가 아주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치료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퇴화된 세포를 수복하고 재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직 부강주사료법 이 기술이 보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전번 달까지 약 15만 자에 달하는 이학 논문 저작을 만병육부라는 제목이 만병육부인데 다 집필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한창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 책이 출판되면 전 세계 부강주사료법이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몇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간략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로부터 설명드려볼까요만은 금방 설명드렸습니다만 완고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아무리 오랜 병도 보통 한두 번의 림상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하늘로 조리증, 정신병, 지금 이 현대의학은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간단한 실면은 물론 뭐 약이 있죠. 뭐 완고성 실면 약이 없어요. 우울증, 조리증, 시간이 오란 건 다 약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씩 약 먹어. 대뇌 억제제와 잠자는 약 먹어야 잠자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먹으면 지력장애 등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40여년의 연구한 결과 이상과 같은 신경정신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교감신경이 장기적으로 흥분되면서 교감신경 하늘 교관신증에
1: 네네.
0: 예, 뒷잔등하고 복부에 근막 경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건 대뇌배이 아닙니다. 복부와 뒷잔등의 근막이 배이던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이사를 하면서 치료하면서 터득해낸 비결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들어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아무리 대뇌 안정제 약이나 수면제 약을 먹어도 림시 증상만 해결할 뿐이지 병의 뿌리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완고성 실면, 우울증, 불안장애, 그 조리증의 정신병이 대부분은 대뇌병이 아니고 뒷잔등과 복부의 근막이 경화되면서 생긴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생소해야 합니다. 대뇌에 배등겐데 무슨 뒷잔등과 배에 병이 들었다. 이 무슨 나이가. 그렇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대뇌신경을 조절하는데 칭화수라고 조선말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분비가 어디서 나오나 대장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과학계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실제 사실이 증명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리관라를 믿으시고 한번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를 무통치료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너무

0: 우려될 것은 없습니다.
1: 네, 부강주사요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혹시 일부 환자들은 치료할 때 무슨 병이나 할 때 거기서 부강주사 한 가지로만 치료하나요? 하고 물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다른 방법도 있는 거죠?
0: 다른 방법 꼭 결합해야지. 무슨 병이면 중약을 꼭 결합을 했어야 된다. 네. 심한 환자들은.
1: 네.
0: 시간이 오라고 이런 환자들은 체질이 다 소모됐기 때문에
1: 네, 네.
0: 안색이 어둡고 거무직직하고 윤기가 없고 눈빛이 흐릿빛이하고 금방 봐도 전신 기혈이 부족한 분들 그리고 질병 상황에 따라서 꼭 중약을 결배 복용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가만히 있어 땀 줄줄 흐린 환자들 벌써 땀 줄줄 흐린 환자의 땀을 멈추지 않으면 기가 싹 빠지거든.
1: 네.
0: 기혈을 보충해서 근골을 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중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게가 요거 하나 설명합니다. 반드시 가서 부강주사를만 모두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1: 네. 다른 방법 결합해서 하신다는
0: 예,
1: 거죠?
0: 예, 예.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부강주사료법으로 병을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병들이 퇴행성 질병 이런 병들은 한 번 치료하면 다 낫는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재생이 꼭 시간이 수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뱃모 심궜다. 그럼 심자마자 내일이 한 봉씩 자라납니까?
1: 네.
0: 그럴 수가 없거든요. 꼭 시간이 수요되는데 보통 료종은 1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3번 내지 4번 치료를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4번 이상도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치료하자마자 아픔이 사라지는 환자들이 대략 100명 중에 70명은 아픔이 좀 경감됩니다만은
1: 네.
0: 한 30%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틀 두 번이나 치료해야만이 차차 아픔이 멎습니다.
1: 네.
0: 요거 꼭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1: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 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길씨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수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LCC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과 백려원 여사가 이집트 대통령 부부와 함께 대이집트 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노르웨이 국왕에 즉위한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9월 2일 오전 이집트 LCC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까이라 대양궁에서 회담했습니다. 까이라의 날씨는 맑고 개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백려원 여사가 차량으로 대양궁에 도착하자 기병대와 의장경들이 술지어 경의를 표했고 군악단이 환영곡을 연주했으며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열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함께 사열대 오르자 군악단은 중국과 이집트 양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각각 상대 측 수행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대양궁 대청으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원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1956년 이집트는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세종국과 수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로세대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는 길에서 양국 인민을 이끌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분투했고 그 과정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깊은 우정을 다져왔습니다. 70년 동안 비바람 속에서 중국과 이집트 양국 관계는 평등과 상호신뢰, 우호와 상호답습, 화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이라는 또렷한 특징을 육성했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공동인솔하의 양국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발전과 진흥을 실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했으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업에서 리념이 서로 통하고 전략도 일치합니다. 변화와 혼란이 얽힌 국제와 지역 정세 직면에 양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과 이슬람 국가 간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이집트 양국이 첫째로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고위급 왕래의 추세를 유지하며 제분야와 각 차원의 교류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정 운영 경험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호혜 협력을 추진하고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며 기초시설 건설, 전력, 농업, 통신기술 등 전통 분야의 협력과 발전 예비를 발휘해 친환경 에너지, 전기 자동차, 항공우주, 디지털 경제, 현대 농업기술 등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이민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교육, 과학기술, 보건, 체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민심 소통을 증진해야 합니다. 넷째, 안보 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다국 범죄를 단속하고 반부패 국제 협력을 심화하며 서로의 반대로 노력을 확고히 지지해 양국의 공동 안보를 수호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브릭스 국가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한층 더 긴밀히 하며 함께 중국 아랍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론단 건설을 추진하고 일방주의와 패권 행각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이집트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역사적인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결의 양국 관계는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제분의 협력에서도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집트는 한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양국의 포괄적

0: 한미협력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함께 무역, 투자, 제조업, 기초시설 건설, 금융, 과학기술,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밀접히 하고 군사와 안보 면의 교류를 강화하며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해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사무에서 중요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손잡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를 희망합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를 두고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석금형 주석은 중국은 영내 국가들이 솔린친선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지키며 중동 안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예습금형 주석은 네 가지 상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영내 공동 안보의 내적 동력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중동 지역 인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영내 국가들이 평화와 안보 대화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영내 안보 구도의 재구축을 논의해 자주적으로 앞날과 운명을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영내 공동 안보에 대한 종합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은 초점 문제가 많고 내적 연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문제는 여전히 중동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든지 이를 홀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영내 공동 안보의 발전 기반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근본은 발전에 있습니다. 중국은 영내 각국과 함께 국제 항로 안전을 지키고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며 영내 국가 간의 리익융합을 촉진하고 점차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충돌을 야기하는 토양을 제거할 것입니다. 넷째, 영내 공동안보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은 중동 사무를 처리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국제사회, 특히는 역외 대국은 이중표준을 버리고 영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며 영내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역 사무에서 실속 있게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이집트는 중동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을 높이 찬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영내 정세의 강원을 추진하고 정치적 경로로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며 영내 안보와 발전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LCC 대통령은 또 이집트는 계속하여 중국과의 조류를 강화하여 중동 정세를 완화시키고 중동 안정을 수호하며 영내 안보 구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양국 원수는 일대로 공동건설, 인공지능, 경제무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 협력 등 분야의 많은 협력 서류 조인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방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권한 중화민공화국과 아랍이집트공화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문기간 쌍방은 또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교육, 교통 등 분야의 20여 개 협력 서류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점심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 사른 여사가 태양궁에서 습금형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를 위해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오후 습금평 국가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이집트 LCC 대통령과 부인 이티사르 여사의 동행으로 대이집트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기자 고원에는 천년에 걸쳐 이어진 피라미드 군이 웅장한 대이집트 박물관과 멀리 마주하고 서로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 여사가 박물관에 도착하자 LCC 대통령 부부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함께 전시관에 들어가 람세스 2세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과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국 원수 부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정교하고 웅장한 석각상, 명문 기둥, 신전의 첨탑을 흥미롭게 감상한 뒤 전망대 앞에서 창밖으로 피라미드 군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0: 양국 원수는 투탕카멘 전시관에 들어가 파라오의 왕자, 황금 가면, 왕실 전차 등 귀중한 소장품을 관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이집트는 모두 문명 고국이자 세계유산 대국으로서 두 문명은 시공간을 넘어 오래도록 서로를 향해 나아가면서 대를 잇는 양국 인민의 우호의 장을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평등 상호 참조, 대화, 포용의 문명관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하며 서로 다른 문명이 포용 속에서 공존하고 교류와 상호 참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함으로써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많은 문명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해 대이집트 박물관 개관 당시 습근평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고대 이집트 문명과 중화 문명이 모두 지닌 포용과 수용, 다원적 공생의 특성은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글로벌 문명 창의 리념과 매우 잘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긴밀한 인문 교류를 이어가고 문명을 서로 배우며 세계가 더욱 조화롭고 포용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최기, 왕이 등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이 이집트에 대한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가히라를 떠날 때 이집트 LCC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9월 2일 노르웨이 신임 국왕 호콘 8세에게 축전을 보내 그가 왕위에 즉위한 데 대해 축하를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는 거리가 멀지만 친선 역사가 아주 유구하다고 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하고 수교한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양국 수교 72년 내 노르웨이 왕실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쌍무관계는 거족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부단히 확장되어 양국 인민에게 실속 있는 리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노르웨이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호콘 8세 국왕과 함께 노력을 경주해 양국 친선 왕래의 새 장을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북경증권거래소가 9월 2일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개혁 배치로 북경증권거래소는 지난 5년 동안 규모와 품질, 량 방향의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경증권거래소의 시장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었고 과학기술 혁신 속성도 지속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현재까지 북경증권거래소 상장사는 339개로 총 시가총액이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신기술의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60%를 넘은 가운데 제조업 단일 품목 글로벌 챔피언 기업 18개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 혁신 성격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장사들이 공개 발행을 통해 로계로 약 800억 원을 조달하고 자금의 80% 이상이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경제, 첨단 장비 제조, 신소재 등 전략적 신흥 분야에 종합히 투입돼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승격을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경증권거래소의 적격 투자자는 1,100만 호를 돌파하여 개장 당시보다 근 3배 증가했고 3,000개 이상의 공모 폰트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 일평균 거래액은 약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투자와 용자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거래 활력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남계대학 금융학 교수 전리휘는 이런 수치 배후의 위치 확정이 더 명확해진 데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급과 성급 조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기업의 비중이 약 80%를 점하고 2026년 신규 상장 종목 중 작은 거인 기업의 비중이 91%에 달했습니다. 북경증권거래소는 개혁의 시험밭에서 중국 자본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 퍼즐 조각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식시장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와 함께

0: 복경증권거래소의 채권 봉사를 통한 실물 경제 지원 능력도 동시에 향상되었습니다. 의료적 정부 채권 발행 봉사 규모는 1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그중 국채는 약 17조 원, 신용채 발행 규모는 27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과학기술 혁신 채권과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 채권을 성공시켜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다원화 용자 통로 확대에 좋은 본보기를 형성했습니다. 중국국제금융주식요한회사 국내전략수석분석사 리구색은 중소기업의 발전 법칙에 적합한 차별화된 제도적 우세를 바탕으로 북경증권거래소는 다양하고 포용적인 상장 기준 그리고 소액 유연한 자금 조달 기제를 통해 더 이루고 더 작으며 더 새로운 혁신형 기업을 정밀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 기초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배치됨에 따라 투자와 융자 간의 량방향 선순환은 한층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서상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구조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2일 12시까지 이번 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기롱진에서 기롱 동산구까지 연결되는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져 대형 차량과 기계 장비가 216번 국도를 통해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해구 중심 지역 전체에는 5G 신호가 지속적으로 보급되었고 전력 복구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롱진에서 기롱 통산구까지의 육로 구조 통로가 원활해진 후 구조대는 최우선적으로 수색 방식을 최적화하여 기계 작업면을 따라 구조 인력이 생명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휴대하고 탐지견과 함께 거석 적재구역, 건물 매몰 지점, 하천 토사 퇴적 구역에 대해 정밀화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장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자치구 상무부주석인 임유는 현재 중심 지역의 퇴적물 평균 두께가 4m, 최대 16m에 달하며 표면에 대량의 거석과 토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인력은 구역을 나누어 수색 중이며 초기 얕은 층 수색을 바탕으로 전문 장비와 기기를 활용한 심층 수색을 통해 실종자 정보 발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통상구 합동검사, 청사, 기숙사, 주차장 등 중점 구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후 현지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접대, 위로 및 지원 보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가족 상담 열선도 개설했습니다. 9월 2일 12시 기준으로 총 587명의 가족을 접대하고 배치했으며 동시에 499명 리재민에 대한 의료, 교육, 기본생활, 심리 위안 등 봉사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당위원회 서기 왕방홍은 현재 전문 인력 70명을 배치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와 우려에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통로를 개통하여 국내외 실종 및 사망자 가족에게 정보 문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고 관련 문의 사항을 적시에 등록하고 단계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도 피해 중심 지역으로 진입하여 심층 수색 구조 및 방역 소독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무장경찰 서장 총대 시가제 지대는 정예 인력으로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정된 임무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수색을 펼치면서 실종자 수색과 위험 요소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장 시가제 군구 모 부대 장병들로 구성된 수색대는 통산구 중심 지역에서 인원 수색과 도로 준설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장 군구 모 부대 의료 방역 분대는 당원 돌격대를 편성하여 선발 구조 대례를 따라 통산구 중심 지역에 진입하여 인원 수색, 방역 소독 등 작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구조 일선의 동반 위생 지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장경찰 시가제 지대 리기복은 임무 지역에 도착한 후 전체 장병들이 신속히 전개하면서

구역을 나누어 전면적인 심층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의 노력을 다해 실종자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부담 요소 점검 및 2차 재해 예방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전생산 긴급구조대대로 구성된 합동관측팀은 저수지 댐체와 상류 빙하 및 산사태 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현장 구조 작업에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관측 요원과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주변 하천, 수위 및 비탈면 상태를 관찰하고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가제시 소방구조지대 카레프 동로 특근대 부대장 양기교는 주변 하천, 비탈면 등의 수위 상승 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면 대원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대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이집트 미디어 포풍질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취재 성과 공유회가 최근 이집트 수도 가히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 학자들은 공유회에서 공동취재 성과를 바탕으로 언론 교류와 이야기를 함께 잘 전할 문제를 두고 대화하고 교류했습니다. 중국 주재 기자로 근무하며 중국 12개 성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집트 금자탑보 부편집장 사미 감하위는 양국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집트와 중국 간 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전통적인 단방향 보도에서 공동 창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 의의가 잠옷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이집트와 중국 미디어 협력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집트 루즈 알유수프 잡지 부편집장 후다이는 발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뚜렷이 보이는 현실이라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집트 중국 관계 발전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나일강 TV 기자 아흐마드 무함마드는 고대 비단의 길은 동서양을 잇는 상업로였을 뿐 아니라 각국 인민들 사이에 사상, 문화,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유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는 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공동건설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 이집트 지사 기자 심소효는 이번 공동 취재는 중국 이집트 공동 발전의 이야기들을 목격하고 기록하며 전달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집트 기자들이 나란히 취재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며 가까워지는 양국 인민의 정감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고대 문명 간의 대화와 공감대를 글로 쓰는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소식보 기자 사미흐 파와즈는 공동 취재는 발견의 려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장과 대학 속에는 이집트와 중국 간의 협력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장은 양측의 기술과 공정, 관리 경험의 공유를 보여주고 대학은 양측의 문학과 사상, 인재 교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사 아프리카센터 지사 기자 대혜연은 역사가 요구한 이 땅에는 장엄한 금자탑과 나일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고 우호적인 이집트 친구들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이집트 협력의 기록자이자 양국 인민 간의 상호 리해를 증명합니다.

지라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외교 뉴스넷 총편집 아슈라프는 공유회 현장에서 공동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창작한 시를 낭송했습니다. 나일강과 장강은 쉬지 않고 흐르고

0: 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 공화국보 신문 웹사이트 기자 압둘 할림은 이집트 중국 간 협력에 여러 상징적 프로젝트들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다면서 프로젝트들은 양국 친선의 생생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협력 성과는 양국 수교 70년 동안 쌓아온 깊은 친선과 상호 신뢰를 반영한다면서 이집트 중국 관계는 평화, 우정, 협력, 발전에 기반한 국제관계의 모범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 하크마이트 문화산업그룹 아흐마드 사이드 총재는 문명 간의 거리는 지리적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기자들의 필치로 그려진 이집트와 중국은 더 이상 지도 위에 머나먼 상대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현실로 되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대학 공자학원 이집트 측 하산 라잡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이집트 청년들의 중국어 학습 열기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양국 간 학술과 문화 활동도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이 과정에서 미디어가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의 이집트 측 제작자이며 룡교 미디어 창립자 무함마드 오사마는 양국 인민의 상호 리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언론인, 제작자, 내용 창작자로서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이집트 중국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더 길고 넓으며 튼튼한 중국 이집트 우정의 다리를 함께 건설해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로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향촌농구 리그로 향촌지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국민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천만 번 설명하기보다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지원한 수많은 국가 중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국의 진심어린 지원으로 에티오피아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도움은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중국 문화에는 먼 길에서 말의 힘을 알게 되고 오래 함께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국의 실천은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의 공감과 리해를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대일로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며 각 측이 함께 협상하고 함께 건설하며 상생하고 공유하는 대형 플랫폼입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에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이 이를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어지는 철도로 중국 표준을 적용했으며 중국과 라오스 양국이 공동 건설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해외 철도입니다.
5: 중국 라오스 철도 첫 열차 C3편 준비 완료. 지령 대기.
6: 발차.
7: 근무 기간에 이런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향후 근무 과정에 동료들과 함께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고 더 많은 승객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4: 라오스는 산악지대와 고원이 많아 교통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라오스는 첫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겹겹한 산악 장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부유해지려면 길부터 닦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은 라오스의 발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우공이 산을 옮기는 정신으로 터널 167개, 교량 301개를 건설하면서 전례 없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히 닦았다기보다는 홀착과 가설이었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운남성의 홍화협곡은 중국 라오스 철도의 필수 경유지입니다.

0: 제원강 특대교는 겹곡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고 교량의 최고 기둥 높이는 154m, 즉 건물 54층 높이로 동종 교량의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철도가 개통됨으로 하여 높은 산과 먼 거리는 더 이상 권명과 비엔티안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연선의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1: 저의 고향은 시쌍반나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곤명에서 시쌍반나까지 운전을 하면 8시간 내지 9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면서 3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곤명에서 쌀국수를 먹고 점심은 시쌍반나에서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우리 중국에는 길이 통하면 백업이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거침없는 대동맥처럼 국내의 장강 삼각주, 조강 삼각주 등 경제권을 이어주고 라오스, 나아가 동남아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 창의가 주변 국가의 혜택을 가져다 준 생생한 사례로 되었습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는 마음을 이어주는 길이자 발전의 길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개통은 라오스 국민들의 발전 꿈을 실현해 주었고 양국 진선의 교통 대동맥을 구상에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발전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떠나 운운할 수 없을까요? 계속해 습근평 주석의 한달락 론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世界是丰富多彩的，多样性是人类文明的魅力所在，更是世界发展的活力和动力之源。非尽百家之美，不能成一人之奇。文明没有高下，优劣之分，只有特色、地域之别。只有在交流中才能融合，在融合中。 才能 진보. 一个国家走的道路行不行? 关键要看是否符合本国国情，是否顺应时代发展潮流，能否带来经济发展、社会进步、民生改善、社会稳定，能否得到人民支持和拥护，能否为人类进步事业 做出贡献。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향촌농구리그로 향촌진흥을 도모하고 있는 동북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28일 2026 동북 4개 성과 자치구 아름답고 조화로운 향촌 농구리그가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림서현 송막광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흥룡강, 길림, 료농, 내몽골 등 4개 성과 자치구의 8개 향촌 농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한 내몽골 림서현에 모여 농구로 우정을 나누고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농농민의 정신문화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적봉시 대표팀이 통로시 대표팀을 77대 6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 길림성 대표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본 대회는 곳곳에서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모든 선수는 농농민, 향진 간부, 신형 경영 주체 선도자 등 현지 농촌의 상주 주민으로 구성됐습니다. 리그 전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대회에서 향촌진흥 1승에 뿌리내린 선두자와 기층 간부들로 이루어진 코기러기 대표팀이 새로 합류해 신시대 농목 종사자들의 새로운 모습과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몽골 농구협회 심판위원회 주임이며 본 대회 심판장인 오영 등은 경기마다 거의 100점을 기록할 수 있게 경기의 수준도 높고 재미도 대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봉기 농구 대회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스포츠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고 경기장 밖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관중들은 경기 상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매 득점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8살의 어린 팬 오상희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코트 옆에 2시간 반 넘게 앉아 경기를 열심히 관람했습니다. 오상희는 현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좋다며 선수들보다 본인이 더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 나선 선수들에게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길림성 대표팀 감독이며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 향촌진흥연수센터의 주임인 류계봉은 본 대회는 경기 실력과 우정, 농농업의 동반 발전을 이끌었다며 농구만이 아니라 각 지역 농농업의 특색도 함께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이 무대를 마련하고 농업 문화 관광이 주연으로 나섰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농목청 향촌건설 사회사업촉진처의 왕익비 부처장은 생산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농농민의 체육문화 등 향촌 정신문화생활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향촌 브랜드 행사는 계속 열어야 하고 더욱 알차고 생기 넘치게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전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렸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정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투표에서 나타난 이슬란드의 난제와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월 29일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이슬란드 공화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약 40만 명인 이 나라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두고 표결에 나섰습니다. 이날 정오 수도 레이캬비크 시립도서관에 마련된 한 투표소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은 찬성과 반대 가운데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됐고 찬성표는 정부의 협상 재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투표소의 한 관계자는 이슬란드 국민이 이번 국민투표에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슬란드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문제가 쌓여왔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문제가 특히 심각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동맹 가입을 통해 이슬란드의 새로운 출로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 투표를 마친 한 노인은 이슬란드가 적지 않은 장기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슬란드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슬란드는 독립과 자주를 지켜야 하고 외부 세력이 내부 문제에 간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슬란드는 2009년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해 2010년 관련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유럽 의심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동결됐습니다. 2024년 12월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해 2027년 이전에 유럽 동맹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투표의 투표지에는 단 두 개의 선택지만 적혀 있었지만 이 투표의 배후에는 결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캬비크 시청 투표소에서 만난 이슬란드 대학교 학생 3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프로디 길레이프소는 이슬란드 크로나의 환율 변동과 통화 팽창 등이 경제 운영과 국민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슬란드가 유럽 동맹 가입을 계기로 돌파구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행한 한 여학생은 이슬란드가 직면한 난제를 유럽 동맹 가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인정하지만 우선 한번 협상해보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상을 통해 이슬란드에 어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본 뒤 결정에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란드인에게는 쉽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업입니다. 어업은 이슬란드 경제의 기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은 이슬란드 상품 수출 총액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란드 대형 수산 기업 부림의 관리자인 스벤 마르길소는 수십 년간 이슬란드가 어업 관할 범위 확대, 과학적 어획 할당 제도 구축, 제품 부가가치 재고 등을 둘러싸고 하나의 완전한 산업 체계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유럽 동맹에 가입할 경우 이슬란드 어업은 유럽 동맹 공동 어업 정책 구도 안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업 관리권 배분, 어획 할당량 결정, 기존 외자 진입 제한 유지 여부 등 일련의 문제들이 줄줄이 불거질 것입니다. 마르길소는 어업 자원 통제권을 자국이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정학이 이슬란드인이 유럽 동맹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에 함께 자리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이슬란드가 미국의 신둘 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상비군이 없는 이슬란드의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월 29일 저녁 라우가르달스홀 개표 현장에서 관계자 비웨르든 아르나르 칼라소는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정세의 요동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이 자신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어느 정도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란드 국영방송이 8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표 예비 결과 찬성 47.2%, 반대 52.8%로 반대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슬란드의 프로스타 도티르 총리는 얼마 전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유럽동맹 가입 협상을 다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슬란드 내부의 공경과 민심의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 회복력을 높이고 외부 안보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이슬란드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수천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은 이 보물급 장약에서 두 가지 런칭창죄하고 런칭망죄가 예, 어떻게 서로 다른가 이게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치수의 전주환에 대해서는 아, 확실히 내가 이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신경계통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써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예, 근데 런칭창죄하고 런칭망죄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런칭창죄라 할 때는 각종 만성병하고 이남병 그리고 일체 다병하고 좀 염증이 심한 매독이 있거나 혹은 종양하고 암증 등 이런 엄중한 질병 치료에서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이런 보물급 장약입니다. 예, 그리고 약종도 치수의 전주환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140종 내지 160종이, 서성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한 이런 약물성, 동물성, 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런 약재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독을 제거하면서 로폐물도 배출시키고 기와혈, 음과 양을 조절해주면서 인체를 자양해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1년씩 쓰신 분들은 런칭창죄는 몸 전체 오장육부의 균형을 조화롭게 해준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시죠?
0: 네.
1: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또 인체를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화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저하된 신체 각 기능을 높여주면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 조주 다시는 한 반년 후부터는 예, 단

0: 더불어서 이 약품들을 쓰면서 유지합니다. 유지 회복기에 쓰는 이런 약으로서 연속해서 쓴다 할 때에는 건강도 유지되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런 칭창제를 보면은 음과 양도 평형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인체에서 또 사멸된 이런 조직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염증이라든가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고 손상받은 이런 세포들은 다시 재생시켜주고 새롭고 건강한 조직 빨리 산생하게 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아마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네, 런칭 창제하고 런칭 망제를 똑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런칭 망제는 모든 독소로 예,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자연독하고 식물성독, 예, 폐지두라든가 각종 중독하고 만성염증, 예, 그리고 붓과병에도 아주 좋습니다. 붓과병하고 피부병, 이 비뇨기 통질병에서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이거 이제 갱신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저리고 혈압도 높고 예, 자주 어지럽게 나온다. 그리고 예, 머리도 아프면 예, 귀에서도 소리, 아무튼 전기대 소리 위험이 나지, 가슴도 떨리지 나고, 특히 그러고 시금탈 염증이 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방송 통해 치수의 전조하고 하신 거푸회를 두 달 먹으니까 예, 허가나게 지금 마야 알긴다.
0: 네.
2: 어지럽지 나던 게, 이게 나서 지금 손발 저린 증상도 조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예, 손발이 저리고 차고 이런 거 다 해결합니다.
2: 빨리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은땀 나는 것도 어제 좀 움직이면 땀이 생기는데 좀 이 땀이 어제 완전히 아예 납니다. 저는.
0: 예.
2: 아, 약이 효과 전에 이 약을 좀 더 먹자는데 어떻습니까? 이 약 더 먹어야 돼.
0: 그, 저 화신코프에는 두 달에 한 개 료저입니다. 예? 두 달에 한 개 료정이니까 두 달을 쓴 다음에 또 덕길 장양방에 가서 자문하고 그 다음에 정황에 따라서 또 조절하십시오.
2: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이 런칭 망주의 또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특별히 중로년 분들이 예, 여러 가지 염증이 있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거나 이럴 때는 같이 쓰면 좋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저 우리 아저씨, 저 전립선에, 그 다음에 콩팥에 그건 보리가 조그만 게 있어요.
0: 예.
3: 예, 근데 그 어디 약 먹어도 그냥 낫지 않아요. 그냥 약 먹는데.
0: 무슨 약 썼댔습니까? 장약을 썼습니까?
3: 아예 썼습니다.
0: 장약을 아예 썼죠. 예.
3: 예.
0: 그러면,
3: 예. 그거, 저, 콩, 보리 있는 거는, 저, 이사들이 그 전에 저, 배우니까, 치지는 않아도 된다며 그랬대다.
0: 예, 치지 않을 정도면 작다는 말입니다.
3: 그래, 예,
0: 예, 그래서 예, 우리 예. 지금 장약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결석을 녹여내는 약이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내 그 약 지금 문의하려고요.
0: 예, 그 사열도완하고 예. 런칭망제를 같이 쓰면 됩니다. 예,
3: 런칭망제를
0: 예, 지금 예. 소변에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아프다 합니까?
3: 잤습니다. 전화기면 영
0: 소변이 잤지요. 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렇게 쓰면 된다. 런칭 망제하고 사열도완, 그 다음에 허즐리뇨완, 요 세 가지 쓰시오.
3: 예, 그래, 뭐,
0: 네, 예, 결석이 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 다른 심장병이라 이런 건 없습니까?
3: 없습니다.
0: 예, 그 혈압이 높거나 뭐 혈당이.
3: 혈압 좀 높습니다.
0: 혈압이 높죠. 예, 그럼 심장병이 예.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거 먼저 치료하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 심내혈관 질환 또 치료하죠. 예, 우리 결석이라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습이라든가 몸에

0: 담이 있다 할 때는 배물이 잘 제거 안 되면은 결석도 예. 생기고 이런 낭종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기 예. 때문에 이 결석을 치료하면서 또 이 순환을 또 개선시켜주고 이 체내 배물도 또 제거해주고 이러면 좋습니다. 소화는 예. 잘 됩니까?
1: 소화는 괜찮게 됩니다.
0: 네, 그러면은
1: 이 밥은 세대 계속 잡습니다.
0: 네, 이 세 가지를 먼저 쓰셔. 세 가지 쓰고 그 다음에는 네. 이 혈압 치료로 또 하면 됩니다.
1: 후에 혈압 치료라.
0: 예, 예, 네. 예, 네. 이 다 같이 순환과 또 관계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1: 네. 네. 거기 전화번호는요?
0: 예, 508-9929번입니다. 직접 찾아가십시오. 예?
1: 508-9929번. 9929번님?
2: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주소 위험이 있어서, 예, 그냥 위가 다 아스리고, 아리고,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트림하고, 예. 그래놓으니까 소화 안 돼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 맥도 없고, 어떨 때는 밤에 자다가도 위가 아파서 견딜 수 있습니다.
0: 네.
3: 야, 이 위등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어떠 별로 호소는 못 보다지, 방송을 듣고, 예, 감로산약이 좋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항제하고 망제, 조조다시 이 세 가지 약을 한 40일 먹은 게 지금 야, 영효과 좋습니다.
0: 네.
3: 예, 위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식구물이 올라오던 것도 올라오지, 아니까, 예, 소화 잘 되니까, 입맛이 당기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3: 예, 이래, 예, 여름에도 효과 좋으니까, 예, 다달바다 계속 쓰라고 그럽니다.
0: 예, 그, 쓰면서 이제 몇 달 썼다 했습니까?
3: 40일 썼습니다.
0: 예, 40일 썼으면 석 달은 쓰셔, 예. 석달을 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덕길 장양방에 가서 또 자문하면서 이렇게 쓰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안녕하세요. 예, 예 자문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밥이랑 많이 안 먹고 그런데 저녁을 안 먹어도 저기 그게 배고픈 거 모르고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리고 예, 토림 자꾸 나요.
0: 예.
4: 트림 나고 이발이라는 게 어찌 쓰는지.
0: 예, 간 검사 해봤습니까?
4: 간은 그것도 지방간이 있다고 그럽대다.
0: 예, 간 기능이 이렇습니까? 그건 간이가 예, 그 주요하게 예. 환자분의 증상은 간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예, 수간전항하고 런칭망제 이 두 가지 쓰셔. 입맛이 제가 온다.
4: 그래요?
0: 예, 예. 그 두 가지 씁니다.
4: 입안 쓰는 것도 그렇게
0: 하 예, 입안 쓰고 본 것도 예, 우리 수간전환 간 담낭 비상 위 이 이생까지 예, 같이 이 치료해 준다.
4: 예. 먹지 않아도 그래서 먹은 것처럼 그래서 위가 부딪히고 그래요.
0: 예, 그 제가 됩니다. 그거는 예.
4: 그래요.
0: 예, 그래서 예. 예, 그 저기 덕길 장양방 직접 찾아가셔 아주 지금 아이 썼으면 예.
4: 예.
0: 예, 예. 그럼 된다.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대전합니까?
0: 네.
5: 예, 두 분 선생님 늘 수고 많습니다.
0: 네.
5: 우리 그 시도카가 이 강경화 돼가지고 전신 상제, 망제, 그 다음에 수관전망 이렇게 썼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선 오랫동안 쓰니까 예, 이 간수치나 그 다음에는 그 수안내나 다 정상을 돼가지고 예, 기본상 지금 이용 동화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할 때도 또 배달 받아서 예. 그런 뭔가 그 전신 망제를 야도 평사니까 나 또 수관전환 한 날씩 수술합니다.
0: 예.
5: 그래서 그래 계속 이렇게 늘놀이 걷어 쓰겠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써도 되겠는지 물어봅니다.
0: 예, 그 수치가 다 좋아졌으니 그 장 대표하고
5: 예, 활동이라며 문구 치러서 한다 아니고
0: 예.
5: 만대로
0: 그 장 대표하고 문의하고 예, 망제만 써도 됩니다. 다 좀 오래 쓴 분들은 예.
5: 망제만 써도
0: 됩니다. 6개월 이상부터는 망제만 써도 됩니다. 예.
5: 6개월도 조금 많이 더 썼습니다.
0: 예. 그러면은 그 화암한 거 다 가지고 장 대표한테 가셔. 예. 그래 보고서로 그 다음에 조절하셔. 예.
5: 예, 그 지금은 예. 현재 너무 좋아져가 아니고 신체라 좋아지고 한국에서 올 때만 안으로 오서는 그때는 그저 한국에서는 맥이 없어서 이 진해 그런 밥맛도 없고 맥도 없고 할까나 검사라니까나 강경화를 하더라고요.
6: 그
5: 다음에는 바빠서 중국을 들어와가지고 복수구도 와서 약간 왔던 거 치료를 하니까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래.
6: 아, 그래.
5: 당약 쓰고 지금 현저하게 그저 사람이 얼굴 색이랑 완을 좋아졌단 말이에요.
0: 네, 그렇게 놀라운 효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약 많이 쓰고도 안 돼서 마지막 희망 가지고 왔다 썼는데 지금 아주 놀라운 효과들을 봅니다. 예.
5: 그래 놓으니까 온 집 식구들 좋았는데 원래 또 이 가족 쌓아 있어가지고 모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 그렇게 그런 이 가남을 돌아갔단 말입니다.
0: 네. 그리면은 창제를 써야 됩니다. 이제 예수가
5: 창제도 오랫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창제하고 망 이제 수치 다 좋아진다면 창제하고 망제는 그래요.
5: 선생님이 그 내 자수를 물어봐달라 해서 선생님과 문의하고 선생님이 석 달 먹고 서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나 수치 많이 내려갔다 하던 게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석 달 후에 가 검사를 하고 완전히 다 내려갔다.
0: 네. 그래도 이 수관전환은 이제 장대표군을 한번 끊고 망제하고 창제는 끊지 마셔. 간격 두 매서를 그냥 쓰셔.
5: 예예예.
0: 예, 예. 예, 그렇게 알았어. 하면 됩니다.
5: 예.
0: 예.
5: 마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7: 예. 네, 이 방송 들으니까 당뇨가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 방송 문의드립니다.
0: 네.
2: 네,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셔서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
2: 그 네, 좀 복잡한데요.
0: 방송.
7: 아.
0: 방송 끄셔.
7: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7: 그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0: 예.
7: 어머니가 검사하니까 뇌경색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뇌경색 그런 치료를 벌은 이번에서 받았는데.
0: 그 텔레비전과 방송인가 그 끄셔. 여기 다 듣깁니다.
7: 예.
0: 예.
7: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가 검사한 뇌경색이라 해가지고 도저히 진단받고 이번 치료를 보름 받았습니다. 그런 게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너무 아프고 이 두의 머리 막 쑤시는 것 같고 이런 게 또 좋다는 청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효과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 무슨 저기 장료가 좋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데 좋은 이런 약도 있습니까?
0: 네. 지금 혈압이란 온정됐습니까?
7: 혈압이 지금 저 혈압입니다.
0: 중풀이 이제 왔다 했잖까?
7: 네. 뇌경색이.
0: 뇌경색이 왔다 했죠.
7: 네.
0: 뇌경색이 온 후에도 저 혈압인가?
7: 네. 지금 저 혈압 상태고 맺었고 그렇습니다.
0: 그러면 환자분 모시고 내일이 덕길 장약방 가시오. 그 증상이 지금 좀 특수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그 예, 병원에선 위염이라 하는데 무슨 약 쓰겠는가 하고 그래 문의하는 게 있는다.
0: 무슨 증상 있습니까?
8: 위에 이렇게 위염이라면 왜 위열이 세다고 왜 먹어도 자꾸 못 깨우고 소화는 잘 되고 이런데 어떤 약이 된다?
0: 예, 환자분이 내일이 직접 듣길 장약방 찾아가셔. 예? 지금 네. 가서 자세하게 자문하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0: 감로 장약 판매 지점
2: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런칭망제는 전통적인 장약으로서 청열하고 해독하면서 기혈도 조화롭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열로 인한 각종 소화 불량하고 배가 붓거나 예,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 보물급 장약 네 가지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효능 이외에도 더 많은 공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내의 습열도 제거해주고 이 습열을 제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일반적인 중성약으로도 습열이 잘 제거되지 않는데 지금 뭐 런칭망주에를 쓰고 습열이 제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비위도 조화롭게 해주면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로 촉진시킵니다. 예, 소화도 되게 하면서 흡수가 잘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소화 계통이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는 데서는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도 개선시킵니다.
0: 네.
1: 예, 지금 우리 변비가 영 엄중한 분들은 예, 우리 런칭망주하고 이 안시오산 두 가지를 쓰고 변비가 이 그분 한 분 본인들로 그럽니다. 토끼똥 같은 거 논다 이분도 좀 나섰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우리 간열로 인해서 예, 간질환으로 인해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수간전항하고 이런 칭망제도 같이 쓰면은 이 복부둘레 이 복부 비만도 또 해결이 되면서 변비까지 또 해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런칭 망주하고 런칭 창주에는 예, 그저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는 망주를 처방하고 또 병이 엄중한 분들에게는 런칭 창주를 같이 또 처방합니다.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예, 효과를 좀 빨리 보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창주하고 망주에 예, 조주다시 치수의 전주와는 환자분들이 인전에 와서 안하루에 이 창주해 주셔, 망주해 주셔 이 정도로 모두 또 이 수호설이 좋은 효과를 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이 조주다시는 아주 긴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특수한 배합방제인 예, 전통장약입니다. 위장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최고의 약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소화계통 질병에서도 많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주다시를 보면은 35가지 순천연 고산약재로 제조됐고 또 간기를 소통시키면서 전신의 기가 잘 통하게 합니다. 예, 우리 우선 먼저 위하고 비상이 좋다면은 기 운행이 잘 돼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위를 건강하게도 하면서 청열하고 궤양도 치료하고 부종을 내려주는 등 이런 다양한 공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효능을 본다 할 때에는 정체된 이런 간기도 소통시켜주고 비상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열을 내려줍니다. 예, 지금 간열이 있다 할 때는 소화 기능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신의 눈에도 영향 주고 뇌혈관 질환에도 영향 줍니다. 예, 간열로 인해서 중풍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예, 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소화계통을 살펴주면서 치료하면은 또 더 빨리 치료가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배가 좀 부풀어 오르는 감, 예, 우리 팽창감이라죠. 이런 팽창감이 있거나 위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위가 또 어떤 분들은 타는 것처럼 아프다 이런 분들도 조주다시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주다시는 간열통이라든가 소화불량 트림이 나거나 담즙을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예, 그리고 리질이 있는 분들 예, 적백색 리질이가 옛날에는 좀 이 유행된다 뭐 애들인데서 많이 유행됐죠. 근데
0: 네네.
1: 지금은 로인분들이 리지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0: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거나 피부가 좀 두꺼워지는 증상도 개선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보물꽃 네 가지 장약은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제가 설명했지만 이 네 가지 약품에는 이 조타이뿐이라는 이 좀 특수한 약 바로 감로장약에밖에 없는 예, 우리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치료 범위가 또 아주 높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위장도 시료가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예, 간하고 담낭에 시료가 있는 분들 예, 그 외에도 담석증이 있거나 방광결석이라든가 자궁근종 예, 식물 중독이 있거나 오래된 내과 질병 예, 부종 수종 예, 자꾸 붓기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내세 있는 분들이 약 안 맞아도 부종이 내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조주 다시를 쓰면은 부종이 빨리 내립니다.
1: 네.
0: 예, 그 외에도 어떤 분들 식적이 있는 분들, 아, 나는 딱 요, 음식을 먹으면은 내리 아이 간다는 분들이 있죠.
1: 네.
0: 예, 식적 덩어리가 있거나 명지 끝에 이 음식물이 뭉쳐 있거나 혹은 예, 감기 울결하고 간혈 울결이 있는 분들, 예, 그 외에도 비장에 어혈이 있거나 위장도 운동이 잘 안 되면서 대소변이 막히고 심맥이 약하거나 예, 심장 혈맥이 막힌 이런 증상 치료에서는 예, 우리 조주다시를 쓰면서 더 빨리 낫겠다 할 때는 조주다시하고 이런 직망제를 같이 쓰면은 예, 더 이외의 이런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조주다시는 전문적으로 위장도 질병도 치료하고 또 보양도 하는 예, 이런 보물급 특허 장약으로서 여러 가지 위축성 위염, 소화계통 질병, 예, 안병변 소화도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1: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은 아주 특별한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9월 3일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줄 따뜻한 동화, 또 우리 고장에 관한 유용한 상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답니다.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상상력을 키우고 고장을 사랑

하는 마음, 서로 돕는 따뜻한 정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연변의 명소와 특별한 풍습에 관한 상식을 함께 배워볼게요.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소통 능력을 키우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우리 고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온 비밀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나는요 연변을 사랑합니다를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동화는 산골 마을의 대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른 장백산 기슭 예쁜 마을에 고마 은별이가 살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죠. 어느 날 마을 곳곳에 예쁜 현수막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는 모습을 보고 은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은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벌써 74살이 되는 날이란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 아래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돕고 아껴가며 오늘의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온 거야. 은별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아버지는 밭을 일구고 길을 만들고 학교를 세웠던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비가 오면 이웃집 밭을 같이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힘을 합쳐 이겨냈던 이야기였죠. 그날 밤 은별이는 창밖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이웃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아름다운 연변을 더욱 예쁘게 가꿔 나가야지. 다음날 은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꽃씨를 심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즐겁게 놀았어요. 은별이는 아름다운 고장은 어른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도 소중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우리 고장을 아끼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이야기 정말 따뜻하죠.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갖고 온 우리 연변은 정말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고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중히 여기고 예쁜 환경을 지키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모두 연변의 소중한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자, 이제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상식은 아름다운 우리 고장 연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변의 신기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알아볼게요. 우리 연변은 웅장한 장백산을 품고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들과 푸른 숲이 아주 많아요. 봄이 되면 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고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풍경을 보여준답니다. 또 연변에는 조선족의 아름다운 민속 문화가 살아있어요. 예쁜 전통 복장, 맛있는 김치와 떡, 신나는 가락의 민속춤과 민요가 있는데요. 여러 민족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각자의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거리와 공원에 있는 꽃과 나무를 함부로 꺾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고장을 아끼는 작은 습관이 바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연변에서 봄이면 언덕에 활짝 피는 예쁜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연변의 꽃망울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바로 진달래입니다. 친구들 정답 맞췄나요? 봄이 오면 연변의 곳곳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만개해서 온 산을 예쁘게 물들이는데요. 진달래꽃은 따뜻한 봄 분위기를 가득 느끼게 해주는 연변의 대표 봄꽃이랍니다. 이제 봄이 되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산에 가서 예쁜 진달래꽃을 구경해 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지민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지민입니다. 이번 주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민 친구의 편지를 읽으니 충분히 걱정되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거든요. 네, 별이 언니도 어릴 적 학교 행사 때 무대에 서서 손이 떨렸던 기억이 있어요.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고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무대에 서는 친구들과 서로 웃고 눈을 맞추며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럼 긴장이 조금 풀릴 겁니다.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무대를 꾸미는 모습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인데요. 실수가 조금 생겨도 괜찮아요. 함께 즐기며 축하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별이 언니가 무대 아래에서 지민 친구와 모든 친구들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탐정이 파헤칠 주제는 연변에서 여러 민족 친구들이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여러 민족 인민들이 더불어 살면서 함께 일하고 명절에는 서로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사이좋게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꼬마 탐정이 되어서 그 비밀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비밀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각자 다른 풍습과 이야기, 명절이 있지만 서로가 인정해주는 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서로 돕는 마음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웃끼리 밭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겨낸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학습을 도와주고 아픈 친구를 배려하는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따뜻한 고상을 만드는 거랍니다. 세 번째 비밀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축하해주는 겁니다. 네, 오늘처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기념일에도 모든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웃으며 축하하잖아요. 기쁨은 같이 나누면 두 배로 커집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고장이 화목하고 아름다우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오늘 꼬마 탐정이 찾아낸 비밀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고향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연변초순족자치도 창립 74주년 특집 꼬마 라디오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고장 연변을 생각하며 오늘 배운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호명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 함께 고향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연변대지에 민족 단결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북경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0: 중국 조선족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교강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 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 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제 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의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무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의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의 뿌리 내리고 본토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겪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내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강물을 60

0: 5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탑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 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천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금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노는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흥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신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2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용자 접목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희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개코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성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개코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연변조

0: 있으나 개그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약,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계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개그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작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는 개그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개그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활동은 개그 건강 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개그 건강 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 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개그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와 문화관광기업들이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활동에서 길림성 개그 건강 양생 합작 연맹이 정식으로 설립되는데 우리 주에서는 9개 기업이 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적 토대 튼튼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 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습니다. 신시대의 헌법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사물을 처리하며 민족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당조항의 결책포치를 관철 실시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타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 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0: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자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죄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

0: 메시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람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비영 정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 끝과 애국 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노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에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요해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나에서는 도나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진안장 열사 릉문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 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연변 조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74주년을 맞는 날이자 민족 단결의 달 9월을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 민족이 하나 되어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이 특별한 달에 우리는 연변의 74년 발자취를 돌아보며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74년간의 우여곡절, 74년의 추나추덕, 이 드넓은 변강의 뜨거운 땅 위에서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며 낙후에서 발전으로, 빈곤에서 번영으로 향하는 장엄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조화민족 공동저식을 공고히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이 운명을 함께하고 영예와 치욕을 함께하며 생사를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한다는 이념을 굳건히 세우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선언이 아니라 연변의 모든 아들딸과 전 중화의 아들딸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정신적 좌표입니다. 연변은 민족 단결의 고장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법엄 집단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영광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살고 함께 배우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려는 과정에서 진심과 정성으로 가꾼 성묘시 같은 공동체 결실입니다. 연변의 번영은 조국의 강성함과 때려야 뗄 수가 없으며 변강의 안장은 여러 민족의 단결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 든든히 뒷받침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저식을 모든 사회의 중심선으로 삼고 눈동자처럼 민족 단결을 아끼고 생명처럼 이 소중한 화합의 국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희망 가득한 땅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더욱 당당한 자세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여정에서 연변대지의 번영과 민족 단결 진보의 새 장을 함께 써내려갑시다. 오늘 프로에서는요, 우리 연변 땅에서 피어난 민족 단결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먼저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 1000명 대표들이 천천사회구역에 진입해 조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한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문시 인대상무위원회는 1000명 대표 천천사회구역에 진입하여 조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기 활동의 배치에 따라 대표들을 일선에 파견하고 민족 단결과 민생 사업을 추진하여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 사업이 대중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생동한 실천으로 전환되도록 힘썼습니다. 도문시 신화가두 실흥사회구역의 한 시민은 전에는 해가 지면 공원이 너무 어두워서 산책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등도 설치되고 CCTV도 있어서 정말 안심입니다. 또한 인대 대표들이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처럼 인대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이 반영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례는 도문시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천명 대표 천촌 진입 주제 활동에 정신을 기울이고 세 가지를 틀어주고 세 가지를 촉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활동을 면밀하게 배치했습니다. 대표들은 촌과 사회구역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를 해결한 결과 실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두 흥안사회구역과 흥평사회구역의 인대 대표들은 주민사회구역 관련 부문의 대표들과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무럭관리가 없는 오래된 소구역의 도로를 재포장을 하고 비막이 철판 로화, 지붕 등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난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신화가두 신흥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들이 직접 자금을 마련하여 관할구역의 로후주택 구역에 80개의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으며 향진 인대 대표들은 각종 자원을 통합하여 이웃관계, 토지분쟁, 식수안전, 도로통행, 취업, 의료보험, 환경정비 등 촌민들의 실제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이래 도문시 각급 인대 대표들이 해결한 민생 문제는 총 297건에 달했습니다. 조제 활동의 또 다른 축은 리론 선전입니다. 도문시 인대 상무위원회는 언어 표달력이 좋고 책임감 높은 160여 명 인대 대표를 선발하여 20개의 사회구역과 50개의 행정촌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걸어다니는 선전원으로 변신한 인대 대표들은 조화민족 공동체 건설, 당의 민족정책, 15호 발전회, 해민편민정책 등을 주제로 기업 학교 기관은 물론 주민들의 집마당 논두렁까지 찾아가 미니 강좌, 미니 협의회의 마당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선전 강연은 총 350여 회, 참가 시민은 연인수로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도문시 향상가두 흥안사회구역 당총지 서기 겸 주민위원회 주임인 경세광은 우리 사회구역의 인대 대표들은 어려운 정치 용어 대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언어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생동하게 전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이 호소한 21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작은

실천이 민족 단결의 큰 울타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도문시인대 상무위원회의 단단한 정치적 지도 능력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문시인대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의 주간 업무 정례회의 특별학습회 등을 통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활동 관련 내용을 전달학습하고 전문활동 지도소조를 설립하여 주제활동의 중점, 임무와 추진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지도자들은 각 향진 사회구역을 분담 관리를 하면서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지도하였고 상급이 하급을 지도하고 단계별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어 활동 성과 보장을 위한 탄탄한 조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의 부주임 최동표는 계속하여 정책 설명과 민생 실천 사업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인대 대표가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선전원 실천자 수호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이끌며 도문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하여 여러 민족이 단결하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강력한 합력을 모으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도문시인대 대표 상무위원회는 천명 대표 천개 마을 사회구역 진입 활동을 통하여 대표들이 현장으로 나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민족 정책을 알기 쉽게 전하며 민생 문제 292여 건을 해결하고 350여 차에 달하는 선전 강연을 펼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 사회구역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이어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섭외구역의 민족단결 실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섭외구역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구역 당위원회가 정성을 다하여 실천해온 이른바 네 가지 마음 사업법인데요. 조직으로 마음을 잇고 문화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봉사로 마음을 보듬고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운영하는 것. 바로 이 네 가지 마음이 이 사회구역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격자원이라는 분들의 활약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들을 격자원으로 뽑았는데요. 이분들은 동네의 눈과 귀이자 든든한 심부름꾼입니다. 집에서 물이 새거나 노인이 약을 사오기 어렵거나 이웃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은 격자원이 직접 달려와 꼼꼼히 기록을 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주민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격자원 전달을 거쳐 사회구역 반영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순환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격자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회사가 없는 오래된 주민구역의 보수 문제는 늘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사회구역 당에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속에 숨은 능력자들을 찾아 나섰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민흥능력자 보물상자 자원봉사대입니다. 전기, 배관, 목공 등 10여 명의 다양한 기술을 가진 주민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듣기로 이웃을 독자하는 주자의 큰 문제는 작게, 작은 문제는 무료로 해결해주며 동네 든든한 해결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혼자 사는 우리 아주머니 집에 온수기에서 물이 새는 큰일이 났습니다. 자원봉사대 장선사님이 30분 만에 척척 고쳐주셔서 큰 그짐을 덜어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는 주민 모두가 땀을 흘리며 함께 한 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간에 파손돼 비만 오면은 지흙탕이 되던 골목길을 새롭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위석이 지춘정 씨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100여 차량 분량의 벽돌을 구해왔습니다. 일본 주민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양아주머니의 외침을 시작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벽돌을 나르고 땅을 고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반짝이는 새길우로 이제는 비 오는 날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일궈낸 이 길은 이웃 간의 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통하는 데는요 대화가 빠질 수가 없죠. 민흥사회구역에서는 매달 민족의사회라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여러 민족의 주민 대표들이 모여 가로등 수리부터 수압 문제, 주차장 정비까지 동네 살림살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족 주민 김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낸 제안이 실제로 동네에 반응이 되니 앞으로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 손으로 가꾼다는 이 주인공 의식이야말로 화합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42여 명의 다민족 주민들로 구성이 된 자원봉사대가 있어서 북구로인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빨래와 청소는 기본이고 말벗이 되어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립니다. 그리고 당원 간부들은 어려운 이웃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소원 1호적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쌀과 식용유가 필요한 집에 직접 전달을 하며 민족을 떠나 어려운 이웃이라면

언제든 손을 내미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회 구역은 더욱 북적입니다. 단오에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중지를 빚고 추석에는 함께 월병을 만들며 정을 나눕니다. 한족 주민 양아주머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정말 좋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주민들은 그저 스치는 이웃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갑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옆집 한족 청년이 먼저 나서고 정책이 궁금하면 만족 언니가 친절히 다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민흥사배구역의 일상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돕는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흥사배구역 당이 지춘정 서기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모든 민족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함께 살고 배우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연결시 신흥가도 민흥사배구역은 네 가지 마음 사법을 통하여 격자원 운영, 자원봉사대 구성, 주민참여 도로 포장, 민족의사회 개최, 명절 공동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공동체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러나 연변의 민족 단결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주우수 공산당원이며 주당의 통신부 1처 처장인 왕수 씨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왕수는 부대에서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당기 앞에서 선서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와 인민에게 바친다는 그 묵직한 느낌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8년의 군생활은 그의 의지를 단련하였고 뼛속까지 강인함을 새겨놓았습니다. 2018년 그는 군복을 벗고 부대에서 전역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나 구민도 잠시 그는 고향의 연변으로 돌아가기로 작심했습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산과 물이 수리한 뜨거운 땅은 그에게 단순한 지리적 좌표가 아닌 핏줄로 이어진 뿌리였습니다. 총을 메고 국가와 가정을 지키던 일에서 변강의 뿌리 내려 여러 민족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왕수는 자신의 전장이 바뀌었지만 그 뒤에서 지켜야 할 것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 같은 구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사전에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한다는 것은 더 이상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뛰쳐나가 바쁘게 움직이는 새로운 사명으로 됐습니다. 통일 전선부에 와서 맞이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학습 관문이었습니다. 왕수는 리론 학습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문건이 전달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 학습 독본, 주한민족사업회의 정신학습지도 독본 같은 책들을 찾아 읽고 읽으며 기록하고 기록하며 곱씹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삼아 왕 처장의 책상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형광펜으로 빼곡히 표시된 그 몇 권의 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왕수는 자신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주당인은 중대한 문건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구축할 때 관한 결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임무는 왕수와 주당의 정책연구실 동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꼬박 보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수는 동료들과 함께 거의 매일 깊은 밤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회의실 흙판에는 구도가 빼곡히 적혔고 컴퓨터 속 문서는 한 번 또 한 번 고쳐졌습니다. 졸리면은 진한 차로 정신을 차렸고 배가 고프면은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적당히 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왕수는 고개를 저으며 군인 투교의 고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회상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고 당은 저를 여러모로 이끌어주었습니다. 조직에서 저에게 임무를 맡겼다면 절대 군인이라는 신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고치려면 마지막 한 글자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고쳐야 합니다. 이런 거의 강박에 가까운 고집은 결국 문건의 성공적인 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겨를도 없이 다음 임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변 박물관의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라는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이런 단순히 그림 몇 점을 걸고 옛 물건 몇 점을 지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시는 연변대지에서 수천 년 동안 여러 민족이 어떻게 서로 왕래하고 교류를 하고 융화되어 성묘시처럼 꼭 끼안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서 왕수는 거의 박물관 공사장에부터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한 점 한 점 문물을 선정하는 일부터 전시판의 한 줄 한 줄 해설사의 표현까지 조명의 밝기부터 전시장 진열대의 각도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 시절 그의 구두창은 얇아지었고 그림 없는 소통과 협의로 자주 목이 쉬어 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이 마침내 정식 개관한 그날 왕수는 맨 앞에 서지 않고 조용히 군중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림 없이 이어지는 관람객들을 바라보았죠. 그는 한 조순족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한 오래된 사진 앞에 오래도록 서서 눈가를 붉히는 모습을 보았고 교복을 입은 여러 민족 학생들이 모여 고대 청동기에 대해서 신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왕수는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운 모든 고생에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전시관은 연면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핵심 선전 교양 기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소리 없는 이야기꾼처럼 연변의 역사와 민족 단결의 숨결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왕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민족사원 하나의 전시, 하나의 문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완전한 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쉴 새 없이 몇 가지 큰 일을 연이어 추진했습니다. 먼저 그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의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운 큰 회기였습니다. 부업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자 민족 단결 사업은 정반상을 얻게 됐습니다. 이어 그는 성육꽃 피어나는 연변 공동체 사 브랜드 구축에 참여하였고 총 20개 주제 활동을 기획하여 민족 단결 선전 교양이 봄바람과 단비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왕수는 동료들과 함께 연변의 각 현과 시를 샅샅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30개 연구학습중심, 30개 관광으로 왕내 교류 융화 촉진기지, 112개 교육선행학교, 189개 사립구역 건설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연변 박물관을 핵심으로 하고 8개 현시의 교양기지를 지지로 하며 특세 거점을 부원으로 하는 1 플러스 8 플러스 N 교육선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그물망은 촘촘하게 펼쳐져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씨앗을 연변의 산과 물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누군가 왕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은 눈에 바로 띄는 성과가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왕수는 항상 해맑게 웃으며 아주 소박한 말로 답했습니다. 민족 사업은 바람결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가야 하는 사업이죠. 겉면만 좋게 꾸미거나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입당할 때 다짐을 했던 그 초심을 저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에서 통일전선 일꾼으로 총을 어깨에 메고 나라를 지키던 일에서 붓을 잡고 단기를 수호하는 일로 왕수의 신분은 변했지만 그가 2010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하며 했던 맹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이 여러 민족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변강의 뜨거운 땅에서 그는 여전히 군인의 끈기와 중국 공산당 당원의 충심으로 보이지 않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라는 시를 한 땀 한 땀 눈에 보이는 일상 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혹은 따뜻한 정책 해석 한마디, 혹은 민족을 넘은 상부상조, 혹은 정경교류 한마당,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 뒤에는 왕수와 같은 노병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말솜씨도 하늘을 찌를 듯한 선언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 묵묵히 갈고 닦는 노력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

한강의 안정과 민족 단결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조석입니다. 네,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역 후에 고향 연변으로 돌아온 왕수는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자신의 새로운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민족 단결 정책 연구부터 박물관 전시 기획, 관련 조례 제정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성육구 피어나는 연변이라는 공동체 사프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학습 성과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을 하며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문시 인민대표들의 발로 뛰는 현장 활동, 연길시 신흥가도 민흥 동네의 정겨운 이웃 사랑 이야기, 그리고 왕수 처장의 진심 어린 헌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민족 단결이 결코 거치 않은 구호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백구역 골목에 들어선 환한 가로등이고 함께 나누는 명절 음식이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입니다. 성육시처럼 서로 밀착되어 하나의 큰 열매를 이루는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연변 저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74번째 생일을 맞이한 구삼 명절입니다. 일찍 우리 선인들이 이 땅에서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활기찬 연변을 만들어주었죠. 이 특별한 날 우리 함께 나눌 책이 바로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입니다. 혹시 이 작품의 제목을 보면서 달과 육펜스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셨나요? 달은 우리가 꿈꾸는 머나먼 리상, 육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한답니다.

우리 연변의 선인들도 바로 저 먼 달을 바라보며 이 땅의 터전을 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부님들은 매일의 일상이라는 6펜스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소중한 달을 키워가고 계시고요. 바쁜 아침,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 문학의 거장 서머신 몸의 걸작 달과 6펜스, 그 충격적이고도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 그런데 막상 그런 선택을 하려면 두려움이 앞서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의식되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홀연히 사라져버린 남자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과 육펜스는 1919년에 발표된 서머신 몸의 대표작으로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전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사실 이 제목은 한 평론가가 서머신 몸의 이전 작품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에서 따온 거예요.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주인공은 달을 동경한 나머지 발치에 있는 6펜스 은화는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었죠. 여기에서 달은 우리가 꿈꾸는 리상, 6펜스는 눈앞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 소설은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수입, 편안한 생활,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주인공 스트릭랜드의 나이를 아시나요? 40살이었답니다. 흔히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20대나 30대를 떠올리지만 그는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어서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살의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생판 모르는 파리로 떠나는 용기. 현실 중에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 인물 프랑스 후기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갱 역시 중년의 중권 중개인을 그만두고 그림에 미쳐서 타히티로 떠난 화가였죠. 써머신 몸은 고갱의 극적인 생애를 소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고갱의 삶을 아는 독자라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곳곳에서 고갱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거예요. 써머신 몸은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직접 타히티까지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위해 직접 발로 뛰던 시대가 있었죠.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시절. 그는 배를 타고 머나먼 남태평양까지 가서 현장의 공기와 풍경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타히티의 아름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볼까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울림이 있는 소설입니다. 천천히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막은 런던인데요. 찰스 스트릭랜드는 런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식 중개인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안정된 직장과 사회적 명성까지 그는 평범한 가장의 전형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아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요. 이 편지에는 변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호한 통보일 뿐이었죠.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도망친 줄 압니다. 그래서 화자인 나를 파리로 보내 남편을 설득하게 하죠. 그런데 파리에서 만난 스트릭랜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여자는 없소. 그림을 그리고 싶소.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림에 미친 거였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게다가 그는 가진 돈이라고는 100파운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런던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파리의 쥐구멍 같은 다락방에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를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스트릭랜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지 않고는 못 빼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그림을 그리며

합니다. 돈은커녕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도우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는 말하죠.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그의 하루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다시 그림 그리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막은 파리인데요. 파리에서 스트릭랜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예술에 대한 집착이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더크 스트로브라는 평범한 화가였어요. 스트로브는 스트릭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지만 결국 스트릭랜드에게 아내 블랑슈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랑슈는 스트릭랜드에게 버림받고 자살하고 스트릭랜드는 이 모든 비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냉혹함. 과연 이것이 천재의 특권일까요? 아니면 단지 이기심일까요? 세 번째 막은 타이티인데요. 파리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스트릭랜드는 마르세유를 거쳐 드디어 남태평양의 타이티 섬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주민 여성 아타와 만나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던 예술 세계를 완성합니다. 타이티는 스트릭랜드에게 완벽한 장소였어요. 문명의 간섭 없이 오직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극이 찾아옵니다. 스트릭랜드는 나병에 걸립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의 마지막 작품은 오두막의 벽 전체를 뒤덮은 거대한 벽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순간 그는 비로소 평화를 찾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에 따라 아타는 그 오두막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인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작품에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각자 참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찰스 스트릭랜드. 그는 모든 것을 버린 남자입니다. 안정된 삶, 사랑하는 가족, 사회적 명예까지.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쳐요. 왜일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천재인 동시에 냉혹한 인간입니다.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예술적 욕망만을 좇아요.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도 자신을 돌봐준 친구보다도 자신의 그림에 더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런 미친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고 저런 열정 나도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소설은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화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인데요. 그는 작가이며 스트릭랜드와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됩니다. 화자는 스트릭랜드의 잔혹함에 분노하면서도 그의 예술적 열정에 매료됩니다. 바로 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스트릭랜드라는 불가해한 인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은 더크 스트로브인데요. 그는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평범한 화가입니다. 그는 스트릭랜드의 그림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내를 스트릭랜드에게 빼앗기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건 단지 변명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 이 소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소설의 제목이 상징하듯 달과 육펜스는 리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달을 선택했어요. 그는 평범한 행복, 눈앞에 육펜스 같은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스트릭랜드가 행복했을까요? 그는 굶주리고 병들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따지고 있겠소? 어떻게든지 물속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렇지 못하면 빠져 죽는 것 아니요. 이것이 바로 스트릭랜드의 삶이었어요. 그는 예술이라는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다.

한편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냉혹한지도 보여줍니다. 스트릭랜드는 천재였지만 그렇기에 더 외로웠어요. 그는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그림만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트릭랜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달을 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달 하나쯤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한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주말에 한 번 그림을 그리는 시간, 또는 그저 꿈을 꾸는 시간.

지금까지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눈앞의 육펜스를 위해 아니면 저 먼 달을 위해. 이 책의 스트릭랜드는 인생의 후반부에야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많았지만 그가 찾은 것은 더 컸죠. 여러분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그럼 100년 전에 쓰인 소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머신 몸의 달과 육펜스가 출간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작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은 달과 육펜스라는 상징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월급, 대출, 경쟁. 우리는 눈앞의 육펜스에 정신없이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서머신 몸의 소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요. 달과 육펜스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시와 먼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현실과 현재를 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죠. 이는 단순히 꿈을 쫓아라는 훈계가 아니라 삶의 균형에 대한 성찰입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 그의 결단은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일종의 대리만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고요.

우리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에 매혹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을 동경하면서도 그의 잔혹함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지만 꾸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두 얼굴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순된 태도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가 현대인에게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스트릭랜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요. 스트릭랜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의 길은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하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상처를 주며 결국 병들어 죽어갑니다. 이 소설은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냉혹한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트릭랜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예술적 천재성과 도덕적 결함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며 철학적 관점과 문화적 내포를 고려하도록 독자를 초대합니다. 즉, 위대한 예술을 위해 인간성을 희생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스트릭랜드는 타이티에서 아타와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는 리상과 현실,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오늘 시간에는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에 담긴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마흔의 나이에 모든 안정을 버리고 머나먼 달을 쫓아 떠난 인물이었죠. 우리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어쩌면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열정을 동경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연변은 7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여성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죠. 아이 등교시키고 남

남편 출근 준비하고 상 차리고 빨래하고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품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달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변의 내일도 그 달빛처럼 더욱 환하고 찬란하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불어 편집의 전정예 진행해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도 성립 기념일입니다. 날로 번영 발전해 가는 우리 고향 연변에 대한 자랑을 안고 정다운 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갖고 가며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웃음을 지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주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혜선이 글 흔들리며 피는 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상 수상식이 있던 날, 수상의 기쁨에 감동을 더했던 것은 오랜만에 찾아온 후배의 얼굴이었다. 그는 수줍게 생화 한 다발을 내밀었다. 포장지에 쌓인 채 아직 입을 굳게 다문 채로 피어오르려는 열송의 핑크빛 울금향이었다. 잔잔한 분홍빛과 청초한 모양이 마치 첫사랑의 뺨같이 수줍고 아름다웠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서도 수상의 기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꽃다발을 바라보니 포장지에 쌓인 함함하면서도 은은한 모습이 어쩌면 이토록 애틋하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었다. 선물을 마주한 설렘은 받는 이가 포장을 풀기 전까지 간절한 기대와 상상이 있듯 나는 꽃다발을 가까이 끌어당겨 포장지 사이로 스미는 꽃향기의 곳끝을 가져다 댔다. 그 향기를 폐부 깊숙이 몇 번이고 힘껏 빨아들이고 나서 마침내 아쉬움을 달래며 옷고름을 풀듯 포장지를 헤엇지었다. 그리고는 꽃가지를 정리하는 대로 물을 받아둔 꽃병에 하나둘 꽂아넣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꽃자루가 물을 만나는 순간 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이 아닌가? 가지들은 힘이 없이 축 처지고 방금 전만 해도 생생하던 꽃들은 졸고는 아이들처럼 의기소침해 보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꽃병의 아구리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지, 물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가지를 너무 짧게 자른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리저리 꽃대를 만지고 위치를 옮겨보다가 아예 꽃병을 바꾸고 물을 갈아주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꽃병에 꽂힌 울금향은 포장지에 쌓여 선물로 내게 건네졌을 때 그 짜릿한 기대와 설렘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 이 꽃은 포장지에 쌓인 채로 있을 때가 가장 예쁜 거였구나. 순간 분주하게 돌아치던 몸과 함께 당황하던 마음마저 덜썩 주저앉으며 허전함이 몰려왔다. 레림에 시들 테니 그때는 아쉬운 대로 버려야겠지. 그렇게 마음을 접은 듯 애써 꽃을 외면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습관처럼 거실로 나가 문득 꽃병을 치워다 보았다. 그런데 전날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꽃들이 부끄럼이라도 탈각한 듯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정말이지 꽃대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 전에 나른함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살짝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전날의 내 판단이 얼마나 성급하고 오만했는지를 이 꽃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 울금향은 완전히 다른 꽃이 되어 있었다. 꽃대는 빳빳하게 곧게 서 있었고 꽃잎들은 하나같이 입을 곱게 벌린 채 당당하고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손을 뻗어 만져보니 언제 그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었나는 듯이 꽃대가 놀랍도록 단단해져 있었다. 아! 얘들도 꽃병에 꽂힌 순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꽃들은 뿌리 뽑힌 채 포장지에 쌓여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물과 자리를 만나 일시적인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충격을 이겨내고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제야 후배가 이 꽃을 선물한 이유가 짐작이 가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는 마음과 함께 기쁨이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올 공허함이나 현타를 이 꽃이 위로해 주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문득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독자들과 만나며 그 신선함과 즐거움에 한없이 설렜던 때가 생각났다.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감성수필 코너를 맡아 열심히 글로 채우며 나름의 인기와 만족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한 선배의 날카로운 좋은 한마디에 모든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 뭔가 얘기를 더하지 못하고 급히 끝을 맺는 느낌이야. 한마디로 깊이가 부족해. 그 말은 순식간에 나를 삼켜버렸다. 나는 언제 그처럼 당당했던가 싶게 내 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흔들림 속에 빠져들었다. 그 조언은 분명 내 성장을 위한 자극이었을 텐데 필 가는 대로 쓰는 글에 너무 신났던 당시의 나는 보장지가 벗겨진 뒤에 울금향처럼 아프고 초라하게 축 처져 있었다. 그 뒤로 진정한 글쓰기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은 곤혹스럽고 힘들었다. 하루빨리 온라인에서 지면으로 나와야 한다고 자신을 탁달할수록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감정도 살아나지 않았다. 이게 끝인가? 내 글은 결국 이 정도에 머물고 마는 걸까? 꽃병에 꽂힌 울금향이 힘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것처럼 나 역시 낯선 자리에서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런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공부였다. 그렇게 점차 내공이 쌓여가고 감성이 채워지는 사이에 내 글도 한 줄 한 줄 늘어났다. 온라인 발표에 급급하던 때에는 해성처럼 떠오르는 영감으로 단숨에 써내곤 했지만 이제는 조급증을 누르고 머릿속으로 부단히 퇴고를 하면서 글의 구성에서 하나의 단어에 이르기까지 거듭 고치고 다듬었다. 그렇게 시간과 공력을 들여 완성한 글들이 선배로부터 이제야 좀 글이 된 것 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듣고 문학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나는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울금향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다고 느껴질 때 울금향의 꽃잎이 하나둘 벌어지듯 나 역시 서서히 피어났고 이번 수상의 행운까지 지니게 되었다. 물론 이제 상패를 받으며 달아올랐던 가슴이 천천히 식고 열렬하던 박수 소리가 점차 멀어져가면 의외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도 모른다. 상을 받았다는 건 어쩌면 기쁨과 동시에 견뎌야 할 무게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수상자라는 이름에 걸맞은 글을 써내야지. 전보다 나은 글이 나와야지. 그런데 내 시선은 왜 주변에만 머물러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 상을 받은 순간에 빛나는 포장지가 벗겨지고 나면 글쓰기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가 더 뚜렷하게 안겨올 것이다. 컴퓨터의 빈 화면을 마주하고 글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하는 숨막히고 갑갑한 하루를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흔들리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슬픔의 시간이야말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아닐까. 어쩌면 아름다운 순간들은 시들고 지는 법을 알기에 더욱 값지고 고개 숙인 시간을 견뎌냈기에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리라. 당당하게 피어 웃고 있는 울금향처럼 나도 언제든지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그 모든 흔들림이 바로 나를 피어나게 하는 힘이었다고. 계속해 다음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정혜선의 글, 나의 해방 일지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동창회를 앞둔 어느 날, 늘 민낯이나 다름없던 나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던 후배의 말이 떠올랐다. 언니, 요즘 인조 속눈썹과 매니큐어는 거의 기본으로 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반짝이고 싶었던 것일까. 두근거린 마음으로 미용실을 찾았다. 눈꺼풀이 반창고로 고정되고 속눈썹에 가느다란 섬유 한올 한올이 붙어져왔다. 반 시간 뒤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놀람과 만족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눈이 확연히 커졌고 눈썹이 또렷해져 한층 생기가 넘쳐 보였다. 이물감이 살짝 느껴지고 감김이 어색했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대가였다. 그렇게 몇 주에 한 번씩 찾는 미용실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의식이 되었다. 인조 속눈썹을 새로 붙이고 나면 어김없이 거울 앞에서 그 풍성하고 우아하게 휘어진 실리콘 섬유들을 바라보며 흡족해했다. 눈이 커지니 얼굴 전체가 달라 보였고 그 변화가 주는 자신감은 마치 새로운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른쪽 눈꺼풀이 불그스름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당황한 마음에 서둘러 피부과를 찾았고 의사는 간단히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다며 항생제와 연고를 처방했다. 연고를 바르니 놀랍게도 빠르게 붓기가 가라앉았다. 아, 일시적인 반응이었구나 하고 안도하며 그 다음 주에 또 미용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착각이었다. 몇 달 후 같은 오른 눈이 더 심하게 부어올랐다. 이번엔 연고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피부과를 여러 군데 더 돌았지만 진단은 거의 비슷했다.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알레르기성 염증입니다. 의사마다 조금씩 다른 연고를 처방했고 주의사항도 늘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상이 따랐다. 식단을 조절하고 고가의 저자극 화장품으로 바뀌었으며 영양제도 꾸준히 복용했다. 증상은 미묘하게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반복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려움과 따가움이 심해졌다. 엄마, 눈이 또 빨개요. 아이가 걱정스럽게 묻는 날이 많아졌다.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대답은 그렇게 했어도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오른 눈 주변의 붓기와 충혈은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선글라스로 숨기기도 어색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원인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는 게 어때? 그 인조 속눈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신경질적으로 부정했다. 아니야, 미용사가 말했어. 두는 다 그런 게 아니면 그 탓이 아니라고. 나는 미용사의 논리를 붙잡고 의심을 외면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유지해온 아름다움의 상징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무섭고 불편했다. 그 아름다운 가면이 없으면 다시 무미건조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정적인 단서가 찾아왔다. 오른 눈이 심하게 가렵던 날, 그 가려움이 눈꺼풀 전체가 아니라 정확히 인조 속눈썹이 붙어있는 속눈썹 라인에서 시작돼 번져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불씨가 튀는 것처럼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동안 애써 걸어왔던 자기 최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일시적인 화려함에 집착했던 내 모습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다음날 나는 단호하게 미용실을 찾았다. 오늘은 모두 떼어주세요.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요. 말을 끝내자마자 오히려 놀라운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그만둘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다. 인조모가 하나씩 제거되는 동안 나는 눈을 꼭 감았다. 오랜 시간 붙어있던 것이 벗겨지는 느낌은 마치 짝사랑의 상대에게 마지막 리별을 고하는 기분과 닮아있었다. 더듬는 아름다움에 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지막 인조모가 떨어졌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울을 들여다본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내 본래 속눈썹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풍성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청순해 보였다. 인공의 장식이 사라지니 눈빛이 오히려 더 맑고 밝아 보였다.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날 이후로 오른 눈의 붓기와 가려움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사라져갔다.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증상들이 마치 마법처럼 스르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몸이 보낸 경고를 드디어 듣고 그 무례한 요구를 멈춘 덕분이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온전함, 몸과 마음의 건강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던 시절 나는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며 속눈썹이 제자리에 붙어있는지 모양이 예쁜지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는데 그 습관 자체가 의식하지 못한 불안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가면의 무게를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있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고 가끔 눈을 마주칠 때 자연스러운 속눈썹과 맑은 눈빛이 주는 청순함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아름다움은 결코 하나의 틀에 갇혀있지 않다.
편안함이 주는 아름다움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이다. 가면을 벗은 자리에서 마주한 자기다움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움이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0: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대에 가면 초온 청심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충원, 북사삼 이런 8가지 진기희귀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공농주 치료놓고 말하겠다며 도대체 이 제품 자체는 뭘 치료하는 제품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이라서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숙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심장병 환자들은 많게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는데요. 중에서의 이것은 일종 증상에 관한 체계에 속하는 그 학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림상표현은 그럼 무엇인가? 심폐혈이 심하다 하는데 심장병 환자가 주요한 림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당뇨병이가 합니다. 입이 쓰고 그럼 단순 담낭에 문제가 있는가 이상이 있는가.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지요. 이런 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제일 전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에 모진 냄새가 나서 자네들이 부모하고 대화할 때에 되면 엄마, 아빠, 칫솔질 좀 자주 해. 그래서 남들이 치분을 하나 쓸 때에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지만 해도 입에서 냄새는 계속 났는데 본 제품을 시작해서 복용하시니까 자기도 어느 사이에 없어졌는지 입에 모진 냄새가 깜짝같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 치료에서 폐경락은 절대 홀쇠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폐경락은 백맥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피가 머리끝부터 갔다가 심장에서 제일 높은 부분 제일 밖끝까지 갔다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이 20개 해는 시간이게 되면 금방 피가 갔다 왔다 이걸 완성하게 되었는데 이 힘은 누구에 이거 하게 되었는가 봐. 폐경락에 이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뭐 공농주체에서 심폐를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룩골이 아파납니다. 룩골이 아파나게 되면 내가 룩골신경통인가 병원에서도 혹시 오해하는 이런 그 증상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은 룩골에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룩골 사이에 있으니까 룩골까지 아파나는데 이것도 역시 협심증이 일종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소년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심장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그렇게 빠를 줄 몰랐다. 이걸 복용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차서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던 게

0: 지금은 기본으로서 뭐 1층부터 3층까지 옛날에 몇 번씩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고 7층까지도 지금 다 한꺼번에 단숨에 오르고 내리고 해도 숨 차지 않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하려고 하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참 정신만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몇 년 전에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습니다.
0: 예.
2: 순결 올라올 때문에 그 숨이 차서 예, 그 주부들은 다 그 상처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만해 갔어요. 주사를 엿댔습니다.
0: 예.
2: 힘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가슴이 겨우 숨이 차고 예, 그 주신 안에 계속 그 입에다 달고 있고 예, 이랬습니다.
0: 예.
2: 네, 그때는 제가 물어야 됐어요.
0: 구급하는 거, 예, 예.
2: 그래던 게, 이것은 지금 주신한 한 번 다 이물고, 예. 아니, 숨이 그렇게 차고, 예, 가슴이 겨우던 게 이렇습니다.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예, 길이 혈압이 높고, 예, 또 잠도 잘 못 잡더라. 그래서 예. 지금 혈압도 정상이었고, 잠도 용 잘 잡니다.
0: 그래.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데, 심장병 치료해서 혈압약을 조절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속 입에서 냄새 났어요. 내가 계속 칫솔질 해라가. 계속 해도 입에서 냄새 난다.
0: 답답하죠. 예.
2: 그래. 그런데 이 양순의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지금 다 썼단 말인데. 예. 입안에서 냄새 안 난다.
0: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2: 그것도. 예. 그리고 예. 계속 당뇨병처럼 입이 자꾸 말라들면 이랬더라. 그런 게 입도 아예 말라든다.
0: 그렇죠. 예. 예.
2: 선생님 이 약을 쓸까? 예. 아,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거의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분들은 본 제품을 드셔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김 선생님 또 대답보다 좀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좋은 정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예.
3: 예, 부모님과 관계를 좀 넘었었습니다.
0: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계속 후두두 떨기고, 예. 심혈이 대단히 빨랐습니다.
0: 예.
3: 저 일본에 어떻게든 200R, 200S 이렇게.
0: 위암 심혈에 속하는데요.
3: 예, 그래서 그 부드러워도 자꾸 떨깁니다.
0: 예.
3: 그리고 심조통도 있습니다.
0: 예. 협심증.
3: 그래서 심조통 가슴에서 심장이 아프다 하면 전화기 손바닥으로 퉁퉁퉁퉁 치고 해서.
0: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예, 예. 예.
3: 부름도 잘 나려고. 그렇게 이게 좀, 이, 정신환호 먹기 시작해서부터 차차차차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주머니가 뭐 이게 중약인데지만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0: 그럼요.
3: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 떨기던 게 나 주머니가 뭐 이 심률이 빠르던 게 심률은 어제는 80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너무 뒤상적인 심률로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이 심장이 편안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무슨 밤잠도 잘 자지 그래 놓을까. 그래 뭐 그러니까 몇 개월 요즘 그진 이렇습니까 이거 정신만.
0: 예,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 두 개 요정 8개월 동안은 아무런 변동 없이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후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 내지 한 번 자기절로 자아 조절하면 됩니다. 예. 이제 선생님 복용하신 것보다 배수로 더 복용하시면 기본으로는 문제가 예. 없을 겁니다. 예.
3: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먹겠습니다.
0: 예.
3: 심장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0: 예. 네.
3: 이건 또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요.
0: 시름 먹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완전 시름 넣게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오늘도 좀 9가구 배달을 받자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9가게 세각을 무료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로티즈 내려가나 올라가나 숨이 탁탁 막혀서 예, 활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그전 안

0: 다 있고 누구도 모셨습니다.
1: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예.
0: 예. 솔떡거리고 그저 탁탁 막혀서 식은땀이 그저 나고 그저 뒷가슴이 그저 바늘 쏙쏙 찌는 앞가슴이 그렇지 해서 정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시각 먼저 싸서 그래 한 달치를 먹었는데 우선 먼저 이발 그렇게 냄새 더럽던 게 그것도 끝나가지고 이빨이 잇몸이 아파서 얘 맨 안에 틀린데 그렇게 잇몸이 아픕니까?
1: 예.
0: 그렇게 그러던 게 그 이롭지 않을까? 하나 소질되고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저 허렁허렁하던 게 그것도 없어지고 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아이 그래놓거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랬거나 할 때 솔직히 예,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이 약을 떨고서는 될 것 같지 않나?
1: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음이 가는 우수한 효과성이 좋은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자기 실제 정화경과에서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예.
3: 나도 이거 전 정신병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나는 심장이 나빠 수십 년 동안 고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저기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 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 전 정신병 쓰기 내게 맞겠다 했는데 정말 딱 맞았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저 석 달 좀 남았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심장병 부캐에서의 저기 저녁에 다음 또 충이 차서의 저녁에 다음 몇 번씩 깨어났댔어요.
1: 아 예.
3: 그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니 심장 100이 넘었는데 지금 80으로 정상이 됐어요.
1: 아 예.
3: 그 다음에 층계로 오르내릴 적에는 여기 숨 차서 오르내릴 적에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 이런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래서
3: 그렇죠.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아홉각 사자고 그럽니다.
1: 예, 아홉각의 생각을 들으며 한 개 치료 과정 넉 달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심장병 때문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4: 네, 지금 저는 정치만을 먹고 있잖아.
1: 예.
4: 어서 한 서너 달 먹었는데 지금 저런 있잖아. 그냥 숨이 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름이 계속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바빠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더 링글든 급진 가고 이랬어.
1: 아, 예.
4: 근데 지금은 그 선생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뭐 들어지면 또 허리 아파. 좀 허리 결함이니까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서, 진짜.
1: 예.
4: 어떻게 말하시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뒷산들도 아프고. 근데 지금 그 선생님 다 없어졌습니다.
1: 예.
4: 계속 어머니가 또, 내 어째 입안에서 이렇게 냄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근데 지금 이 약 먹고 있잖아요. 냄새 없어졌어요. 벌써 어쩌니 입에서 옛날에 냄새 나는지 냄새 어디 많이 나구나, 이런다.
1: 그거는 기본으로 심폐열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이 제품을 드셔서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기본으로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4: 맞습니다. 그래, 지금 예. 그리고 계속 난 또 어떤 감이 아래 딸이 붓기고 계속 시렸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그 증상이 너무 없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심장 공능이 약화로 인해가지고 신경말 젖꺼지 피가 갖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아랫다리가 시리고 손끝 발끝에 어떤 분들 절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금 한 9가도 살려고 그런다.
1: 그렇게 하세요.
4: 이학과도
2: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정원청심환은 이미 제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 혹은 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 있는 분들, 심근염이 있는 분들, 여기 비후성 그 심장병 자체는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은 우리 그 눈으로 보는 내주먹만한 그런 크기를 갖고 있는데 관상 동맥에서 심장 근육의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군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오히려 방해하고 수축이완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이런 면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심장 功能의 약화를 빠른 속도로 부르게 되었지요. 이런 환자들 포함해서 심근염이라면 감기 뒤끝에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 염증입니다. 무슨 염증인가? 병독성 염증입니다. 병독은 어디에서 오는가? 보통 우리 그 심장 근육에 그 염증, 병독성 염증이 왔다는 것은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빙도신가 뭐라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바이러스성 이런 심근염이 오는 이런 패단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본제품 초원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 효과가 빠릅니다.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야, 이 천천심하는 게 정말 썼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5: 나는 이 천천심하는 쓰기 전에는 숨이 차서 걷지 못했었구만.
1: 예.
5: 그러던 게 천천심하는 게 어선 내 두개려서 먹었었구만. 선생님.
1: 아, 그래요? 왔어요. 예, 잘하셨네요. 지금 어떠세요?
5: 야, 지금은 숨이 안 차고 내 말도 일 잘하구만.
1: 그러게요. 예, 예.
5: 예. 그 다음에는 놀라서 부들부들 떨던 것도 잃었고.
1: 예.
5: 그 다음에는 내 전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1: 아, 예.
5: 그랬던 게 이거 벌써 왜 두 개로 떴까? 야든 빨라만 먹었었구만.
1: 아, 그래요. 예, 예.
5: 그러니까 이렇게 맥이 나고 정신 나고 내 혈압이 높은데 또 맥.
1: 예. 혈압이 높던 것도 지금 개선을 가져오셨죠? 예.
5: 그랬던 게 우선은 예. 이거 두 개려도 먹을까 해저 아래 혈압이 저 맥박이 올라갔었구만.
1: 아, 맥박이 정상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5: 예, 예. 60, 65, 67 이렇게 됐구만.
1: 너무 정상입니다. 시름 나도 됩니다.
5: 그래 어떤 예. 숨이 덜 타지 맥이 나지 채소도 싸고.
1: 예.
5: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필은 자꾸 하던 것도 없어졌었구만.
1: 아, 그렇죠. 산소 부족이 심장혈액 산소 부족이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2: 네.
1: 그렇죠.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쓸만합니다. 예.
5: 야, 선생님 나는 그래 이거 계속 먹겠었구만.
1: 너무 또렷하시고 현명하시고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시름 놓고 쓰시게 되면 백세가 지금 정도에서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견지하세요.
5: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5: 난 또 사길래서 옷에다 옷에 눌러 또 배달을 받겠습니다.
1: 아유, 숫자도 너무 잘 기억하셨네요. 예.
5: 야, 선생님이 꼭약 소개돼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5: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에 의해서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아닌가 하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까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움직이면 숨이 차서 꼼짝 못하겠. 뭐 때문에 숨이 차?

가면 당신이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많이 숨이 차고 이럴 수 있는데요. 심장혈의 산소가 만약 40% 모자란다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혈액순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심폐는 떨어질 수 없는 경락이라 했죠. 호흡계통에서 산소를 충분하게 만포화 상태 98% 이상 산소 포화도를 심장혈에 형성해야만이 숨이 차지 않고 심장이 편하고 유효적인 혈액순환을 보증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숨이 차고 하품을 잘할 겁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서 뭐 혈압이 높고 낮음을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워지는데,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높은 혈압을 생성하게 되죠. 120, 139이 정도. 그리고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낮은 혈압이 생성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압력이, 혈압이라는 건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0대 80 이 정도게 되면 정상으로 되는 거죠. 이래서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혈압약은 오늘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이라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넉 달 동안 정상인데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래서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을 벌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자기 힘들었습니다. 반드시 누워자자 누가 내 가슴을 꽝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심율이 너무 늦거나 빠르거나 고르지 않는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혈압을 잴 때 보게 되면 심율이, 기본 심율이 얼마란 숫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상 심율은 60부터 100차 범위까지는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해도 평균 심율은 60이 벗어져야 되고 40몇 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결국은 높은 혈압은 100차까지는 용어 범위라 하지만 해도 120, 30차 무서운 혈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서 7, 80차 좌우 이 정도에 되면 이상적인 심률로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잠자기 힘들어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누워 자자 하게 되면 너무 심장이 힘들어서 베개를 택에다 꼬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반드시 누워 자는 상태이 되면 발끝까지 먼 데까지 갔던, 머리 높은 데까지 갔던 이 혈압이 정상을 우리 서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혈압이 생성되고 심률이 생성되게 되어 있는데, 누워있는 상태이 되면 이런 것이 수평으로 있으니까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을 더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인 사람들은 누우나 앉으나 서나 아무런 다른 변동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심장 공능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여성들은 갱년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77이 49세 7을 한 개 단계로 한다면, 남성들은 78에 56세 7을 한 번 더 가해서 56세 좌우에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남성 여성 갱년기 전후로 인해서 심장 공능에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꿉니다. 머리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바로 머리 뇌혈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건 말합니다. 어째 경련을 일으키는가? 심장에서 머리 혈관에 제때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지금 변두통 같은 게 생기는 게 뇌혈관 경련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심장 공능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평소에

예, 어깨가 괜찮은 땜땜 아파나고 왼쪽 어깨가 아파나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가 그 덩달아서 아파나거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밑까지 아파나거나 팔까지 아파나는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0: 이런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근육경이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헤매를 들인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심장에서 고동맥의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에서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기계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여러 개 그 복강 내 장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복강 동맥의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자에서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고 소변이 작고 혀끝이 재빨가고 입술이 가맣게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게 심장병 증상이 일부분에 속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노인은 검은 저고리와 바지를 깨끗하게 차려입었지만은 무릎에 기운 자리가 두 군데나 되었다.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서당도 꾸리고 했는데 점점 선비 신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값이 영 없어졌지. 그래, 소금 장수로 나서기도 했다네. 인지는 나이가 나이니 손자한테 얹혀 조용히 살고 있지요. 손자는 뭘 합니까? 반 몇 마지기 붙이고 나아가서 장사도 좀 하고 그런다네. 그럼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자질구려한 세금이 어찌나 많은지 하루 세 끼를 잊기도 힘들지요. 노인은 모태똥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선생은 아마 내 말을 안 믿겠지만은 말일세요. 지금이 민국 24년인데 양식 세금은 벌써 민국 69년 것까지 받아갔거든요. 네? 민국 69년 것까지요? 모태똥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40년 뒤에 낼 세금까지 받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백성들이 마누라 팔고 새끼들 버리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이 벌상 망하는 판이니까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세금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궁금하다니 보여주지요. 내가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을걸? 노인은 난방에서 종이로 만든 책을 들고 나오더니 책 위에 쌓인 먼지를 툭툭 털고는 모태똥에게 건네주었다. 류문휘가 다스리는 곳만 해도 세금이 44가지나 되었다. 그 가운데 농업에 관련 세금만 11가지였고 공업과 상업, 운송업 관련 세금이 21가지, 특별세금 5가지에다가 또 다른 세금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기한 세금 도성들이었다. 모태똥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책상에 놓고 물었다. 어르신, 겨울음새는 대체 뭡니까? 참, 다양사

0: 사람들이야 어찌 알겠나.
1: 노인이 쓴 웃음을 지어 보이었다. 사천군부는 아편을 사고팔 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 아편을 심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 요문휘의 형 요문재가 바로 사천남부 아편금지 감찰처의 처장이었다. 그는 아편을 심는 농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아편을 심지 않은 백성은 반드시 겨름세를 내야 하였다.
0: 네, 그런 거였군요.
1: 못했던 노인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2: 기억이 안 나는 동에 받들인 세금도 적지 않다네.
1: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2: 료상은 중경에서 똥을 나르는 배에도 세금을 떠안겼다는데 백성들은 이를 두고 이제는 똥도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안 내는 것은 방귀뿐이로구나 그러는 거지.
0: 정말 딱 들어맞는 비유로군요. 예?
1: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0: 제가 회리를 지나면서 술을 좀 받아왔는데요. 오늘 꼭 어르신하고 한잔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떠신지요?
1: 노인이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2: 네. 우리 사천 사람들은 호주머니가 비어서 그렇지 한잔하는 건 좋아한다네. 게다가 오늘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어?
0: 그거 잘 됐군요. 허이명, 가져온 물통 좀 이리 주겠나?
1: 모태똥은 곧장 술 한 사발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의 손자 며느리가 때맞추어 절인 달가를 몇 알 썰고 잘 익은 살구를 큰 접시에 담아내왔다.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 재미에 빠져들었다.
0: 어르신께서 태평군 이야기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연세면은 직접 태평군을 보셨을 법도 한데요.
1: 그러자 노인이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2: 석달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13살이었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직접 보았지. 나중에 그쪽 책도 좀 들춰보았다고. 태평군은 백성들한테 아주 잘했지. 정나라 병사들보다 규를도 훨씬 좋았고 말이야. 어?
0: 태평군이 안순장이 이르렀을 때 청나라 군대가 정말 강기석을 점령했습니까?
2: 말로는 차지했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이야.
1: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2: 이 석달개 군대는 말이야 음력 3월 27일에 안순장에 도착을 했지. 옛날에는 안순장을 지타지라고 했어. 그때 사천 총독 락병장이 황제한테 올린 상주서에는 수비군 당우경과 채보종이 3월 25일에 강가 이르렀다고 했지만은 다 상금을 타내기 위한 수작이었다네.
1: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0: 사서의 기록을 보면 석달개가 즈타지에 와서 배하고 뗏목을 만든 뒤에 소들로 이미 만여 명의 병사들을 강 근로로 보냈지만은 날이 저물어 중간에 도로 후퇴했다고 하던데요.
1: 노인은 술잔을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 소문에는 당구경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했다더군. 하지만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날이 저물어서 이미 강을 건넌 만여 명을 도로 건너오게 했다면 그 시간에 만여 명을 건네보내지 않았겠느냐는 말이네. 하지만 이제 와서 뭐가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기란 어렵지.
1: 모태똥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노인에게 한 대 권하더니 자신도 한 대 붙여 물었다.
0: 사람들 말로는 석달개 군대는 강 무립으로 강을 건널 수 없다더군요. 진짜 그렇습니까?
2: 맞네. 대도와 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송룡하와 오른쪽에 있는 자로하 물이 다 불어버렸어. 송령하는 폭이 넓고 넓지 않은 표

0: 녹음한 강이지만은 설산이 녹으면은 물이 금세 몇 곱절로 불어난다네. 앞에는 대도하, 왼쪽에는 송영하, 오른쪽에는 자로하가 있고 남쪽에는 만산이 있으니 석달개가 이끄는 삼삼한 군대가 안순장 뒤쪽 영반산에 갇힐 수밖에 없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석달개가 물이 그처럼 무섭게 불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겠나?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들고 또 물었다. 석달개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잔치를 크게 여느라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 이곳 사람들 말이 그래. 석달개가 부하들한테 내 오늘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자식을 보았으니 이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바라보며 여러 형제들과 한번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고는 징을 울리고 북을 쳐가면서 2, 3일 거날 정도로 놀았다더군. 그러니 그 사이에 청나라 군대가 태평군을 칠 준비를 단단히 했지.
1: 그럼 나중에 강을 건너기는 한 겁니까?
0: 석달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라 지려고 할 리가 없지. 사흘 뒤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네. 처음에는 4, 5천 명이 대나무 뗏목 수십 척을 타고 건넜어. 사기를 올리느라고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강기슭에서 구함을 질러대지. 청나라 군대는 졸지어 북쪽 강기슭에서 총이며 포를 쏘아대지. 그런데 화약을 실은 배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태평군이 수태 죽어나갔다네. 열흘이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려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청나라 군대가 건너편에서 풀을 쏘아대는 데다가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높아 전부 가라앉고 말았지. 닷새쯤 지나서 또 강을 건너지. 이번에는 큰 배를 스무 척쯤 띄워서 배마다 7, 80명이 앉았어. 하지만 물살이 세서 다섯 척이 또 밀려 내려가고 다른 배들도 모두 가라앉았네. 그 뒤로 다시는 대도하를 못 건넜지.
1: 모태똥이 한숨을 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대도하 오른쪽 기석을 따라 서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수보이 이른 다음 다시 돌아서 서강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요.
0: 안 돼, 안 되지.
2: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0: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나? 송영하를 건널 수가 없었단 말일세. 게다가 강 건너쪽은 서본족 토백이 세력 왕웅원이 지키고 있고 오른쪽 자로와 기석에는 이족 토사 영승은이 버티고 있어서 낙병장에 다 매수해버렸거든.
2: 노인은 모태똥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은 석달개는 송영하를 몇 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석달개는 오른쪽 강기슭을 따라 곧게 올라가 노종교를 거쳐 곧장 천전, 공내 송도로 가려는 생각이었다. 태평군은 두 번이나 기습하여 몰래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은 왕응문이 송영하에 있는 쇠밧줄 다리를 몽땅 거두어 들이는 바람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궁주에 몰린 석달개는 화살의 편지를 매달아 왕응원한테 쏘았다. 좋은 말 두 필과 백금 천냥을 줄 테니 군사를 물리고 길을 내달라고 했지만 왕응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양식을 팔라고 사정을 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때 동남쪽에서 청나라 군대가 영승은과 함께 야밤에 만산 병령을 습격하여 태평군 수백 명을 죽이고 만산을 점령하게 됐다. 만산이라는 요새를 잃게 되자 석달개 군대는 영반산과 즈타지에서 버텨야 하였다.

0: 하지만 사방이 이리밖에 안 되는 곳이라 양식을 날라올 길마저 끊기고 말았다. 적군은 또 총 공격을 시작했다. 서쪽에 있던 청군과 왕원은 그 틈에 송룡하를 건너게 되었고 만산 위에 있던 청군과 영승은도 산을 내려왔다. 두 군대는 곧장 즈타지로 진격했다. 태평군의 병력은 모두 불타고 말았다. 이족 병사들은 산 위에서 나무와 돌을 굴려 공격을 가했다. 태평군은 백에너지 못하고 하나 둘 물에 빠지었다. 시체가 강을 뒤덮고 떠내려가는 자가 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태평군은 3월 27일에 즈타지에 이르러 4월 23일까지 20일회를 머무는 동안에 3-4만이나 되는 군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병사는 7-8천명밖에 남지를 않았다. 석달개는 그곳을 더 지켜낼 수가 없을 것 같자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나갔다. 태평군은 좁다란 벼랑길을 따라 달아났다. 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고 아래는 물살이 거셌다. 청군 황군영이 뒤를 바싹 달았다. 왕응원이 이끄는 서본족 군대는 산 꼭대기에서 나무와 돌을 아래로 굴리었다. 또 대도와 북쪽 기슭에서는 주천 총독이 이끄는 청군이 벼랑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엄청난 포위 공격에 밀려 수많은 군사들이 강으로 떨어지었다. 이렇게 20리를 걸어 어느 작은 강에 이르고 보니 태평군은 군사를 반나마 잃은 뒤였다. 밤새 그곳에 머물며 숨을 돌리려고 하였지만은 왕응원이 또 태평군을 둘러쌌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석달개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포위를 뚫었다. 아픈 위험한 곳으로 이름난 루아선이었다. 그곳은 루아선강이 대도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어구여서 물살이 즈타지보다 더 세찼다. 수면은 어디나 온통 수레바퀴처럼 큰 소용돌이었다. 물살이 빙빙 돌며 살처럼 흐르는데 간담이 다 서늘할 지경이었다. 이대로 강을 건너기는 정말 힘들었다. 석달개는 대우를 추슬려 한숨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날이 저무는 데다가 사람도 말도 모두 형편없이 지쳐 있었다. 석달개와 군사들은 이틀을 굶은 뒤라 배도 많이 고팠다. 부하들은 서로 그르앉고 울었다. 석달개가 가슴을 치었다.
1: 수많은 싸움을 이기며 여기까지 온 내가 오늘 궁지에 몰려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방법은 어딘가 있을 테지.
0: 부하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들고 왔다. 석달개는 전세가 기울어지자 새 아내에게 자기를 명했다. 새 아내는 서로 옷자락을 붙들고 슬피 울었다. 석달개는 칼을 뽑아들고는 졸개들어 여인들을 안고 함께 대도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그곳을 보게 될 거야. 못했던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2: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3: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0: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간은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장편 소설 대장정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연변 저준적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오늘은 연변 조선족 자주주 성립 기념일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체적인 나이는 황혼기에 접어들었어도 정신적 연령은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게 마음만은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열정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정과 추구를 가지고 제2인생을 뜻깊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서술한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효삼 씨의 수필 만년의 일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만년의 일터 강효삼. 10년 전 자식 셋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아내가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나가자 나는 졸지에 기러기 아빠 신세가 돼버렸다. 60평생 주방 근처에 얼씬도 않았던 나에게 이제는 주방이 만년의 일터로 돼버렸다. 아내가 떠나고 처음 주방에 들어서던 날 비로소 그동안 아내가 가족의 하루 세끼 끼니를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구석구석 아내의 알뜰한 손길이 엿보이는 주방을 둘러보노라니 아내 없이 지내야 할 앞날에 대한 걱정이 태산같이 몸을 지지 눌렀다. 누군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였다. 밥은 전기 밥솥에 안치고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반찬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또 조미료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평소에 아내가 차려준 밥만 먹고 옆에서 반찬을 만드는 걸 견론질이라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다. 결국 날 영상통화로 아내한테 채소 다듬질부터 조리 방법까지 일일이 물어보고 기록을 해가면서 아내가 없는 첫 끼니를 그럭저럭 해결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일하느라 바쁜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반찬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체면을 무릅쓰고 옆집 아줌마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노트와 피를 챙겨 갖고 옆집을 찾아가 아줌마가 알려주는 대로 국, 냉채, 볶음 요리 등 몇 가지 레시피를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레시피를 적은 노트를 주방의 벽에 걸어두고 수시로 펼쳐보면서 그대로 따라해보았다. 레시피만 들여다보면 세상 쉬운 일 같아 보이는 요리 만들기가 정작 그리 만만치가 않았다. 실제로 해보면 반찬을 태운다든가 간이 짜지 않으면 싱겁다든가 아무튼 될 듯 싶다가도 망쳐먹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 책에서 달걀 반찬이 노인들의 건강에 좋다는 것을 본 기억이 나서 달걀 반찬을 해보느라고 했더니 검게 타면서 가마 밑굽에 달라붙어 정작 입에 들어오는 양은 얼마 안 됐다. 망칠수록 꼭 해놓고 말리라는 오기가 생겨났다. 매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를 챙겨보면서 기록을 하고 또 간행물에서 소개하는 요리 방법을 가위로 오려내어 노트에 붙이고 들여다보면서 따져보니 달걀 반찬을 태운 건 기름을 적게 넣어서라는 걸 알게 됐다. 매일 하루 세끼 주방에서 돌아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름대로 노하우가 나아지면서 요리를 만드는 일이 점점 신이 났다. 이제는 강장금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김치도 축축 담그고 먹고 싶은 걸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처음에는 밥조차 변변히 짓지 못하던 내가 지금은 밥짓기 같은 건 식은 죽 먹기요. 반찬도 어지간하게 흉내낼 수 있게 되어 때로는 손님까지 청해다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사실 요리를 하는 것이 벅차고 애로가 많아도 가장 큰 고충은 바로 장을 보는 일이었다. 평생 장바구니를 들어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에는 시장 출입을 하기가 쑥스러워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럼 없이 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주방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설거지이다. 아내가 있을 때에는 주방이 항상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간 뒤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어릴 때 엄마가 자주 들려주던 주부가 알뜰한 집은 가마 뚜껑에서 반들반들 기름기가 흐른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전기 밥솥부터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았다. 그리고 남비며 주걱 같은 것들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두고 구석에 놓여있는 고추장, 된장 뚜껑도 먼지가 앉을세나 깨끗이 닦는 여유까지 보일 수 있게 됐다. 알뜰하고 손뿌리가 여문 아내만큼은 잘하지 못해도 스스로 주방일을 할 수가 있으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아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머리와 손발을 부지런히 쓰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참으로 꼭 먹고 알먹인 셈이다. 주방이라는 일터를 맡은 후로 어려움과 애로도 많았지만 수확이 더 많았던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손수 푸짐한 음식상을 차려주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의 로고를 위로해 주리라 다짐을 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방에서 바삐 돌아친다.

네. 결혼을 해서 60평생 주방에 얼씬도 하지 않던 주인공이 아내의 출국으로 인한 빈자리 때문에 주방이라는 새로운 일터의 조인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열심히 제

0: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마음가짐과 일본서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어 윤종기 씨의 수필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1: 도시농부의 즐거운 삶, 윤종기. 해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오면 나와 아내는 애지중지 갖고 온 토밭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들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돌아친다. 가지마다 휘도록 주렁주렁 열린 사과와 먹음직스럽게 달린 노란 배,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탱탱한 포도, 그리고 잘 익은 동글동글한 떡호박과 찰옥수수, 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량주가 봄부터 가을까지 고슬땀을 뿌려 거둔 결과물이다. 긴 장마에도 끄떡없이 올해에도 이 집은 대풍년이로구만. 일손을 돕기 위해 찾아온 친구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 량주는 그저 1년 동안 고슬땀 흘려가며 갖고 온 수확물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을 뿐이다. 농촌 태생이라 그랬던지 나는 70평생 다른 취미 생활은 별로 없고 마음속에는 오로지 농사에 대한 미련과 땅에 대한 애착심만 그득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수나무를 보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유독 농사와 재배에 관심이 많았기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농예사가 되려는 꿈을 가슴속 깊이 키우고 있었다. 1960년 초중을 졸업한 나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일을 하면서 농업기술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탐독해 종자, 배육, 육모 등 벼재배 기술을 초보적으로 장악하게 됐다. 농예사의 꿈은 이루지 못했더라도 촌에서 장기간 농업기술원으로 활약하면서 촌 간부와 촌민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아놨다. 1990년대 초 급격한 도시화와 출국 붐과 함께 나도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외국행을 결심하게 됐다. 많고도 많은 일거리 속에서도 오롯이 과수농장 일에 마음이 끌렸다. 돈을 버는 한편 외국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내 나름대로의 타산이었다. 나는 짬만 나면 아담하게 꾸며진 가정집 정원을 방문했다. 그곳엔 도시에서 살면서 시골에 텃밭이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해놓고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시골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두룩했다.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한편 직접 가꾼 유기농 먹을거리로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찾아가는 도시농부들. 그들은 나에게 모델 같았다. 나중에 나도 귀국하면 꼭 넓은 정원이 딸린 주택을 사서 흙과 함께하는 제2의 인생을 누리리라 속다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1997년에 나는 드디어 귀국하기도 했다. 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도시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대신 현성 변두리에서 1200평방미터의 넓은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이쯤이면 꿈의 절반은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 주위의 터전을 말끔히 정리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했다. 먼저 돼지 똥거름을 듬뿍 펴고 땅을 파서 이랑까지 지어놓으니 굳고 메말랐던 땅이 푸실푸실한 옥토로 변신했다. 마당이 넓으니 여러 가지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어서 좋았다. 대문 양옆에는 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고 집 주위에는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진 라이라크를 심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오얏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를 30여 그루 심었다. 그 외에 마당에 덕대를 메어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름이면 포도넝쿨이 덕대를 타고 올라가 무성하게 퍼져 시원한 휴식터를 마련해줬다. 그토록 바라던 전원생활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매일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알람이 되었

좋고 더움으로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으니 무릉 도원이라도 부러울 게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마당에 있는 내 아가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울바자를 타고 올라간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흰색 등 가지각색 나팔꽃들이 활짝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빨갛게 무르익은 딸기를 하나를 따서 입에 넣으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것만 같다. 그토록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전혀 고달프지 않은 까닭이 이런 순간의 즐거움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풋 옥수수 철이 찾아오면 나는 싱싱한 찰옥수수 이삭들을 따서 큰 가마솥에 담아 장작불로 푹 삶아서는 이웃 친척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남은 채소와 과일들도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곤 한다. 이렇게 삶아낸 찰옥수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이 상큼하고 달짝지근해 시장에서 파는 찰옥수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민다. 금년 8월 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나의 정원에서 동창 모임을 가졌다. 한국, 청도, 광주 등 방방곡곡에서 모여온 동창들은 즐거운 심정으로 색다른 체험을 잘했다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주렁주렁 열린 포도넝쿨 밑에서 자작으로 담근 포도주에 밭에서 금방 딴 싱싱한 상추 깻잎에 삼겹살을 얹어 쌈을 싸먹고 초고추장에 오이와 풋마늘을 찍어서 먹느라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다고 스스럼 없이 우스개도 나눴다. 우리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과수나무 밑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나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농촌 텃밭으로 돌아가 싱그러운 흙냄새를 맡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도시 농부가 되어버린다. 내 몸을 튼튼히 가꾸는 한편 이웃들에게 두터운 정을 베풀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0: 네, 그래서 주인공은 흙과 함께 제2인생을 살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모은 돈으로 현성 변두리의 터전이 딸린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그토록 바라던 정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도시농부로 변신해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주인공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김영자 씨의 수필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1: 문학으로 갖고 가는 행복한 노후 김영자.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에피소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다. 요즘은 다들 100세 시대라고들 한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다채로워지고 있다는 걸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 시점에서 인생의 전반전 못지않게 후반전도 잘 장식해 나가야 함을 새삼스레 느껴본다. 나 역시 아름다운 이 땅에 고구상을 올리면서 태어나 길고 긴 인생 장정을 겪으면서 어느덧 노년이라는 역에 들어섰다. 나는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중학교 수학 교원으로 있으면서 후대 양성 사업에 자신의 빛과 열을 다 바쳐 인생의 제1단계를 후회 없이 마치었다. 말 그대로 젊은 시절은 빛나는 시절이었고 용기와 희망이 넘치는 시절, 황금 시절이었으며 온갖 영예를 한 몸에 받아하는 보람찬 시절이었다. 사업터에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며 살아봤던 지난 35년 세월을 뒤돌아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난다. 속절없는 시간이 흘러 내가 퇴직을 하자 딸은 공짜 부모를 얻었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도 매일 기꺼이 부모가 되어 팽이처럼 돌아치였다. 그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해가 흐르자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갔다. 그 무렵 남편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가버리는 가슴 저미는 시련을 겪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날마다 부시시한 머리를 그대로 얹고 통바지 바람으로 출입을 하니 아메라는 호칭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 예수를 훨씬 넘겼으니 아메가 맞지. 하지만 60부터 인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던가? 남은 인생을 쭉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아? 나는 장밤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었다. 그냥 아메로 늙어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익어가는 여생을 보내리라고 마음을 다지었다. 좋은 생각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는 말이 있다. 어느 우연한 기회에 나는 손녀가 실황송을 배우고 있는 실황송협회에 가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유명한 시인들과 명시들을 접촉하면서 배우자면은 나이를 잊어야 한다는 도리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열심히 배우고 읽고 외우면서 크고 작은 활동에서 낭송 표현도 해보았다. 한 번은 연변대학 구락부에서 참석자가 몇백 명이 모인 기념활동 모임에서 시를 낭송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좋은 평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실황송협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하루 남의 작품만 읽지 말고 나도 작품을 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내 뜻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평생 수학을 가르친 내가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다고 이 나이에 고생을 사서 해. 옛날 같으면 우리는 다 늙은이야. 집구석에 편안히 앉아서 시간을 바르면 좀 좋아? 심심하면 와작도 배우고 트럼프도 치다가 하늘을 부르면 편안히 가면 되잖아. 라며 시큰둥하게 나왔다. 아니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걸 왜 고생이라고 보는 거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 말도 있잖아. 이른도 안 된 내가 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이 데려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 라며 친구들이 우울하던 나로서는 달갑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가사 창작회의 문을 녹화하게 되었다. 가사 쓰기란 나만은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여겨왔던 터라 갸우뚱하면서도 대체 어떤 곳인지 구시나 좀 보자는 뚝심으로 친구를 따라 나섰다. 누군가 써온 가사를 두고 모여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평가하고 수정 의견을 내놓는 회원들의 모습이 정겹게 안겨왔고 나도 무언가를 깨닫게 됐다. 아, 이제 보니 한국의 노래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였구나. 저도 모르게 한번 배워보려는 우기가 생겨났다. 나는 매번 토론회 때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웠고 열심히 써보았다. 회장님과 회원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첫 작품이 드디어 볕을 보게 됐다. 나의 가사에 작곡가 방학준 선생님이 멋진 곡을 달아주어 노래 아 도만강 아 장백산이 매주 일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이 됐다. 세상을 다 가진 기본이 이런 걸까? 그 희열을 에너지로 삼아 그 뒤 작품 창작에서 신들매를 바짝 동이게 됐다. 가사 창작에는 무례한이나 다름없는 내가 겁도 없이 달려들어 나름대로 뭔가 이루어냈더라도 필경 문학을 전공하지 못했기에 정작 창작을 하자니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래서 또 한 번 겁도 없이 어느 시인이 꾸리는 문학 아카데미를 찾았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주위에서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볼까봐 한참이나 머뭇거리었다. 연속 3일 동안 머리 속에 모든 문학 세포들을 움직여 보았는데도 서두도 되지 못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릴까 우왕좌왕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불현듯 가난했던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라 제 것 피를 들었다. 영화 필름처럼 머리 속을 스쳐가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다. 그리고는 다시

다시 컴퓨터에 마주 앉아 자판을 두드렸다. 타자 솜씨가 서툴렀던지라 그 짧은 글 하나를 치는데 자그마한지 3일이나 걸렸다. 생애 처음으로 도전한 글이어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놓았는데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잘 썼다고 칭하해 주어서 다행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 격려에 힘입어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다. 그 뒤로 잇따라서 낸 작품들이 여러 잡지와 방송을 통해서 더욱 많은 독자들한테 알려지게 됐다. 아침 노을은 아름답다. 그러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은 더더욱 아름답다. 기회는 결코 노력하는 자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실감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나는 엄마가 들려준 엄마 이야기란 책을 출간하게 됐다. 책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말로는 형용키 어려운 오묘한 기분이 빠져들었다. 나한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다. 오늘도 나는 문학창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인생을 보다 우아하게 익혀가고 있다.

0: 네. 그래서 주인공은 퇴직 후 여지껏 접해보지 못한 글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얻어내는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주인공이 문학 장작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여생을 보람차게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박순자 씨의 소피를 컴퓨터와 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컴퓨터와 나, 박순자. 동창이 푸름하게 밝아온다. 또 컴퓨터 앞에서 하룻밤을 지새웠다. 컴퓨터를 잠깐 휴면 상태로 설정해 놓은 후 뿌옇게 흐려진 눈을 비비면서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두 팔을 벌려 기지개를 크게 켰다. 누구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원고를 독촉하는 사람이 없어도 며칠째 컴퓨터 앞에서 아닌 열정을 태우고 있다. 나는 빛깔 좋게 지식 청년으로 하양까지 했어도 실제로는 소학교 문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나마 독서를 즐긴 덕분에 조선어로 된 책들은 그럭저럭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술술 넘어갔지만 한어로 된 책들은 알쏭달쏭한 글자나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사전을 뒤지면서 읽다 보니 속도가 늦은 것은 물론 내용 몰입에도 장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한어 소설을 컴퓨터로 타자하면서 읽는 게 졸음도 맞고 타자 연습도 될 뿐만 아니라 제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모르는 글자를 익히거나 새로 맞띄우는 성구 단어의 뜻도 알아갈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지금까지 옹근 2년째 타자 열독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110만 자가 되는 파금의 격정 3부작 집, 봄, 가을, 엄가령의 36만 5천 자 분량의 장편소설 륙범 언식의 타자를 끝낸 뒤 지금은 로요의 110만 자 장편소설 평범한 세계를 타자하는 중이다. 나는 타자의 매력과 소설의 감칠맛 나는 내용에 흠뻑 빠져버렸다. 2003년 외손자가 태어나자 나는 고향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포기하고 조의 망설임도 없이 할빈에 있는 딸의 한테로

거실 안에 책상과 걸상이 20틀가량 있었는데 책상 위에 소형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었다. 학생은 젊은이가 한둘이고 나머지는 5, 60대 중도년들이었다. 며칠 후에 일요일이었다. 사돈의 식구들이 딸애네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국 준비를 해야 한다기에 나는 본의 아니게 방학에 들어가게 됐다. 나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던 사람인 양 곧바로 컴퓨터 학원에 가서 50원을 내고 2주간의 초보 수업 과정을 등록했다. 수업 첫날 아침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반 시간 앞당겨 교실에 도착해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의 컴퓨터를 차지하고 앉았다. 우선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을 배운 다음 타자 공부에 들어갔다. 타자는 컴퓨터를 익히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나는 타자 연습에 온갖 노력을 쏟아부었다. 컴퓨터 학원은 오전 오후 두 개 반으로 나뉘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는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타자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학원 교실은 아침 8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13시간 개방하는 거라 학원들은 그 시간에 컴퓨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다. 며칠 관찰해 보니 오전 오후 반에 학생들 앞에 차례 지닌 컴퓨터 외에도 남아도는 컴퓨터가 한두 대쯤 있었다. 나는 신대륙을 발견한 기분으로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잽싸게 컴퓨터 한 대를 차지하고는 학원에서 문을 닫을 때까지 타자 연습에 몰두했다. 행여나 화장실에 간 새 컴퓨터를 뺏길까봐 집에서 갖고 간 마른 음식으로 조금 요기하면서 하루에 12시간을 연습하기도 했다. 며칠 후 사돈들이 떠나자 나는 다시 딸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지만 컴퓨터에 쏠리는 열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학원에 들러 한 시간쯤 타자 연습을 하고 딸 집에 갔다가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원에 들려 문 닫을 때까지 3, 4시간씩 연습을 했다. 컴퓨터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인지 2주일이 후딱 지나갔다. 학비 50원을 더 내면 2주일간 수업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타자 연습은 딸 집의 컴퓨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로 사람을 불러 딸 집의 컴퓨터에 한글 타자 시스템부터 깔아놨다. 컴퓨터에 생의 낙이나 운명을 다 걸기라도 한 듯이 홀딱 빠져서 때론 딸 집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타자 연습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컴퓨터에 깔아놓은 한글 타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사위가 컴퓨터를 차지하고 있었는 통에 접근도 못했는데 설마 사위가 삭제해버렸을까? 서먹서먹한 사위와는 묻기가 거북해 딸애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대는 것이었다. 바로 컴퓨터 전문 일꾼한테 전화해서 시스템을 다시 깔아줄 수 없냐고 물었더니 그쪽의 대답이 더구나 희한했다. 먼저 식구들의 동의를 거친 후 다시 깔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용 시스템을 하나 남기려니까 딸애가 자기도 할 줄 안다면서 극구 반대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딸과 사위가 컴퓨터에 얼빠져 있는 내가 눈에 거슬려서 일부러 한 짓이 분명했다. 딴에는 엄마 노릇을 하느라고 집을 놔두고 천리 밖에 와서 서러운 새빵살이까지 하면서 고생하는데 나는 노엽고 서러워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딸과 사위한테 모든 정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억울하고 괘씸스러운 감정이 가시지 않아 장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다음날 아침 그래도 금쪽같은 내 새끼인데 어쩌랴 싶어서 내키지 않는 대로 딸 집에 가려고 나섰다. 헌데 가는 길에 컴퓨터 학원을 지나려니까 화가 치밀었다. 알아봐주지도 않는 니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이제라도 나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나는 컴퓨터 학원에서 밤이 될 때까지 타자 연습을 했다.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컴퓨터를 다루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치 한바탕 복수라도 한 듯이 기분도 확 풀렸다.
그런데 연속 사흘 동안 딸 집에 가지 않고 컴퓨터

0: 학원에서 보냈다. 딸한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도 그냥 감기에 걸렸다고 둘러댔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며칠이 지나서 나는 다시 딸 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컴퓨터만 보면 속이 부글거렸다. 얼마 후 나의 속내를 알아차렸는지 딸애가 나에게 낡은 노트북 하나를 건네줬다. 물론 그 안에는 내가 목숨같이 다루는 한글 타자 시스템도 깔려있었다. 그날 밤 나는 뜻밖의 얻은 보물을 껴안고 행복에 겨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 뒤로 노트북은 나의 분신 마냥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어디로 외출하든 노트북을 잊지 않고 챙기고 다녔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이 되면 항상 한두 시간씩 타자 연습을 했으며 심지어 타자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어느 정도 타자 속도가 빨라지자 나는 타자와 독서를 겸행해 30만에서 40만 자 분량씩 되는 책을 수십 권이나 타자하면서 열독했다. 지금 나는 컴퓨터로 인터넷 소설을 검색해서 읽는다던가 일기를 쓰고 독후감을 쓰면서 7세기 인터넷 세상을 만끽하고 있다. 위챗이 생긴 뒤로는 여러 대화 그룹방의 운영자로 활약하면서 동시에 9명의 한족, 조선족 친구를 상대해 한어, 조선어 두 가지 문자로 채팅을 해도 타자 속도가 빠르고 내용 전달에 능란하다. 그리고 여러 잡지사에 글을 써서 투고도 했는데 꿈도 꾸지 못했던 시상대에까지 오르게 됐다. 만약 그때 컴퓨터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컴퓨터의 무궁무진한 혜택을 매일 매시간 느끼면서 내 인생의 제2막을 멋지게 열어가고 있다. 이제라도 컴퓨터와 더불어 보다 찬란한 내일을 기약하며 생기로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1: 글의 주인공은 손군이나 돌보는 늙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를 물리치고 컴퓨터 타자와 독서를 병행을 하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제2인생을 보람차게 보내는 황혼의 늙은이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열정과 구제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룩하고 있으며 자식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시는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올해 9월 3일은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맞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고성불길 충혼을 비춘 해를 준비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도나시 사하 연진에서 대씨 가문의 가장이자 대가군을 이끈 항일 영웅 대만룡과 대씨 가문 7명 제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아들이, 형이 쓰러지면 동생이 총을 이어받았으며 남자들이 전부 전사하자 가문의 여인들이 그 뒤를 이어 싸움에 나섰습니다. 이 노래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씨 가문 항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도 성립기념일입니다. 오늘은 이 기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산천, 그리고 그 땅에 깃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노래하는 가요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흥겹고 감동적인 음악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창근 작곡의 고3명절 옹해야를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산천과 정겨운 인심,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고향 산천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답습니다. 푸른 산, 맑은 물, 드넓은 들판은 오늘처럼 기쁜 날이면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이합니다. 리성비 작사, 김여환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 호박은 순중력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구산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장수로방,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특선 우대활동, 구삼맞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구삼맞이 우대활동, 구삼이라 하게 되면 우리 자체주 성립 이 큰 기념일에 속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루밖에 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흘 그 휴식하는 이런 시간까지 준 이런 차원에서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구삼이라 하면 우리 자치주에서는 큰 명절에 속한다. 이렇게 나라에서는 국경절, 우리 여기 지구에서는 바로 자치주 건립 구삼 명절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쉬는데 이번에 사흘까지 쉬는 이런 계기로 해서 이번에 우대활동의 범위가 비교적 높고 우대를 아주 많이 해주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특히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젊음과 건강과 이걸 장수를 찾는 주요한 계기로 되는 이런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 천이 박사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가게 100원 인상이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이 박사는 국가 쌈부의, 쌈부의라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중국 가원, 그리고 특히 발전개혁위원회라면 큰 이런 기구에 속합니다. 모든 경제 맥락을 조절하는 이런 부에서 추진 항목에 속하고, 그리고 중국 과학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쌈부의 추진 항목에 속하는 건 지금까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천이 박사가 이번에 우대정책에 좋게 되었는데 16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우대활동이 적었는데 보통 뭐 12각에 15각이 정도 줬는데 이번에는 16각에 20각 줍니다. 그리고 천은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총값에서 천원을 빼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가 하면 장수로방이란 아주 장수 제품으로서 뭐 황궁의 의 그 처방에 속하는데 그런 그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좋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8가지 증기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딱 완약으로 된 걸 복용하는데 식사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뭐 식사 한 시간 전 좌우에 복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번뜩 눈이 환해지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특히 콤팍과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성공능장애가 완전히 젊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40각을 싸면 4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귀합니다. 28가지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주 큰 처방에 속하는 명품에 속하는 이런 처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요.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21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뭐 중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다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눈을 치료해 준 제품이니까 오히려 간과 콤파체 좋은 이런 결과로서 눈을 밝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이용할 가치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도 지금 전이박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예. 그래서 머리 그냥 아프고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전이박살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거 쓴다면 혈압조절이 영 잘 되는 게 알리.
1: 이 제품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약을 거의 그 길게 견제하면 거의 끊을 정도까지 혈압이 정상으로 가게 되어있을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기억력이 그냥 없던 게 기억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좋은 예. 제품이죠. 예, 예.
2: 예, 그냥 가슴이 그래도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흘리노라든 이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예. 마음이 영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막아주고 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종합으로 좋아지는 예. 겁니다. 예, 예.
2: 예. 그래 나는 계속 배달받아 쓰라지 이거 장수로만 우리 언니가 지금 예 쓰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음 쓰는 게 효과 너무나 좋다고.
1: 너무 빠르고 너무 확실하고 편하고 보통 보충제를 하게 되면 혈압을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데는 이 제품이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제품이 드뭅니다. 예.
2: 네, 우리 언니는 이거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냥 감기를 달고 살지 감기만 하먹어서 기침을 다도 했는데 이 장수로방 쓰면서부터 면역력이 높아졌단다 지금.
1: 종합 면역력 올렸습니다.
2: 예. 네, 그러니까 감기를 하지 않고 하는가 그러면 기침 가래가 아예 하니까 예, 야 지금 살 것 같단다 지금.
1: 그렇죠. 예.
2: 예, 개고 소변 차수도 많아서 예, 다음 다 자지 못한 거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이 약 먹는다 소변 차수가 확실히 잘 줄어들어서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머리 막아주고 정신하는 게 알린단다 지금.
1: 그럼요. 예, 예.
2: 와, 그래, 예. 점점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약이 발전하지, 약이 질량이 예,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예. 먹어보니 확실히, 예, 최약이 옛날 약에 비해서, 예, 살찐 느낌이 다른 게 확실하게 안
1: 그렇죠.
2: 있더라고요.
1: 예, 예.
2: 예. 그래, 효과 있으니까, 우리 늦었지만, 오늘 기름을, 이게 우리 활동설 때 오늘 받아 계속 쓰겠다는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게 귀합니다. 이번에 또 1,000원까지 빼주지 하니까 언니분의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종합공능이 좋아집니다. 간 콤팥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눈이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혈압이 조절받고 무릎 관절 뭐 어깨 관절 이런 데도 좋은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제품을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게 지나가지 않나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국가산부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항목에 속합니다. 300집이 산자병원에 산림요병원이라든지 북경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이미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협화병원이라든지 총화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입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언니의 중풍이 걸려서 지금 이 천희 박사를 얻어놓은 석달 썼습니다.
1: 아, 중풍 후유증에서는 많은 분들이 걸기 힘들고 말하기 불편하고 생활을 잘해봐도 입에다 밥을 떼기 힘들고 이랬던 분들이 이걸 쓰고 나서 그런 기본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 우리 언니 이미 이 천희 박사를 석달 썼습니다.
1: 아, 그랬어요?
3: 그러니까 맨 처음이 지금 염해병원에 속어서 한 열흘이면 또 출원시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예, 예. 우리 언니 그래서 말도 똑똑하게 잘못하고 예. 식사할 때는 밥을 자꾸 세게 흘립니다. 그래 내가
1: 그렇죠.
3: 가만히 보니까 예. 이거 이 입술을 잘 벌리지 못합니다.
1: 그렇죠.
3: 그래 내 그 입 벌려야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지 할까 벌려 아이진다.
1: 벌려야지 신경마비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래지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니 이 다리 좀 비틀거려서 지폐막대기를 짚고 재고 가고예 그리고 골이 항상 갔다 와서 그것이 조금 미네 말을 못하는 게 하긴 하는데 말도 그것도 다른 사람 알아듣기 힘들게 말하고 위생실 갈 때도 집에 막 때려짓고 제국하고 예 그것도 이랬댔습니다. 결국 거리 자꾸 좀 시야에 난답니다. 거리다 뒤에 미세는 같은 게 조금씩 어림증도 나고 혈압도 어떤 때는 정상이 됐다 어떤 때는 높아졌다 잡사도 그냥 이랬습니다. 근데 이 천희 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 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1: 빠릅니다.
3: 예, 네, 영 효과 빠르고
1: 그렇죠.
3: 영 좋습니다. 게 우리 언니 지내에 얻어놓은 밥이라면 술 흘립니다. 그때처럼
1: 그렇죠.
3: 예. 예, 입도 좀 더 버리고 결국에 얻어놓은 집에 막 때려버리고 소리 얻을 제대로 위생실 놓고 한다.
1: 그 정도면 예, 많이
3: 해결합니다.
1: 그렇죠.
3: 예, 결국에 그 다음에 한 마리 자꾸 하던 게 그것도 좀 술하지만 예, 아, 얻어놓은 언어도에 언어는 그때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느 중추마비입니다.
3: 예, 예,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서 이 고리 항상 두겁이 쉬어놨던 같은 것도 좀 낫다며, 그랬다. 좀 신난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자꾸 죽었으면 좋겠다던 게, 우선은 이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예, 노벨상 두 번 받은 이야기 돼서, 예, 이거 예, 특별하게 뇌중풍에 온 사람들께는 최고 이야기 같습니다.
1: 뇌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금방 시작한 분들의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예.
3: 예, 인차 썼습니다. 네, 예. 이게 좋다고 수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인차 값이 7일 날부터 오르자니까.
1: 그렇죠.
3: 그래서 우연히 예. 좀, 그래서 한 1년 넘어서야 걔도 비교도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서 15가구 사면 20가구 좀 주지, 이번에.
1: 예, 이번에 천희 박사는 16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3: 예, 예 그래서 예, 어머니
1: 저는
3: 뺏습니다. 16각을 저리 예.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중풍 후유증 환자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한 것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생활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뇌혈관, 심장혈관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3: 예,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M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저도 천희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저는 천희 박사를 쓴 지 영 오란다. 전 대여섯 달 넘었습니다. 저는 쓰다가 조금 끊었다가 이번에 또 쓰기 시작한 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5: 저는 어쨌든 이전에도 국사에 왔댔습니다.
1: 예.
5: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 중풍에는 영 최고.
1: 특수한 효과입니다. 중풍의 예. 특수한 효과입니다. 예. 심장과 중풍 여기에는 특수한 예. 효과입니다.
5: 그래서 예 끊었다 다시 시작했었는데 예 확실히 이 다른 약보고 이 전의 박사가 확실히 영 좋습니다.
1: 예.
5: 저기 예 중풍에도 좋고 잠이 잘 안 오는 데도 좋고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한 데도 영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5: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 내게 이 약이 딱 맞으니까 어쨌든 계속 쓰기 위해서 또 이 천의 박사가 그 값이 또 오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 오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중풍 환자들은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의 박사를 이번에 활동에 16가게 준다까.
1: 16가게 20각 줍니다. 예. 16가게 20각 주고 1,000원 빼줍니다. 큰 무대 할 때입니다. 예, 예.
5: 그러니까 이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5: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배달 받다고 그럽니다.
1: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가게 19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번 활동 잘 이용해서 이제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한 가게 100원씩 인상된다고 하게 돼 있으니까 통지가 왔습니다. 금방 뭐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상된다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제품 빨리 시작하는 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선생님 동의하고 소개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의 제품 자체는 활린생관이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발견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이 지금 이 제품이 근본 역할 가운데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졸바지면서 한데 붓거나 그게 죽상경화를 형성해가지고 뭐 심장에서 벌써 죽상경화가 머리까지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혈관이 굳어져서 혈관이 턴 뇌혈관에 가서 뭐 젊은 공간에 많은 혈액이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사의 처방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하게 하고 믿음성을 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겠습니까?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모든 자연과학에서 최고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한다. 국가에서 추진 항목 가면 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나라의 모든 개혁경제를 이거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거 연구하고 내리하달하고 나라의 발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여기에 지표를 정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고기술 항목이 추진 항목에 속하고 이 제품은 CAMP 발견이가 바로 고기술 그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부 싱허계획에 속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싱허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항목에서 제일 앞에다 놓고 추진하는 이 항목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제품 자체는 CAMP 발견으로 인해서 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0: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한 이 제품이라 하지 않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전혀 박사 쓰는 분이다. 예. 이거 쓰니까, 예. 아주 이거, 모든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내 이거, 심장, 혈압, 고혈지, 그러면 혈당, 이게 다 조절됐습니다.
0: 그렇죠. 큰 해결입니다.
2: 그러니까, 예. 예, 큰 해결입니다. 그, 머리도 어지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허리가 아프던 것이 그것도 많이 낫고 있습니다.
0: 종합으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또 올라가지, 감기도 안 나지, 영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요번에 이 구산마지 활동이 16각을 쌀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리면 1,000원 빼었습니까?
0: 예, 16각에 2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었습니다. 현금권 1,000원을 시장에 나가서 사면 큰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었습니다. 16각을 주고 20각에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10각에 눈에 붙이는 과약 줍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하나, 한 가지 문의할 것은, 내가 이게 백내장이 좀 있단 말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 수술하라고 그랬는데, 아, 나는 이게 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주 공포심이 들어가면서.
0: 예.
2: 어떤 상황에 가면 이거 불을 켜면 이 불에 눈을 뜨지 마세요.
0: 아, 심각한 안과 질병입니다. 안과 질병 자체가 불, 빛이 싫어합니다. 예.
2: 예, 빚을 싫어하고, 다 광방병소에 있어가지고, 앞에 무지개 다 암울함이 자꾸 날아다니는 이런 감각이 있단 말입니다.
0: 아, 유리체 혼탁입니다.
2: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거, 명수방송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선생님과 물어본다.
0: 아, 그런데 쓰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입니다. 이 제품 쓰게 되면 눈앞에 아물거리고 뭐 검은 게 날아댕기고 머리끼 네. 같은 들여 그거는 제가 생각한 데는 거의 보증하다시피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눈앞이 보약해 보이고 그 눈물도 자주 나고 이런 문제는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그리고 이미 항반변성이라는 초보적인 진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항반변성 그리고 안압에 올라가는 녹내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쉽게 실명하는 안과 질병을 지금 동반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에 명서방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우수한 좋은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는데 21가지 중약재가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잔투이란 매미 껍질이 눈병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입니다.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편간 맥막의 효과를 보는 찔레라든지 그의 황련이란 황금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천화분이라든지 국화라든지 이런 종합성분을 해서 눈을 구하는 데는 아주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권위성이 강한 이런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눈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간과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특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는 그 주요한 원리에서는 상초의 열을 쳐줍니다. 심장열, 폐열을 쳐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 놓고 쓰시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그 내리 누르는 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매출은 그 설사가 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가게 되면 정상으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근심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도 금방 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천희 박사는 너무 아쉬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우리가 원값 498원일 때 여러분들 혈관을 확장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저쪽 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약품은 9월 7일부터 100원 인상된 5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5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순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7월 24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외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태똥은 굳은 얼굴로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다시 물었다. 나중에 석달개가 정나라 군대와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일, 그건 말이 담판이지 실은 기만일세. 노인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태평군은 사방으로 포위된다다가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었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이지. 석달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지만은 몇 해 동안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지. 정군이 태평군을 한 걸음 한 걸음 핍박하는 것은 적장의 머리를 원하기 때문이었으니 석달개는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낙병장한테 편지를 썼다오. 졸세를 하려고 두 임금을 모시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할 일이 아니지만은 군사를 구하는 일은 의로운 뜻을 품고 떨쳐 일어난 자라면은 반드시 해야 한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변방을 열고 나라에 보답할 수 없을진데 어찌 목숨을 아까워하겠는가. 하지만 이 목숨으로 우리 군사들을 구할 수 있다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을 청나라 황제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병사들을 죽이지 말고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백성으로 살게 하고 군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덕을 베풀어달라.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나 석달개는 자결하고 태평군은 항복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싸우다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고 머리와 몸이 떨어지더라도 욕되지 않을 것이다. 당구경과 정군의 장수들은 편지를 받아보고는 속임수를 쓰기로 했네. 장수 양응강과 유격왕 송림이 병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석달개를 만났지. 그들은 석달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어. 그러면서 대도하는 쉽게 건널 수 없는 천연 요새인데다가 태평군이 이미 보유되었으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러 가면서 심하고에 가서 뒷일을 의논하자고 했어. 석달개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석달개가 거느린 장수 한 명은 심지어 양응강과 송림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들이 하늘에 맹세한다는 둥 어쩐자는 둥 하면서 달콤한 말을 늘어놓자 석달개는 그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 이튿날 석달개는 몇 사람을 데리고 양응강을 따라 심학으로 떠났어. 하지만 양교에 숨어있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지.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은 어이없게도 그렇게 스스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만 것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지요? 석달개는 어디로 압송됐습니까? 이튿날 대수보로 끌고 갔다가 곧장 성도로 압송해갔지. 그리고 얼마 뒤 죽여버렸네. 석달개를 신문한 관리는 떳떳하고 굳센 기백이 얼굴에 서려 있었고 비굴한 기색이 없이 꿋꿋이 절개를 지켰다고 했어. 죽으면서도 그는 태연하였지. 청나라 조정은 석달개의 무리를 베어 호부까지 끌고 다니며

남들에게 구경시켰어. 북경까지 가려고 했지만은 길에서 썩는 바람에 그만두었다고 했지. 가장 처참한 것은 2천 남짓 남은 태평군 병사들이었어. 무사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서는 대수부로 데려간 뒤에 6월 19일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여버렸단 말이오. 대수보에 가면은 버려진 무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모태똥은 한참 지나서야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석달계는 분명 영웅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요. 그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네요. 착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선생 말이 맞네. 석달개는 적들이 자기 머리만 욕심내는 줄 알았지만은 적들이 어찌 그의 머리만 가지려 했겠는가. 때마침 하늘에서 전동 소리가 들려오면서 집안이 어두워지었다. 노인이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다. 가맣게 구름이 몰려오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 이때로군. 석달개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갈 때도 이런 날씨였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으며 술잔을 들었다. 자네들 군대도 대도하를 건너러 간다지. 내 말을 명심하게 빨라야 하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땅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0: 장계석은 대도와 상공을 시찰하면서 모태똥을 두 번째 석달계로 만들려고 한다. 주의원들의 마음은 엄청난 압력에 시달려 꿈속에서도 배에 관한 걱정뿐이다. 홍군은 차로를 지나 이족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좁은 산골짜기와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 어디 가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하고 샘물이 흘렀다. 풍경은 아름다웠으나 구경할 여유가 없었다. 그들은 빨리 대도를 건너려는 생각뿐이었다. 전사들은 지휘원들보다 홀가분한 편이었다. 저지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지만 대수로워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의 상급에서 도맡아 처리할 일이었다. 홍군 전사들은 이족 지역을 지나며 보고 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었다. 하지만 지휘원들은 사정이 달랐다. 선두부대 사령인 요백승과 정치비원 서병진은 말이 없었다. 요백승은 늙은 부루마를 타고 간신히 걸어가는 홍군대우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의 목에는 망원경이 걸려져 있었고 몸에는 지도 가방과 자루가 휜 우산을 메고 있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돌레의 산봉우리, 냇물, 들꽃,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모두 남의 일이었다. 배만 있으면 될 텐데. 요백성이 중얼거리였다. 작전국장 설풍은 부루마를 따라가다가 무슨 짓이라도 하는가 싶어서 앞으로 가보았다. 배만 있으면 무슨 방법이든 생길 텐데 말이여. 설풍은 마루에 앉아 뚫어져라 앞만 바라보는 요백성을 보고서야 그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설풍은 고개를 돌려 서병진을 바라보았다. 정참모장 동지도 참 못 말리는 분입니다. 자꾸 혼자 뭘 중얼거리신다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서병진이 마루에서 물었다. 배만 있으면 방법이 생길 거라 하신데
1: 어제 한밤중에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나는 무슨 은언할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쿨쿨 자고 있지 않겠나요? 실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단번에 배에 다섯 척이 생겼어요.
0: 앞서가던 홍군 제1군단에서 급히 공습 나팔을 불었다. 부대는 길가에 멈추었다. 장정에 오른 뒤로 이런 일이 잦았다. 전사들은 숨을 돌릴 틈이 생겨 좋아했다. 노백성과 서병진이 모두 말에서 내리자 마부가 길가에서 나무가지를 꺾어 말에게 덮씌웠다. 곧 적기 세대가 나타났다.
2: 저 거북이가 또 알라우러 왔나 본데? 누군가 외쳤다. 에이치, 오르는 궁동에서 연기만 하는데 뭘?
0: 하지만 이번에는 알도 연기도 아니었다. 비행기는 공중에서 한 바퀴 빙 돌면서 선전문을 쫙 뿌리고 돌아갔다. 순식간에 알락달락한 종이가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더니 흐느적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호위병이 가까운 산비탈에 떨어진 이 선전문을 서병진에게 건네주었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검은 글자가 한가득 박혀 있었다. 공산군 병사들, 앞에는 천엄의 대도하가 있고 뒤에는 수십만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미 전군이 봉멸될 궁지에 몰려 있다. 주덕과 모태똥도 이제는 두 번째 석달계가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기를 바란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서병진은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선전물을 요백승에게 넘겨주었다. 요백승은 선전물을 힐끗 보더니 사정없이 찢어버렸다. 그러고는 고개를 쳐들고 하늘에 흩날리는 선전문을 보면서 한마디 하였다.
2: 평신개구리가 고니고기 먹고 싶어 눈이 달았네. 며칠 전에 로이칸 신문을 보니 장계석이 비행기에 앉아서 대도와 전선을 둘러봤다고 하던데 지금도 왔을지도 모릅니다.
0: 젊은 작전국장 슬픈 빙빙도는 적기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1: 그럴 리가 있겠나?
0: 료백승이 웃으면서 대꾸했다.
1: 벌써 부대 배치를 끝냈을 텐데.
0: 하지만 장계석은 정말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은 채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깊은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물살을 내려다보았다. 장계석은 이강의 모든 희망을 걸었다. 곁에는 진성이 지도를 들고 앉아있었다.
1: 안순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0: 장계석이 물었다.
2: 저기 물이 굽이져서 흐르는 곳에서 좀 삐죽이 나온 곳이 바로 안순장입니다.
0: 진성이 몸을 일으키며 손으로 가리키었다.
1: 저기 동그란 산 옆에 있는 곳 말인가?
0: 그렇습니다.
1: 조그만 마을이군.
0: 그렇습니다. 아주 작지요. 백가구가 될까 말까 한 곳인데 석달계 군대는 저기에 갇혀 거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장계석은 눈이 휘둥그레서 그 둥그런 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태평군이 섬멸되는 전경을 상상하면서 흥이 나서 물었다.
1: 그 후에는?
0: 네, 그러다가 군사를 이끌고 아래로 포위를 뚫고 나갔지요. 진성은 대도와 물줄기를 따라 이어진 널찍한 곳을 가리키었다. 저기가 노아선이라는 곳인데 석달계의 많은 군사들이 저강으로 쫓겨 들어갔지요. 왕후 셋도 저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이야기에 푹 빠진 장계석은 그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밤낮으로 홍구를 쫓고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재미가 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고 대머리에도 붉은 빛이 감도는 듯이 퍼었다.
1: 설악이 이미 덕창에 이르지 않았나?
0: 예, 맞습니다.
1: 진성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빨리 서두르라고 이러지. 이번에는 꼭 한 번에

0: 성공해야 해. 예, 알겠습니다. 비행기는 남쪽 기슭을 따라 천천히 방향을 들었다. 강기슭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장계석이 아래를 가리키며 물었다.
1: 저건 사계를 정리하는 거겠지?
0: 예, 그렇습니다.
1: 잘하고 있군.
0: 장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1: 하지만 중요한 건 배야. 남쪽 기슭에는 한 척도 남겨서는 안 돼.
0: 예, 벌써 몇 번째 일렀는지 모릅니다. 유관장님 명령대로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는 북쪽 기슭으로 방향을 틀었다.
1: 한우는 어디인가?
0: 장계석이 물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진성이 지도를 보며 대답을 했다.
1: 양삼하고 유문에는 한은에 닿았겠지?
0: 네, 그렇게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1: 그럼 내 진서를 떨어뜨리게.
0: 예, 알겠습니다. 전성은 편지가 들어있는 자루를 대도화해서 가까운 자그마한 도시에 떨어뜨리었다.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장계석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듣자니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양삼을 격려한 전보가 한몫톡톡히 했답니다. 진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1: 내가 뭐라고 했지?
0: 양삼한테 낙병장이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 그거 말인가?
0: 장계석이 피식 웃었다.
1: 진정한 낙병장은 나지, 어?
0: 장계석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었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이윽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군은 험한 산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였다. 료백성은 자루가 휜 우산을 들고 걸었다. 서병진은 거무스름한 삿갓을 쓴 채 뒤를 따랐다. 십리쯤 가자 날이 저물었다. 좁은 산골짜기는 더욱 어두컴컴하였다.
2: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0: 설풍이 얼른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모두들 정신을 가다듬고 들으니 멀리서 정말 쏴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멀리서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1: 비행기는 아니겠지?
0: 요백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2: 아닙니다. 비행기는 사라진 지 오랜 걸요.
0: 설풍이 대답했다.
1: 혹시 대도한 물소리가 아닐까?
3: 어릴 때 강가에서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0: 서병진이 한참 귀를 가다듬고 듣더니 말을 했다.
2: 맞을 겁니다. 이젠 대도화가 멀지 않았으니까요.
0: 설풍이 대답해.

장편 소설 대장정 외순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우린 그냥을 함께 감상해볼까요? 이 노래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화음이 동행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전해줄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편안한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하 작사, 류현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을 전해드립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형제민족이 손잡고 갖고 가는 아름다운 낙원을 그린 희망의 노래 형제민족 한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잔 깨우네. 우리들 꿈도 피어나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손 잡았네. 뜨거운 정 이어가며 앞을 향해 나아가네. 강산에 피어난 민족 단결의 꽃이여 영원히 이 땅에 빛나리라. 서로 아끼고 정 나누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에 즉흥지료에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정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동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낭동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1: 네.
0: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타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1: 네.
0: 낭동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난간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병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동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동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동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만한 주머니의 모양새에
1: 다수 량성이죠.
0: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량성입니다.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비교적 작습니다.
1: 네.
0: 낭동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1: 네.
0: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우리해집니다.
1: 네.
0: 그러면서 부원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능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예. 네, 자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형님이 이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받았는데 어디 심장도 떨리하고 다리도 쫄아붙는 것 같은 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0: 예.
2: 예, 그래 그 길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요.

0: 장인의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사 그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예.
0: 됩니까?
1: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3: 예,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1: 예.
3: 작업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았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조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어느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3: 예,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1: 네.
3: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1: 네. 이거 그렇죠. 예.
3: 네.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데.
3: 그리고 그 오신 그 원장 선생님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더 가려고 권고히 하기 위해서.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예, 각 계속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1: 예.
4: 계속 오림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 강소수 선생님 내려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네,
4: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5: 요 주간판 탈출이
1: 네.
5: 나온 신경 통일해서 허리 아픔이 다시 둘이 끝이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1: 예.
5: 이렇게 강진이 그 이방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군에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1: 예,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예,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6: 예, 다시 하려 합니다.
1: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박여사입니다. 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1: 예,
7: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이거 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1: 그런데 예.
7: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 쓰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노공래 얼음주임 많이 났는데.
1: 예.
8: 그렇지.
1: 예, 예.
8: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세요.
9: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걸으면 숨이 차고 예.
1: 예, 예.
9: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1: 예, 예.
9: 그래서 청약하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지.
1: 심했구만요. 예.
9: 시장도 조금 돌고 예.
1: 그렇죠.
9: 숨이 덜 타고, 그 다음 잠자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1: 예, 예.
9: 효과 좋으니까니 오늘 청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예. 예약해 주시죠.
1: 예, 연계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9: 예, 예, 예,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10: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10: 예. 그래서 이제 한계료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0: 됐습니까?
1: 예. 예, 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11: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
1: 예.
11: 어깨 박죽뼈부터 있고 한 팔을 내일 다 쓰지 못해 숟가락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꾸 떨어져서
1: 예, 예.
11: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1: 예예.
11: 박수
1: 예.
11: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제조기 침도 놔두 그래서 조금 낫은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 예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1: 예.
11: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1: 알겠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겠습니까?
12: 예. 박성호 두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가 그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1: 예.
12: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1: 예.
12: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2: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13: 예.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13: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누나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뻣뻣하고 이래서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13: 소약을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13: 지금은 예, 정신하고 예,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13: 오늘도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예.
1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4: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님께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14: 이제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14: 그래가지고 또 오늘이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1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5: 예. 저놈으로

0: 피아 아파서 그러는데 저희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리 선생한테 가서 침을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이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그럽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3: 예.
1: 예, 말씀하세요.
3: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을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지 나지, 예,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시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 예.
3: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 돼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 네,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번 날에 물건,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좀 다친 게 강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전략과 관계 효과용 많이 좋았습니다.
1: 예.
4: 그래서 오전에 한번 더 가서 그 강사 선생님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네,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5: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5: 예, 예, 저는 이걸 내 다리가 줄이 붙이는 소리 너무 아파요.
1: 예.
5: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란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자란다는 이런 이상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 예, 그랬어요.
5: 그리고 우연히 그 대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자란다는 그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1: 네.
5: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5: 이, 효, 이,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막 또 보이다 그래요.
1: 예.
5: 예약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5: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합니다.
1: 예.
6: 난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강철수 주는 만나서, 아, 치료를 했는데, 그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6: 계속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6: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시간이 좀 있는데 예,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예, 대략 30% 정도로 차지하는 분들이 예,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초기에는 말이죠. 예,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발견하기 바쁜데 예,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예,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예, 조약에 말죠. 예,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2: 네.
1: 하나는 말이죠. 예,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어떻겠습니까? 마치 마.

0: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0: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맞아요.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좌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좌뒤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요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도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디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랍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를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966년에 창작된 노래 붉은의 변강 비춘에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60년간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1: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용자 접목 교류 활동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2: 중국이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족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9월 3일은 연변 조선족 자치소 창립 74주년 기념일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연변 대지는 초기의 간관 창업으로부터 단결 흥성, 번영 진흥으로 나아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이 활기찬 연변 대지에서 1966년에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창작됐습니다. 60년 전에 나온 힘찬 선율의 이 노래는 원봉거 건설 현장에서 시작돼 조국 방방곡곡에 널리 울려 퍼지며 끊임없이 불리워져 왔습니다. 이 노래는 변강 대지의 천지 개벽을 증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분발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됐습니다. 장백산 기슭 해란 강반에서 탄생한 노래 붉은 해변강 비춘에는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영상 계정 등 주요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 이 노래의 기악 연주, 창의 무용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나이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고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깊이 감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세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젊은 네티즌들은 노래를 듣고 그 연원을 찾아 노래 뒤에 담긴 분투 이야기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강 건설의 세월을 직접 겪지 못했지만 힘차고 교강된 선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서성 서안주민 왕홍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정, 즉 공산당이 오늘날의 좋은 생활을 가져다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백산 주민 장혁입니다. 처음 인터넷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아주 힘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점차 이 노래 뒤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야 하면서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틱톡 플랫폼에서만 2023년 한 해 동안 100여 개 계정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전승에 참가했고 재생량은 3,200만 회를 웃돌았습니다. 틱톡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검색어 재생량은 1억 7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뉴미디어 행렬은 전통 매체의 전파 한계를 타파하고 더욱 빠른 속도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서적 공감과 정신적 전승을 실현함으로써 시대를 뛰어넘은 붉은 선율이 신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했습니다. 1966년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이래 연변 가무단은 이를 보류 종목으로 정하고 세대에 세대를 이어 혁신적으로 공연해왔습니다. 문예일꾼들은 독창, 중창, 노래와 무용, 교향악, 개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의 도시와 농촌, 교정과 초소를 두루 찾아다녔으며 국가급 주류 무대에도 올랐고 국문을 나서 문화 교류도 펼쳤습니다. 예술단체는 또 짧은 영상 플랫폼에 의탁해 지속적으로 전파하면서 이 변강 찬가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신합니다.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이미 일반 노래의 범주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대 공연에서 이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홍색 부호로서 시종 연변의 문화 명함을 대표해왔습니다. 이 노래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 와닿은 것은 생활에 뿌리내리고 본토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 50년대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은 토지가 척박해 반농사밖에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56년

0: 10월 원봉구 공사가 정식 착공됐고 현지의 한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 곁고 분투하면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원봉구 건설 참가자 화룡시 숭성진 상천촌 촌민 동숙서입니다. 모두 정말 일치단결했습니다. 돌이 크면 쇠갈고리를 걸고 구령을 외치면서 함께 들어올렸습니다. 한 번 등에시면 힘을 냅시다 헤이요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근 2년간의 간고분투를 거쳐 1958년 5월 원봉구가 완공됐고 두만 강물을 60여 미터 높이의 산등성기까지 끌어올려 과거 척박했던 땅을 옥탑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민들은 마침내 벼를 심고 쌀밥을 먹으려던 수건을 이루게 됐습니다. 화룡시 숭성진 상촌촌 촌민이며 동숙서의 아내인 곽윤타입니다. 지금 모두의 생활이 이렇게 좋아지고 쌀밥도 먹게 됐으니 그분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조선족 작사자 한윤호와 작곡가 김봉호는 건설 일선에 심입해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물길을 다스리고 산천을 개조하는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변경 대중들의 자력갱생, 단결분투 정신에 깊이 감동한 이들은 가장 진실한 노동생활에서 자양분을 섭취해 이 땅에 가장 소박하고 뜨거운 분투 정신을 선율로 다듬고 가사에 새겨넣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창작했습니다.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신속히 조국 각지에 널리 퍼져 시대를 울리는 힘찬 목소리로 됐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정석이는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고찰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초민들이 노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본 습금평 정석이는 조선족 대중들이 춤을 아주 잘 추며 동작 하나하나가 확실히 남다르다고 칭찬했습니다. 습금평 정석이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천당지부 서기로 있을 때 촌의 방송에서 매일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틀어줘 아주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대장 김중일입니다.
1: 정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정석이 앞에서 예전에 춤을 추었습니다. 정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정석 복장이 매우 곱고 다양한 쪽에서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동무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당의 민족정책의 햇살 아래 지난 몇십여 년간 연변은 흥변부민행동, 향촌진흥 등 국가전략에 의탁해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족단결, 대외개방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오늘날 연변의 변경기초시설은 전면 제고됐고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봉사는 지속적으로 기층에 내려가고 있으며 주거환경은 더 살기 좋게 표현했습니다. 특색 산업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어렵게 수로를 건설했던 화룡시 숭선진은 오늘날 드넓은 옥탑과 흥성한 문화관광 산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려녕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0: 붉은 해 변강 비춘의 노래는 연변과 길림성, 나아가 우리 동북의 자랑입니다. 직접 와보니 길도 잘 닦이고 교통도 원활하며 산은 푸르고 물은 맑습니다. 개혁개방 이래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웅대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60년 전 이 열토에 뿌리내린 분투 정신은 신시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두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평위된 이래 연속 다섯 차례 이 영예를 수상했고 두 차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주로 평위됐습니다. 올해 국가 1급 배우 변영화가 모교인 연변대학을 다시 찾아 졸업식 무대에서 붉은 해 변강 비춘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격정적인 감화력은 사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한 뜨거운 분투 정신과 애국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붉은 해 변강 비춘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분투의 씨앗인 바 60년간 대대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뿌리 내리고 싹트며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의 정신적 기치로 되어 변강 아들, 딸들이 승리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시대에 들어서 온 오프라인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면서 세대를 이은 지속적인 전승 속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데 끊임없는 정신적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 2026년 길림성 문화 및 관광산업 투자 융자 전북 교류 활동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부청장 류대위, 부주장 윤조위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윤조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객거 건강 양생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뚜렷한 지역 우세가 있는 바, 천혜의 생태 자원, 완전하게 전승된 민속 문화와 건강 양생에 적합한 변경 풍조를 갖추고 해서 동북아에서 발전 참전에 큰 객거 건강 양생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연변조에서는 객거 건강 양생 발전 기회를 다잡고 추진하여 삼림 건강 양생, 온천 요양, 민속 체험 다원화 경력 모시기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바, 일핵 집결, 세 개 지대 연동, 다섯 개 구역 협동의 건강 양생 청사진이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목 교류 활동을 계기로 객거 건강 양생에 초점을 맞추고 대상 자본, 자원 접목을 심화하며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루도록 조력하여 길림 문화 관광과 금융 합작 공용의 새로운 판도를 함께 구축하길 바랍니다. 류대위는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성당위와 성정부에서 객거 건강 양생을 새로운 산업 분야로 삼고 산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객거 건강 양생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때 관한 시험점 사업방안을 내왔는 바 자연자원과 인문생태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며 금융기구가 적극 참여하여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산업의 양성순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기업과 금융기구가 손을 잡고 객거의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활동은 객거 건강양생 길림의 투자를 주제로 정부 은행 기업 간 접목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우리성 객거 건강양생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활동 기간 참가 귀빈들은 존의 일부 관광 건강양생 대상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활동에서 비암산 온천, 고촌락 등 객거 건강 양생 기업들이 추천 소개를 하고 일부 투자 협력 기업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으며 금융기구
0: 역사적 방위에 립각해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을 전면 관철했습니다. 이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법치적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도록 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에서 포지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중화민족이 역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나아가고 다원에서 일치로 응집되는 발전의 대세에 순응해 민족 단결이라는 생명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중화민족의 정치적 시각과 여러 민족의 공동리익에 립각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전국 범위의 민족 관계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민족의 공동 단결 진보와 공동 번영 발전은 중화민족의 생명이자 힘이며 희망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도리에 더 긴밀히 뭉쳐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착실히 관철 실시하면서 법치가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한 발전에 유리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합시다.
3: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판파시아 전쟁 승리 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조 각지의 홍색 애국주의 교양 장소에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명기하고 승리의 경의를 표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1. 용정치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에서는 애국주의 교양 활동이 장중하게 펼쳐졌습니다. 항미 원조 로병과 퇴역 로병 10명, 소년 10명이 역사 유적지에 모여 고난의 흔적을 돌아보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새기며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서 민족 항쟁의 서사시를 되새겼습니다. 1909년에 건설된 이 건축

0: 물은 한때 일본이 연변을 식민 통치하던 핵심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침략 주행을 폭로하고 민족의 기억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양기지로 됐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전체 인원은 해설원을 따라 전시관을 참관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실물과 사진, 자료들은 당시 연변 인민들이 받은 잔혹한 압박과 그들이 진행한 불굴의 항쟁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자본봉사자들은 또 정경재연을 통하여 당시 연변대지가 겪었던 잔혹한 압박과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구람없이 투쟁했던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로비영 전수함입니다. 아이들이 나라와 고향을 지키고 분발하며 강국 부흥의 중임을 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참관이 끝난 뒤에 홍색 무대극과 애국실황송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로병 대표는 우수 소년 선전 강연원들에게 기념 트로피를 수여해 소년들의 홍색 정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주최 측은 공훈 노병들에게 기념 복장을 증정을 하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들의 뜨거운 충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로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부른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우리는 공산주의 후계자의 선율이 장래 울려 퍼지면서 두 세대의 정신적 공감과 신념의 전승의 노래소리 속에서 빛났습니다. 붉은 넥타이 선전 강연원 연결제 북단소학교 학생 장송유입니다. 전시관을 참관하고 나니 전쟁의 초인이 자욱했던 세월과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을 절절히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생활과 행복한 나라는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뜨거운 피와 생명으로 바꾼 것을 알게 됐지요. 앞으로 저는 꼭 조국에 보답하고 강산을 수호하며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에서는 연변체육운동학교 학생들이 동만항전 역사기념관을 찾아 진귀한 역사문물, 영상자료와 역사전시판을 관람하고 동장역, 양정우, 진안장 등 혁명선열들의 영롱한 사적을 기호했습니다. 학생들은 동북항일연군 장병들이 피흘리며 싸운 장엄한 세월을 되새기며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혁명 선배들의 숭고한 신념과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도라에서는 도라시 제5중학교 고중 1학년 신입생 550명이 도보로 진안장 열사 릉원을 찾아 열사들을 위해 묵도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안장 열사의 영웅사적을 들으며 추모 속에서 리상신념을 굳게 다지고 가국정회를 두텁게 했습니다.
1: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2: 생활 플러스.
3: 생활 플러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연변 조준족 자치도 창립 74주년을 열렬히 경축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향의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유미란입니다. 지난 8월 15일부터 종합이민공화국 생태환경법 법전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전은 우리나라에서 민법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로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푸른색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을 뒤적일 필요 없이 이 법전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법전은 하늘을 관장하고 땅을 관장하며 그 사이의 공기도 관장한다고 표현될 만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네, 오늘은 이 거대한 법전이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집 앞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음 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물론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히 겪는 광장 무용 음악, 심야 인테리어 작업, 상점의 확성기 광고, 자동차 불법 개조로 인한 광음 등 모든 생활 소음이 법적인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과 휴식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단순히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던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입니다. 법전은 또 주민위원회나 부동산관리회사 등 기층 조직에도 소음 문제를 제지하고 조정하거나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단위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집, 가정, 우리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갈까요? 네,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매일 돌아와야 하는 의무감의 장소일까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을 완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 작은 울림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가정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아이의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하루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심리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족 간 소통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이제는 가족이 모여 앉아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함께 있는 고독이 일상이 돼버렸죠.
0: 네.
1: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위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진 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게임에서 쌓여지는 작은 성취 혹은 스마트폰 이제 알람이 울릴 때 또 이제 우리가 모멘트에서 좋아요가 이제 눌리게 되면 네. 우리 뇌는 즉시 도파민이라는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이 도파민은 기쁨과 성취감을 담당하는 신경물질이에요.
0: 네.
1: 문제는 이것이 노력이 없이도 터진다는 겁니다.
0: 네.
1: 반면에 가족 대화는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헤아리고 적절한 답변을 고르는 좀 고도의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스마트폰은 그냥 쓸어 넘기기만 해도 도파민이 샘솟는 거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덜 들고 보상이 큰 스마트폰 쪽으로 습관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0: 네.
1: 이제 뇌가 익숙해진 강한 자극인 스마트폰 앞에서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조용한 가족의 목소리는 아쉽게도 점점 심심한 소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스마트폰 속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늘 예쁘고 완벽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생생한 가족 대화는 불완전함의 연속이잖아요.
0: 네.
1: 말 실수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도 하고 서로의 표정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에 간단하고 즉각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버리면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회피하느라고 점점 더 가상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방비한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스마트폰은 내가 원할 때 켜고 원하면 또 끌 수 있고
0: 네.
1: 상대적으로 내용을 내 통제 속에서 이제 둘 수 있다면 가족과 함께 마주할 때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방비 상태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혹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 불편한 마주보기를 자꾸 회피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우리는 또 다 알죠.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손 안에 들고 있는 가상연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나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과의 진짜 연결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네요. 이 가족 간의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서발달,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가정에서의 소통이 다른 관계에서 소통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이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도 이런 말을 해요.
0: 네.
1: 회사 동료거나 친구하고는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데
0: 네.
1: 왜 해필 집에만 들어가면 말이 막힐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족 소통과 다른 관계와의 근본적인 다른 점 그거를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가족 대화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아닌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직장 동료나 친구는 업무적인 목표거나
0: 네.
1: 공통의 관심사라거나 그 어떤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보니까 싫으면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운명적 공동체입니다. 여기서의 대화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관계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논리로 통하지만 가족에게는 존재 자체의 인정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이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면 가족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는 가족의 대화는 감정의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다른 관계에서의 소통은 주로 문제 해결이나 정보 교환이 목적인 반면에 가족 대화의 핵심은 돌아올 곳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0: 네.
1: 특히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가족의 목소리는 세상은 안전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0: 네.
1: 아이가 학교에서 맞닥뜨린 좌절과 상처는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받는 경험을 통해서만 치유가 됩니다.
0: 네.
1: 만약 이 자리가 스마트폰과 무심한 대답으로 이제 채워진다면 아이는 정서적인 지지대 없이 혼자 싸우는 방법만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아마 지금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특별한 점인데요. 가족 대화는 평생의 정서적 기억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0: 네.
1: 친구와의 즐거웠던 대화는 좋았던 추억으로 남지만 가족의 말 한마디는 내 존재의 근간이 됩니다. 부모님의 무심한 한마디가 아이의 자아존중감을 좌우하게 되고 또 식사 시간에 나누었던 하루의 잡담, 눈을 맞추면서 들었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들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사람의 정신건강에 뿌리가 됩니다.
0: 네.
1: 그렇기에 가정의 대화는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 치유적이 하고
0: 네.
1: 즐거운 것을 넘어서 안전한 것이어야 된다고
0: 네.
1: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앉았을 때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녀와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0: 네.
1: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관심을 두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0: 네.
1: 이 작은 실천이 가족을 다른 관계와 확연히 구분을 짓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 가정 내에서 디지털 기기가 가족 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 맞아요. 정확히 집었어요. 아이들만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디지털 연결이 인간적 소통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같이 있는 시간은 확보한 듯 하지만 함께 느끼는 순간의 생생함은 아쉽게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 네.
0: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각자 폰을 본다 이런 상황을 많이들 보셨죠.
1: 네.
0: 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지만 인간 소통의 핵심은 생생한 동기성에 있다고 해요.
1: 네.
0: 쌍방의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어떤 때는 잠깐의 이제 망설임, 멈춤, 그리고 웃음 뒤에 있는 그런 후련함, 네. 이러한 미세한 감정 신호들은 디지털 화면으로는 절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는 얻지만 관계의 리듬을 잃어간다 얘기합니다.
1: 네.
0: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식을 실시간적으로 알려줍니다.
1: 네.
0: 하지만 가족 간의 대화에는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까지 이제 주저함도 있고 서로의 말이 겹치면서 어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공감되는 부분에서 터지는 공명이 있고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는 좀 침묵도 있고
1: 네.
0: 고유의 리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디지털 기기는 이 적절한 침묵과 기다림을 허용하지 않고 알람이 오면 즉시 반응하도록 거기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진심으로 말을 꺼내기 위해서 엄마랑 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 필요한 3초의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먼저 폰을 집어들 때가 많습니다.
1: 네.
0: 그 기다리지 못한 3초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좀 완벽한 가상에 길들여져서 불완전한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스마트폰 속 세상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글은 차단하고 좋아요가 많을 것 같은 사진만 올리고 원할 때는 접속하고 또 원할 때는 종료하고
1: 네.
0: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의 대화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아이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거나 배우자가 갑자기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때 보면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익숙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세상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진짜 관계가 주는 깊은 위로와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아이의 정신건강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가족이 정서적 유대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 소통이 부재나 왜곡이 아이 정서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예, 맞아요. 이제 청소년 시기는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불안정하고 예민한 시기라서 이때의 부모님하고의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토대를 짓는 뼈대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 네.
0: 이 시기에 가족 내 소통의 부재는 아이들한테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 형성에 흠이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심리학에서 거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아이는 부모의 눈과 반응을 거울 삼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합니다. 근데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심하고 건성어린 이제 반쪽짜리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는 무의식 중에 내 말은 들을 가치가 없나 보구나.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자아인식을 내면화하게 되죠.
1: 네.
0: 두 번째는 정서적 조절 능력을 배울 기회를 잃는다고 얘기하는데요.
1: 네.
0: 가족 대화는 아이가 분노나 슬픔, 좌절 같은 강한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을 하고
1: 네.
0: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고 달래주는지를 배우는 이제 정서적인 실험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만약 부모가 이 시기에 대화를 회피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논리로만 반응하거나 혹은 아이의 감정에 과잉 반응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아이는 감정 표현은 위험하구나 혹은 감정을 느끼면 안 좋구나를 배우

0: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네. 말보다는 행동을 복제하죠. 그래서 부모가 갈등을 회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할 때 아이는 이제 미래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미래 연인과 갈등이 생길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으로 대화한다면 아이는 관계를 이기고 지는 싸움이라고 또 인식하게 되고요. 네. 이제 이것을 가족 전염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대화의 부재는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동일한 방식의 조탁을 반복하게끔 되는 이제 좀 엄중한 결과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결과를 피면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완벽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완벽한 대화보다는 지속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좀 이제 삐딱한 말을 할 때에도 단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눈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 한 번의 시도와 연결이 아이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라는 평생의 민어책 체계의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가 막막하고 어렵다고 해도 한 번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그렇네요. 완벽한 대화보다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에 점점 대화를 포기하고 결국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가족,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이런 침묵의 벽이 쌓이는 과정과 그것이 가족 관계에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0: 이제 소통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이런 침묵의 벽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벽은 하루아침에 쌓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1단계가 아마도 대화의 좌절로 인한 경험일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마 아이도 배우자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표현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잘 통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꺼냈을 때 상대가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그런 건 별거 아니야라고 축소한다거나 혹은 또 뭐 이런 거로 불편해. 나도 너 때문에 힘든데 하면서 화를 낼 때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이 반복이 된다면 네. 이제 우리 뇌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한다는 건 이렇게 오히려 내가 아플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1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전략의 변화가 회피로 되는 과정이 있어요. 네. 상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 말을 줄여야 되겠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가족은 정보는 공유하지만 속마음은 서서히 이제 닫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인데요. 네. 벽이 생기게 되면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일명 동거인이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한 정서적 대상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공동체로 전락을 하면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자녀가 이 패턴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미래 관계에도 적응을 한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침묵은 가족력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같이 있을 때에도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정의 침묵이 무겁게 이제 깔리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울감과 무기력감, 허전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1: 네, 이 적잖은 부모들이 아이와의 대화에서 잔소리와 훈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조언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는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소통에서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대화 패턴은 무엇인지요?
0: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말을 하죠. 선생님, 저는 아이를 위해서 조언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아이는 왜 자꾸만 제 말을 피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부모는 조언자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정작 원하는 건 공감자라는 거죠. 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한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의 마음의 잔소리로만 각인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를 본다면 이제 해결사 모드로 즉시 돌입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학교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즉시 그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볼까 이러면서 해결책을 쏟아내는데요. 정작 아이가 원하는 건 해결책

0: 아니라 이 힘듦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해결책을 먼저 내미는 순간 아이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면서 아예 문제를 다음번부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실수, 비교. 비교와 일반화의 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죠. 엄친아라고 해서 옆집에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네. 그리고 또 지금 애들은 다 그래. 숙제가 다 많아. 스트레스가 다 많아. 이제 이런 말들로 아이의 자존감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는 아이들을 경쟁관계로 만들고 네. 일반화는 또 개인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극히 반감을 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는 아 나는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에 점점 위축 되고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과거를 들추면서 잣대를 이제 도덕적 잣대를 이제 세우는 건데요. 네.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이런 표현은 대화가 현재의 관계 개선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재판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가 되고 변명에 급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제 한 세 가지를 짚어본다면 이러한 단어는 피하면 좋아요. 첫 번째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연결사라고 하죠.
1: 네.
0: 아이가 오늘 하루 운동을 쉬어도 돼? 그러면 부모는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런데 하지만 운동을 매번 3번은 하기로 네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하지만이라는 한마디가 아이의 모든 대화지를 꺾습니다.
1: 네.
0: 아이에게도 분명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어필하기 전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느라면 이제 행동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저 왜라는 단어.
1: 네.
0: 왜 그랬어? 왜 점수가 떨어졌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아이를 이제 피동적으로 만듭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에 몰두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왜 대신에 어떻게로 바꿔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러면 이 말이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1: 네. 네,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경험한 시대 사용하는 언어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는 안정을 중시하고 자녀는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등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세대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정말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맥락과 같이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래서 오해는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잘못으로 해석하는 데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모 세대는 안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1: 네.
0: 지금의 자녀 세대는 자아 실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 환경을 짚어본다면 부모 세대는 결핍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가정의 생존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1: 네.
0: 반면 자녀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물음을 늘 함께 가지고 컸죠.
1: 네.
0: 이제 이것은 부모가 구시대적이라거나 자녀가 철없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시대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응한 결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부모 세대의 안정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덕분에 그 안정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날개와 용기가 생긴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다르거나 탓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하고 또 개성 있게 잘 커준 자녀에 대한 감사함을 서로 공유를 한다면 철없어 보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줄어들게 되고
1: 네.
0: 자녀들도 부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언어의 차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부모님들은 보통 밥을 먹었니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1: 네.
0: 자녀들은 힘들었어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에게는 밥은 생존의 덜범이었고 자녀에게 또 감정 공유는 존재의 확임이라는 이 표현의 코드를 이제 해석하지 못한다면 서로 답답하고 엇갈리게 되는데 시대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그 아래에 사랑의 표현과 도움이 요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아마 귀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1: 네.
0: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과 디지털과 함께 자라서 동시다발적인 처리 능력에 익숙합니다.
1: 네.
0: 부모님들은 순차적인 사고에 이제 익숙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1: 네.
0: 하지만 이제 하나에 깊이 집중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반면에
1: 네.
0: 부모님은 한 가지에는 집중을 잘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소통에는 낯설어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차이를 인정할 때 서로를 훈계하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인식이 먼저 이렇게 바뀐 다음에 대화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처음에는 이제 과거의 나를 꺼내는 회상 질문이 잘 먹힙니다.
1: 네.
0: 부모가 자녀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만큼만 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다면
1: 네.
0: 부모님은 권위자가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가 되고
1: 네.
0: 자녀는 지적받는 대상이 아니라 고민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가치관이 아닌 감정을 먼저 공유하라고 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있다면
1: 네.
0: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결정하면 안 돼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이제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더 좀 나 듣고 싶은데 이렇게 감정도 전달한다면
1: 네.
0: 아이도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이제 자신의 선택이 공격받 지 않았다고 느끼고 또 그런 여유가 있으면서 부모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마음도 생기게 된답니다.
1: 네.
0: 그래서 세대 차이는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부모님은 완전히 변할 수가 없고요. 자녀는 결국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시계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이 효과적인 소통은 내용뿐만 아니라 음성이 높낮이,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보다 전달해야 할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를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0: 예. 비언어적 요소는 보이지 않는 대화라고 이제 불릴 만큼 대화의 내용보다 훨씬 먼저 전달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1: 네.
0: 이제 현대인들은 좀 너무 바쁘고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 대화를 정보 전달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데
1: 네.
0: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중시해야 될 것은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정서 교환이라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 정서의 90%는 언어가 아니라 음성의 높낮이, 표정, 몸통 말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눈빛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 비언어적인 신호를 놓치면 가족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말과 마음이 엇갈리는 이중 메시지 지옥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불안과 저자함이 가득하고 몸은 이제 뒤로 빼지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들어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럴 때 아이는 괜찮 라는 엄마의 언어보다는 불안한 얼굴과 눈빛 그리고 몸짓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혼란스러워지겠죠.
1: 네.
0: 아, 괜찮다고 하는데 얼굴은 왜 저럴까? 이건 괜찮지 않은 건데 이런 이중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뇌는 이런 모순된 신호 앞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결국 어느 쪽이 진짜야 이렇게 근본적인 불신을 쌓게 되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다툼이 정서적인 외상으로 둔갑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은 퇴근 후 피곤해서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그냥 돌아왔니? 밥 먹었니? 이렇게 이제 무심하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이 장면을 아이에게는 아 나는 힘들었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을 했는데 부모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네, 눈빛을 맞추지 않네. 그러면 이 경험을 언어적인 거절이 아닌 존재 자체의 무시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님은 나도 관심을 하고 물어봤잖아라고 기억을 하겠지만 아이의 기억에는 그날 나는 혼자였어라는 네. 정서적인 외상이 남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정보만 전달하는 대화는 냉장고 앞에 붙은 메모지와 같다.
1: 네.
0: 하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살아있는 대화는 그 사람이 온기와 숨결을 전하는 손편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가족이 말을 걸어올 때 잠시만이라도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보면서 듣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0: 그 작은 몸짓이 가족을 살리는 큰 힘이 될 겁니다.
1: 그렇네요. 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으로 경청을 꼽습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0: 예, 이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내면을 읽어내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경청은 기술 이전의 태도이고 그 태도가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1: 네.
0: 그 습관을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해본다면 첫 단계가 일단 멈춤.
1: 네.
0: 대화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리적 멈춤을 실행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0: 손에 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화면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거나
1: 네.
0: TV나 라디오 소리를 최소로 끄는 거
1: 네.
0: 그리고 몸은 상대 쪽으로 45도 돌리고 이런 행동들이 상대에게 지금 내 모든 관심은 너에게 있어라는 강력한 비어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단계 거울 기술, 거울 반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마치 내가 그 맞은편에 있는 거울처럼 넘나지 이제 내 표정과 몸짓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또 다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 네.
0: 상대가 깊은 얘기를 하면 내 입가에도 미소를 머금고 슬프면 나도 같이 눈썹을 찡그리고 고개를 기울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 같은 리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이것이 공감의 신호가 되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3단계 상대방의 말을 되짚어주기. 이것이
1: 네.
0: 제일 가장 핵심인데요.
1: 네.
0: 상대방의 말 를 자신의 언어로 잘 들었다는 것을 다시 표현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선생님이 나만 싫어해 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왜 너만 싫어하겠어 이렇게 부정하는 대신에
1: 네.
0: 선생님이 너한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고 너만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겠다.
1: 네.
0: 그래서 아이가 표현한 사실에 감정을 섞어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아 내가 정말 내가 한 말이 잘 들려지고 있거나 오해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4단계가 질문의 기술인데요. 경청의 마지막 단계는 해결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1: 네.
0: 많은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좀 이제 실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부터는 해결한다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지도 들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래서 열린 질문으로 아이한테 이제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엄마가 충실을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자신감을 높여줄 겁니다.
1: 네.
0: 이 한마디가 말을 아끼는 가족을 말을 나누는 가족으로 이제 바꾸는 마법의 열쇠 역할을 할 겁니다.
1: 네. 네,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소통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하기, 책 읽기 등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과 이를 일상에 정착시키는 방법 무엇인지요?
0: 예,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1: 네.
0: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짚어본다면 소통의 회복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 가지를 좀 이제 나눠본다면 첫 번째로 스마트폰이 없는 식사 시간을 강추하는데요.
1: 네.
0: 가장 강력한 소통의 장소가 식탁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루 중에 한 끼, 그 중에서도 5분.
1: 네.
0: 예, 이제 아침이나 저녁 이제 모두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대화 주제는 오늘 하루는 이제 뭘 준비하고 있어? 오늘 하루는 뭐가 가장 기뻤어? 이렇게 감정을 한마디씩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대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눈다면 식탁은 가족은 함께하는 곳이라는 안정감을 뇌리에 각인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목적이 없는 10분 산책을 또 추천을 하는데요.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하면 눈을 서로 마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
1: 네.
0: 오히려 진심이 더 잘 나옵니다.
1: 네.
2: 그 저녁 식사

0: 사후에 혹은 주말에 어디로가 아니라 이제 함께 걷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질문은 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질문 대신에 내가 오늘 본 재미있는 풍경이나 작은 기쁨을 먼저 얘기한다면 아이나 배우자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쉬울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묵묵히 각자의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제 소리 내어 읽는 책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본 책 중에 한 단락만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나누고 또 돌아가면서 나눠본다면 이제 읽고 난 후에 자연스러운 감정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바쁜 일상에 어떻게 정착을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아까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보다 지속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짧게 매일 저녁 1시간은 어려우니까 대신 뭐 매일 10분 혹은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은 5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할 것은 가족과의 시간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다짐입니다.
1: 네. 네, 심리 상담사 박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정에서의 소통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살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이는 나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근육을 키우고 배우자는 나는 이해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런 소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